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옷에 양념이 튄다거나 커피를 쏟는다거나 어디서 묻었는지 알 수 없는 얼룩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난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할까 자책할 시간이 없죠. 얼룩은 묻은 즉시 재빨리 닦아내야 흔적 없이 지워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지우고 싶은 아픈 흔적이 남았을 때도 똑같습니다. 후회하기보다 빨리 털어내고 스스로를 보듬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많이 썼지? 한숨 쉴 시간에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고 이제 반복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실수보다 중요한 건 실수를 대하는 태도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합니다.

머니 왁스의 노래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 오프닝 할 때 맨 처음에 왁스의 머니로 시작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거 바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 가고요. 농담입니다. 자, 오늘 방송 5월의 마지막 방송.

0: 저와 함께하는 또 마지막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바로 모셔보죠.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는 말에서 실수에 자책하지 말고 털어내자는 얘기 나눴는데요. 두 분은 뭐 이번 달 카드 명세서 보고 자책한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0: 너무 많아서 얘기할 수 없어요.
2: 아, 네. 그렇네요.
1: 아, 그 김제동 씨가
0: 네.
1: 이런 명언을 한 적이 있어요.
0: 어떤?
1: 네가 한 말에 반만이라도 좀 지키며 살아라.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탓하는 게 있거든요.
0: 네.
1: 워낙 강의를 많이 뛰시고 하시잖아요. 카드 명세표를 매달 볼 때마다 제가 그 말을 떠올립니다.
0: 아, 그러지 말았어야 네. 했는데 네, 또 뭐 했다? 이렇게. 이런 또, 거예요?
1: 아, 네, 그런 거죠. 너무 이걸 내가 굳이 쓸 필요가 있었나?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이 생각을 카드 명세표를 볼 때마다
0: 네. 아, 보고 싶네요.
2: 저도요.
0: 네, 뭘 어떻게 싶네요. 쓰셨길래.
2: 그렇네요.
0: 궁금하네.
1: 이렇게 몰아가신다고요? 나만의 이야기예요, 이게?
2: 저도요.
0: 네.
2: 이번, 뭘 평소에는 그냥, 뭐, 스스로한테 조금 이제, 좀 실망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이번엔, 이번 달은 좀 유독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0: 왜요?
2: 아, 내가 이거 안 쓰고, 주식을 넣었으면.
0: 네.
2: 요즘에 아,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거 넣었으면 이게 얼마가 됐겠지? 라는 생각에 갑자기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0: 아, 온 국민이 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주식을 잘하고 계신 분과 이제 안 들어가 계신 분들.
2: 맞아요.
0: 그래서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시고
1: 그러셨구나.
0: 일하기 싫고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2: 요즘에 그렇구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0: 네.
2: 정말 옆에 뒤에 앞에 다 요즘엔 그 주식 얘기가 계속 주식마다 하니까
0: 맞아요.
2: 마치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더 많이 벌었네 막 이렇게 막 뿌듯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 같을 때는 약간 좀 물타기라고 하나요? 다들 들어갈 때나 좀 들어가줘야 되나? 저는 고민이 되면서 그 이번 달 그 카드 명세서를 보고 아마 후회를 할 것 같아요.
1: 그 말은 돈 좀 벌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0: 그래요?
1: 정영아
0: 팀장님. 더 들어가 있을걸?
1: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하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0: 아~
1: 더 못 들어가서 덜 벌었다 이 뜻이거든요.
2: 자, 진짜
0: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날 기만하네?
1: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얻어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마이크 들어오기 전에 밥을 한번 먹어야겠다.
1: 맞아요. 제가 살 게 아니라
0: 예.
1: 정영환 팀장님이 누가 사시는 걸로.
0: 예, 하다가 네. 이제 정영환 팀장님이 마음 불편하게 제가 한번 살까 해서 저희 둘 다 당연히 좋습니다.
1: 네, 사도 될 것 같습니다.
0: 환영합니다.
1: 빨간 물인가 봐요.
2: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0: 자, 우리 이제 스태프들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
1: 네네네.
0: 예, 이제
1: 그 후기 작성해서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0: 예,
1: 거 뭘
0: 예.
1: 먹었는지,
0: 예.
1: 얼마를 썼는지 예. 뭐 이런 거.
2: 예. 주제는 네. 뭐죠?
0: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건 소라고.
1: 네, 네. 소.
0: 예. 소. 네.
2: 감사합니다.
0: 자. 네. 자, 여러분도 이제 자책한 항목이 있다면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다음 달에는 쓰지 않기로 해요.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 있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코스피가 최근 한 달 새 24% 가까이 올랐지만 실제로는 상장 종목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종목 2,700여 개 가운데 82%가 넘는 종목이 내렸고 오른 종목은 14%에 그쳤습니다. 지수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반도체 대형주가 주도했고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관련 지수는 77%. 17% 넘게 뛰었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 지수도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중소형주와 내수업종은 부진했습니다. 유틸리티와 건설, 콘텐츠, 헬스케어, 증권 등은 줄줄이 하락했죠. 증권가에서는 AI 투자 확대 기대와 HBM 수요 증가로 반도체 대형주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대형주를 보유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외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소유 주택과 토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8천여 가구로 1년 전보다 8천 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았고 미국과 캐나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 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는 44% 줄었고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8%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거래량이 80% 가까이 줄어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현황과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서 투기성 거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페에서 즐겨 마시는 말차 라떼와 밀크티의 카페인 함량이 제품에 따라서 최대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6개 브랜드의 차 음료 12종을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은 한 잔 기준 45에서 172mg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말차, 녹차 라떼 가운데서는 백다방 말차 라떼의 카페인이 가장 많았고 밀크티 제품 중에서는 스타벅스 클래식 밀크티가 172m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스타벅스 클래식 밀크티와 투썸 플레이스 로얄 밀크티는 일부 아메리카노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당류와 포화지방 함량 차이도 컸습니다. 일부 제품은 하루 권장 당류의 절반 이상, 포화지방은 최대 80% 수준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음료를 선택할 때 카페인과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당도 조절 옵션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입니다.

0: 머니투데이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투데이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아, 오늘 이야기 주제 나누기 전에 두 분 네. 이럴 거예요.
1: 왜요?
0: 뉴스 하는데 뭐 이렇게 어? 누나 지금 뉴스 하는데 예?
2: 아 근데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그래요?
2: 네.
0: 뭐 어떤
2: 인상적이었어요.
0: 얘기, 어떤 이야기가
2: 상대적 박탈감.
0: 아 상대적 박탈감.
2: 확실히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0: 그래서 박탈감 느껴가지고 계속 수화로 얼마 벌었어 한 거예요?
3: 어, 그러니까 저는 계속 뭐라고 계속 막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0: 아. 제가 다 보여요. 아, 웃음
2: 그러시군요.
0: 꼭 참고 하느라고 소리 신나게 막 얼마 벌었어. 아니야 그만해.
3: 아,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만하라고 했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0: 아유,
3: 참.
0: 정말 아, 눈구렁이처럼 잘 넘어가셨고요. 누나 방송하는데 자중해 달라고 밖에서 예 부탁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3: 누나 방송한데 네
2: 누나 죄송합니다.
0: 아, 예. 네. 오늘에서야 이제 나이를 다 알게 되었어요. 자 오늘의 출동지 서울시 성북구인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이 보험을 잘 모르는 분 많으시잖아요.
0: 네.
2: 예, 잘 몰라도 꼭 알아야 할 내 보험 체크리스트 점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설명은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뭐 또 다 어려워지고 네. 또 헷갈리시기도 하고
0: 맞아요.
2: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오늘은 여러 개를 가입한 보험 중에서 꼭 유지해야 할 보험과 점검이 필요한 보험을 좀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나 또는 뭐 보험료가 아깝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뭐 확인해야 될 보장 내용들 네, 그리고 상담 전에 미리 체크하면 좋은 것들 네. 이런 점들을 쉽게 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알짜배기 정보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암동에 사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0: 가족처럼 지내온 보험 설계사 이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사실 보험에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보험 설계사도 잘 믿지 않았는데요. 10년 전 어머니께서 친한 동생이라며 저에게 이 설계사 이모님을 소개해 주셨답니다.
1: 아들아, 이 이모는 딱 봐도 청렴 결백이라고 얼굴에 써있지. 절대 남의 돈을 딴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무조건 믿고 앞으로 네 이 보험들은 다 이모에게 맡기라.
2: 엄마, 뭐 보험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비장하게 말씀하노? 아, 알았어요. 엄마 말대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이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0: 어머니 체면도 있고 또 이모님이 워낙 살갑게 챙겨주시니 1, 2년에 한 번씩 찾아오실 때마다 군말 없이 가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총 보험료를 살펴보니 월 보험료가 무려 13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중 50만 원은 연금보험이니 그것은 제외한다 쳐도 8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80만 원의 보험이 저에게 다 필요한 보장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지는 마법의 보험, 저만 이런가요? 보험 증권을 봐도 왜 이리 어려운지, 제 보험들 어떻게 정리 좀 안 될까요? 타임, 안암동 서울 아닌가요?
3: 맞습니다.
0: 두 분 왜 사투리에?
2: 갑자기
3: 제가 그냥
2: 어머니께서 사투리 쓰시길래
0: 아니 뭐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3: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2: 예, 예. 근데 이건 서울 사투리인 거 아시죠? 이게 서울 사람이 따라하는 약간
0: 아 맞아요.
2: 어색한 아,
0: 아. 우리 부산에서 오신 팀장님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연기죠.
2: 그렇죠.
3: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네요.
0: 예, 알 수 없는
3: 북한에서 왔는지
0: 예, 알 수가 네. 없습니다. 그곳의 향기가 자 보험약과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 아무도 진짜 모를 거예요.
3: 그렇죠. 예. 금융상품은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안타 보니까 이 머릿속으로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좀 됐을진 모르겠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그 기억 때문에 네. 또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한글은 맞는데 예. 읽기가 싫은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3: 근데 또 그렇다 보기도 그런 것도 있지만 보험 상품은 특성상 긍정적인 상품보다는 부정적인 상품이에요. 내가 어떤 사고나 질병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보상을 받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해야만 어쨌든 보상이 맞아, 가능한 맞아. 그런 부정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맞네. 그래서 더 기억하지 않고 싶을 수도 있고요.
0: 아, 이유를 알았어요. 진짜 그러네요. 네. 보험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그
3: 안 좋은
0: 힘든
3: 상황들.
0: 미래를 맞아요. 떠올려야 되는 거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맞네요. 근데 정말 필요할 때 보험을 꺼내면 그때는 좀 뭔가 실망스럽고
2: 부족해 보이고 아쉽고
0: 그 미리 점검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2: 이게 물론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는 사실 정신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아. 본인의 보험을 들춰보게 돼요.
0: 맞습니다.
2: 쉽게 말하면 뭐, 아,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아, 옆집에 누구누구는, 누구네 집은 이번에 뭐 대장암에 걸렸다는데, 잠깐만, 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계산해 봐야 돼요. 확인해 보고, 아, 내가 진단비는 얼마가 나오고, 치료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나오고,
0: 네.
2: 아, 내가 이게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아 이게 언제까지만 보험료 내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한번 하면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금액을 충분히 상상을 한다고 하면 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보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드래요 뭐요? 아 그래 드래요?
0: 그래 드래요. 예.
2: 이 보험이 너무 갑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보험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할 거고
0: 네.
2: 생각보다 금액이 적네라고 하면 어떻게든 점검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0: 아 이거 완전 제 얘기인데요. 제가 한 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증권 한번 들여다봐 이러고 폈어요. 와 근데 진짜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깨알같은 글씨들이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열돼 있으니까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그런 상상을 해도
2: 그리고 이 증권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그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0: 네.
2: 이게 뭐야?
0: 그러니까 이건 이게 뭐야?
2: 이건 뭐야? 이런 네. 게 많잖아요.
0: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상상해도 그 보험 증권들이 어렵다면 어떡해요?
3: 저는 이럴 때 한 10분만
0: 네.
3: 사용해서
0: 네.
3: 그냥 진짜

0: 정독 한 번만 해봐라.
1: 아.
0: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대충 띄엄띄엄 읽는 거 말고.
1: 네.
0: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제목만이라도. 어떤 경우에 뭐 얼마 이렇게 돼 있다면 그냥 예. 제목만이라도 10분만 활용해서 정독을 한 번만 해봐라라고 하면 한번 해보시면 조금 이해는 되실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럴 때는 어쩌지라고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1: 네.
0: 네. 근데 어쨌든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렵다면 사실 이제 저 연락해서 담당 설계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좋겠죠.
1: 아, 정독 안 하고 그냥 연락하면 네. 안 돼요.
0: 근데 소통이 되지 않아서 사실 소통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소통이 안 돼서 유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1: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연락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락을 자주 안 해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0: 둘 다 포함인데요.
1: 예.
0: 이게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한 이후에 보험 가입한 내용들을 어떤 질문이 생겨서 물어봐요. 예를 들면 저 그때 설명해 주신 거 이해가 안 갔어요. 또는 내가 가입한 게 이런 것들은 다 되나요? 또는 내가 이런 내용들을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또는 광고를 봤는데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근데 나한테는 이게 있나요? 또는 이게 얼만큼 준비되어 있나요? 이런 것들 정말 수시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 잘 유지를 하세요. 이유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1: 네.
0: 용종 떼면 얼마가 나오나요? 또는 내가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갈 건데 이런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만큼 많이 알게 되고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유지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1: 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유지해야 할 이유도 알고 계시는 거군요.
0: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 속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다른 걸 봐도 이해가 되고.
0: 네네네. 누군가가 이거 해제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되니까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들었고, 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본인 거를 딱 이렇게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1: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설계사분과 소통을 하면서 내 보험과 친해져라.
2: 맞아요. 정확한데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 이 방송으로 오면서도 전화해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팀장님, 저 이번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저 이해가 안 돼요.
1: 네.
2: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네. 이거를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담당자와의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이분은 그 보험에 대한 불신이 생길 거예요.
1: 그쵸.
2: 나 분명히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네. 근데 안 나오는데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럼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풀어드려야 돼요. 아 이건 이런 것 때문에 적게 나온 거 맞습니다.
1: 네.
2: 이거는 보험사 실수는 아니고 제 실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일 때는 이거밖에 안 나온 게 맞아요.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누군가가 전화를 안 받아. 담당자가 바뀌었대요.
1: 네.
2: 아니면 전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나 보험 또 잘못 가입했구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1: 근데 그렇게 연락드리면 피곤하진 않으세요? 전 그런 이제 부담스러우시거나 이제 피곤하실까봐 연락.
0: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2: 네.
0: 제가 지금 한 11년 됐는데, 11년 전에 처음 상담한 분도 여전히 소통합니다.
1: 오.
0: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그냥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의 일이 사실 그냥 늘 상담하는 것처럼 그냥 언제든 소통하는 거라 사실 그렇게 부담되진 않는데
1: 네.
0: 다만 매번 뻐꾸기처럼 이렇게 막 계속 연락 달라 해도 그 생각 때문에
1: 네.
0: 부담스러우실까 봐 막 이런 이야기들 답변 때문에
1: 네.
0: 생각보다 많이 연락을 못 주시거든요. 그렇지만 소통은 항상 중요합니다라고 안내를 꼭 하죠.
2: 맞아요. 연락 주세요. 소통은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또 그런 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이미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1: 네.
2: 또 가입한 사례가 있어요.
1: 네.
2: TV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이건 이만큼이나 준대요. 또 가입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걸 잘 돼 있던 것도 해제하고 실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자와의 소통 그리고 보험금 수령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자님은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 우리 사연 앞에서 본 것처럼 꽤 오랫동안 보험을 맡기신 분께 이제 다 맡기고 계속 유지를 해 오셨는데
1: 네.
0: 마지막으로 지난해 리모델링을 한 번 더 하셨거든요. 근데 의문이 갑자기 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 네.
0: 보험료가 꽤나 많이 나오는데 이 보험료에 대한 이제 상황이 이걸 언제까지 낼 수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이제 드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꽤나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해는 또 잘 안 되시기도 하고 연금보험 50만 원 정도 내시지만 나머지 보장성 보험료로 한 7, 8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시다 보니까
1: 네.
0: 합산 130만 원이 이게 나한테 맞는 거냐를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0: 맞아.
1: 그럴만해요. 그러면 연금보험 50만 원 빼고 그 7, 80만 원의 건강보험 청취자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나요?
2: 일단 우선 정확하게는 뭐 이제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인 것
1: 네.
2: 같은데 이것도 문제지만 보장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긴 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1: 어떤?
2: 암 진단비보다 재진단 암이라는 항목의 특약이 두 개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또 갱신형으로 가입한 보험료도 많았을 뿐더러 그리고 이 운전자 보험이 세 건이나 가입이 돼서 중복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1: 어머나.
2: 그 상황을 그래서 여쭤봤죠. 왜 이렇게 되어 있나 물어보니까 한 7, 8년 전에 위암을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암 진단금을 받고 나머지 남은 특약들인 거였던 거예요. 이런 재진단암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남아있었고요. 다행히도 위암 진단으로 납입 면제가 또 이런 보험들은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납입 면제를 잘 넣어놔서 면제가 돼서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장을 쭉갈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혹시나 다시 위암을 진단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해당 보험들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그동안 쭉 가져오신 거죠.
0: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자보험 3건
1: 네.
0: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는 내용은 좀 의아했는데
1: 네.
0: 사실 별다른 의도는 없으셨고요. 그냥 뭐 20년도에 민식이법 시작되고 뭐 21년부터 23년도까지 운전자보험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경이 있을 때마다 추천을 계속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계속 하다 보니
1: 네.
0: 운전자보험만 한 6만 원씩을 가입을 해두셨더라고요. 제가 본 운전자보험료 중에 제일 많이 내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개를 중복해서 가입할 의미가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월 2만 원, 1만 원대, 만 원대 정도로 해서 통합을 해서 그냥 하나로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 3건 정도 가입돼 있는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서 보험료도 한 4에서 5만 원가량을 줄였습니다.
1: 너무 잘해주셨네요. 아니, 이거 너무 새어나가는 그냥
0: 맞아요.
1: 돈이었어요.
0: 맞아요.
1: 그러면 갱신형 보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2: 맞아요.
1: 이건 어떻게?
2: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 빨간불이었어요. 이게 우선 이 보장 내용을 다 제외하고 보험료만 봐도요, 약 40만 원가량 되더라고요. 근데 이 40만 원이나 되는 보험료가 20년 뒤, 20년을 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1: 네.
2: 재시작하는 겁니다.
1: 계속 내야
2: 갱신형이니까.
1: 돼요.
2: 그리고 이게 금액이 유지가 되나요? 갱신형은?
1: 아니요, 계속
2: 올라간다고
1: 올라가요.
2: 했잖아요. 한 적어도 1.5배에서 2배, 많게는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님 연령을 고려했을 때 20년 뒤면 대략 한 70세가 되실 건데
1: 네.
2: 7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고 이 보험료도 40에서 금액이 펌핑돼서 최대 80만 원까지. 자, 이렇게 하면 20년 뒤에 이 보험 내라고 하면 낼수 있을까요?
1: 아찔합니다.
2: 네, 저는 못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1: 못 내셔, 이거.
0: 거의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근데?
0: 네.
1: 제 마지막에 제일 심각한 사연인 것 같아요. 진짜.
0: 맞아요.
1: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0: 그쵸, 그쵸. 이제 아나운서님 보통 큰 질병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어떤 게 고민인지 아세요?
1: 또 아플까 봐.
0: 맞아요. 다시 겪게 되면 어쩔까 하는 생각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도 위협 속으로 굉장히 많이 느끼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큰 질병을 한번 앓으셨잖아요.
1: 네.
0: 지금 굉장히 건강하세요. 누가
1: 다행히.
0: 봐도 되게 건강하게 딱 보이시고 회복을 많이 하셨는데
1: 네.
0: 이제 아무래도 이분도 다시 한번 겪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위화감 같은 위협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보장이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보장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가 감당이 안 되면 이것도 되게 안타깝다라고 볼수
1: 그렇죠,
0: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현재까지 잘 가입해온 보장들, 아까 재진단암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는 방향들을 좀 검토를 했고요.
1: 네, 두 개다.
0: 다만 갱신형 보험은 한 37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37,
1: 예.
0: 8만 원 정도. 근데 이 갱신형 보장을 비갱신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1: 그럼 이제 그 총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된 건지 정리를
2: 네.
1: 한번 해볼까요?
2: 자, 우선 정리해드리면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위암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암 진단 받고 나서 걱정하시는 게 바로 재발
1: 제발.
2: 혹은 전입니다.
0: 맞아요.
1: 전이.
2: 근데 이두 가지 항목을 한 항목으로 다 보장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 잘 드릴게요. 우선 만약에 재발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돼 있던 보험, 예전에 그 가입해서 암보험 받은 거 있잖아요.
1: 네.
2: 거기에 재진단 암이 남아있었다고 했죠.
1: 네.
2: 근데 이건 이미 납입 면제가 됐잖아요.
1: 네.
2: 그래서 만약에 재발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1: 면제가 됐으니까.
2: 면제 됐으니까 보험료 안 내고 보장받으면 되기
1: 네.
2: 때문에 재진단일 경우에는 거기서 보장을 받고요.
1: 받고.
2: 대신

0: 새롭게 또 다른 암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다른 부위에.
0: 다른 부위에. 그래서 다른 뭐 과거에 위암 다시 진단되었을 때도 치료를 받아도 보장이 또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전이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전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어도 보장이 되도록 전이암도 포함해서 암 진단비를 완벽하게 거쳐드렸습니다.
2: 그럼 그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0: 없었던 거. 이미 받았으니까요.
1: 그리고 각종 혈관질환 진단비들, 그다음 수술비, 암 치료비용 등이 기존의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던 그 보험료 수준으로 네. 비갱신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모두 다.
2: 모두 다?
1: 네. 모두 다 비갱신형으로. 그래서 평생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 그대로를 또 유지할 수 있도록 납입 면제 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보험료가 갱신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전에 납입하셨던 그 보험료 그대로를 유지하다가 납입 중에 또 암이 오거나, 또는 뇌졸중, 뭐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내용이 진단이 되면, 지금 내야 될 보험료를 앞으로 계속 내지 않으면서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2: 근데 보통 네. 갱신형보다 비갱신형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2: 근데 지금 이분은 워낙 많이 내고 계셨는데 요거를 다 비갱신형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올라가야 맞지 않나요?
0: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마법을 부린 거죠.
2: 어떻게 해요?
1: 마법을
0: 뾰로롱 한 거죠.
2: 뾰로롱 하면 되는구나.
0: 뾰로롱 하면 됩니다. 뾰로롱 하면 돼요.
2: 나도 해야지. 뾰로롱.
0: 언제든지 예, 해드릴게요. 예. 자, 이게 진짜로요. 마법 같은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노가다일 수는 있겠지만 전 보험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암 보험을 가입해도요. 저번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암 보험 가입해도 A라는 보험사랑 B, C, D 모든 보험사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각 분에게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도 줄어들면서 보장을 넓힐 수가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회사별로 장단점을 고려해서 보험료 추이도 비교하면서 충분히 보험료는 증가하지 않고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 일일이 비교를 해서 좀 찾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0: 일반 분들은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2: 그렇죠. 네. 일반인이 그걸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이래서 필요한 건데 그럼 가장 중요한 보험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우선 중복 가입해서 약 6만 원 정도 납부하던 보험 그 운전자 보험들 네. 거기에서 정리해서 약 4에서 5만 원 정도 줄이게 됐고요.
2: 네.
1: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가입되어 있던 치매 보험 뭐 장기간 보장 없이 유지해왔던 치아 보험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15만 원 정도를 더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줄이게 됐고요.
2: 네.
1: 보험료가 그렇게 해서 한 40에서 45만 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됐거든요. 근데 향후 혹시나 암이 다시 진단되면 이 모든 보험료가 납입이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암이 진단되지 않더라도 보험료는 더 이상 오르지 않기 때문에 보장은 기존 리모델링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에 대한 걱정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여건상 보험을 유지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진짜 뾰로롱이네요.
1: 네, 뾰로롱. 예.
0: 뾰로롱. 이런 거 효과음 없나요? 뾰로롱.
2: 예.
0: 네.
2: 준비 안 돼 있어요.
1: 그 아름다운 거죠.
2: 뾰로롱. 근데 우리 영한 팀장님이 네. 원래 효과음 담당이니까.
0: 그래, 빠밤 뾰로롱
2: 예,
0: 이제
2: 예, 하시면
0: 됐습니다.
2: 됩니다. 네. 진짜 다행이고요. 우리 사연자님께서 상담 마치고 또 특별히 주문하신 게 있다고요? 부탁하신 게?
0: 바로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질문해요. 그럼 그 다음에 저희 혹시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될까요?
2: 그쵸,
0: 이런 거죠.
2: 그쵸.
0: 예.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사연자님도 현재 65세가, 물론 요즘엔 또 60, 건강하시다 보니까 65세의 정년퇴임은 퇴직은 좀 쉽지 않고 더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2: 네네.
0: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도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께서 노후 자금 너무 준비가 적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같이 함께 확인해 봤거든요. 네. 했더니 국민연금 수령액을 파악해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로 좀 낮게 측정되어 있는 편이긴 했습니다.
2: 네. 50만 원 연금 수령이면 이제 노후 시기에 조금 많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1: 네. 우선 기존의 개인연금으로 50만 원씩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2: 네.
1: 일단은 내년이면 납입이 끝나요. 납입이 끝나고 이 연금은 65세에 이제 선택을 합니다. 10년 동안 받을래, 20년 동안 받을래, 또는 종신토록 받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2: 네.
1: 그래서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이 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되 아무래도 연금을 개시할 때까지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20년간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때 약 40만 원 정도는 매월 수령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국민연금 한 50만 원가량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에 이 연금을 20만 원까지 더 받은 20년 동안 받으면
2: 90만 원씩.
1: 90만 원씩은 받을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현재.
2: 네. 네. 네. 근데 요래도 조금 부족할
0: 부족하니까
2: 수 있잖아요.
0: 네. 추가로 저희 도와드렸죠.
2: 예.
0: 확정형 연금으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방금 말씀했던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연금과 좀 다른 건 뭐냐면 요거는 평생 종신형입니다.
2: 오.
0: 10년, 20년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2: 좋네요.
0: 자, 이 금액을 어떻게 했냐면 현재 지금 여유가 좀 있으신 상황이었고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조금 무리할 수 있지만 월 100만 원씩을 준비하기로 해봤고요. 대신 이거를 너무 오래 내지 않아요. 7년만 냅니다.
2: 100만 원 오래 내기 쉽지 않아요.
0: 그렇죠. 근데 대신 7년만 내고
2: 7년만.
0: 그리고 5년 동안 냅두 거치라는 겁니다.
2: 네.
0: 그러면 딱 65세가 되거든요. 딱 65세가 됐을 때부터 얼마가 나오냐. 연 660만 원. 월로 따지면 55만 원씩을 죽을 때까지 평생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어떤 금액이냐면 100만 원씩 7년이면 원금이 8,4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65세가 됐을 때 연 8%, 연달래 8%로 이자가 붙다 보니 결국 이게 1억 3천만 원까지 금액이 뿌렇게 돼요. 즉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이런 연금을 평생 동안 받으면 85세 이상까지 살아도 계셔도 내가 냈던 원금 이상을 더 받으시기 때문에 엄청난 큰 수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2: 100세까지 사셔야죠.
1: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장수하실수록 내가 납입한 거는 이미 다 10년 동안 나눠 받는 건 끝나고
2: 네.
1: 10년 이상 살수록 이제 수익만 계속 낸 걸로만 받는 거니까 장수하실수록 더 많이 받는 거고요.
2: 네.
1: 정리해보면 국민연금 50만 원 정도, 개인연금 40만 원 정도, 그다음 이번에 확정형 연금으로 한 5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총 15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별도로 최근 증시가 너무 호황이잖아요. 너무 호황이죠.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돈을 좀 불려서 노후 자산을 좀 만들 수 있는 뭐 노후 자산도 가능하고 뭐 목돈으로 마련해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좀 저축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추가를 해드렸는데 입출금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도 한 20% 이상은 나오고 있는 어떤 펀드를 이렇게 운영하는 변액보험을 함께 준비하시면서 은행의 예적금보다는 좀 더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도록 목돈 마련하는 플랜도 함께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2: 네.
1: 그렇게 해서 노후보장은 노후보장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은퇴 전 목돈 마련은 또 목돈 마련대로 이렇게 좀 확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2: 그러니까 150만 원 연금도 50만 원에서 많이 늘었다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도 챙겨주셨군요.
1: 네. 이분이 이제 갖고 계신 게 이제 토지. 뭐 이런 주택 이런 것도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를 잘 유지만 하셔서 65세를 맞이하시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운영한 돈과 그때 또 만약에 어떤 일을 하신다면
2: 네.
1: 그 추가적인 수입으로 인해서 소득으로 인해서 노후 준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2: 두 분께 박수를 드립니다.
0: 뾰로롱.
2: 뾰로롱. 보험은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불안 때문에 권유 때문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정리하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갱신형 보험이 많거나 중복 보장이 있는 경우에는 귀한 돈이 줄줄 새어나가면서 보험료 부담만 커지는 거니까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받고 싶다. 우리 집 보험 제대로 분석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띄워드리는데요. 오늘 제 복장을 보고 선곡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뭐 그렇게 놀라울 만큼의 복장인가 했는데 아까 들어오면서 보셨죠? 많은 분들이 놀라셔. 바다 놀러 가기 딱 좋아 보인다고요. 싹스리에 다시 여기 바닷가 띄워드릴게요.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 만나볼게요. 7809번님, 제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살펴보니 실손 특약만 약 15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실손 전환하라고 계속 권유를 받았는데 보장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고민만 하다 보니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이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4세대 실손, 5세대 실손이랑 뭐가 다른가요?
1: 일단 5세대 실비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0: 네.
1: 많은 청취자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자세하게

0: 좀 다뤄드릴 건데
1: 네.
0: 우선 변경된 이 결론을 먼저 좀 따져보면 먼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좀 더 강화가 됐다.
1: 네.
0: 많이 강화됐습니다. 근데 비중증에 관련된 비급여 내용 요 내용은 현실적으로 개편이 됐다라고 알려드릴게요.
1: 중증 질환 오케이. 비중증을 네. 현실적으로 개편했다. 이게 어떤 개편인가요?
2: 살짝 이제 목소리에서 그냥 불안한 마음이
1: 불안합니다.
2: 뭔가 예. 찝찝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 의료비에 대해서는 급여와 비급여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장을 했어요. 그래서 4세대 같은 경우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였습니다.
1: 네.
2: 자, 이제부터인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급여 항목이란 부분에 추가가 생겼어요. 뭐냐? 중증이냐? 비중증이냐? 로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자, 비급여 중증 치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기 부담 30%, 즉 70%는 똑같이 보장해 주지만
1: 네.
2: 비중증, 말 그대로 비중증은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50%로 자기 부담금을 높였습니다. 연간 입원 치료 한도도 1,000만 원 낮추셨고요. 또한 실비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바로 높인 주범이었던 바로 도수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같은 비급여 치료 내용도 보장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중증치료, 비중증치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볼까요?
0: 네, 이 뭐 중증 치료는 뭐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암, 뇌혈관, 신장 질환 이런 내용들이 중증 치료가 될 거고요.
1: 네.
0: 비중증 치료는 뭐 의학적인 필요성이 좀 낮은 뭐 비급여 주사제, 링거 같은 또는 뭐 도수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죠.
1: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증 치료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있나요?
0: 중증 치료에 대한 건 보장 항목이 좀 달라졌는데요. 강화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기존 4세대와 같이 연간 5천만 원을 입원했을 때 보장을 하는데 자기 부담금도 30%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신설된 게 있어요. 이거는 퀴즈 하나 풀고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질문 드릴게요.
1: 네.
0: 이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중증 치료 입원 시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1: 네.
0: 이 자기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환급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
0: 네?
1: X.
0: X.
1: 자기부담금은 자기가 내야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적든 많든 자기가 내야죠.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0: 없다.
1: 없다.
0: 응. 고칠 기회 드릴게요.
1: 없다.
0: 없다.
2: 아, 에이, 마지막인데 야박해. 맞추시지. 힌트 드렸는데.
0: 마지막.
1: 아, 안타깝네.
0: 신설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1: 아, 예, 예. 네,
0: 자, 힌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5입니다.
1: 오.
0: 네, 이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치료에 대해서 기존 연간 5천만 원 한도에 보장을 해주고요.
1: 네.
0: 자기부담금 30%는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입원 치료 시에 본인 부담금에 상환액이 생겼어요. 상환액, 상환액.
1: 네.
0: 본인 부담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
1: 네.
0: 이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1: 네.
0: 초과된 거를 이제 어떤 이렇게 딱 해주는 어떤 신설된
1: 어떤 뭐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요? 뾰로롱인가요 이것도?
0: 뾰로롱. 네. 아. 자기 부담금이 어쨌든 500만 원이 한도다.
1: 아, 그럼 네. 500만 원 넘어가면? 그
0: 좋은 게 생긴다.
1: 그 넘어간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2: 자, 그게 예. 바로 설명드릴게요. 헷갈리죠?
1: 예.
2: 많이.
1: 예.
2: 자, 중증 치료에 대해서 입원 치료 시 자기 부담금 합산 500만 원 넘으면요.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 네.
2: 자, 정리해보면요. 비중증 치료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도 높이고 연간 한도도 낮춰서 비급여 치료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반면에 중증 치료에 대한 내용은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하되
1: 네.
2: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을 설정해서 중증치료 시에는 환자에 대해서 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제 비중증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 조금 생길 수 있지만 중증을 생각해보면 정말 진짜 너무너무 필요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게 되니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급여 항목은 변경된 게 없나요?
2: 아니요. 있습니다.
1: 있어요.
2: 자, 급여 항목도요. 비급여 항목처럼 중증이냐 중증이 아니냐로 구분하는 건 없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자기 부담금 20%를 했는데요.
1: 네.
2: 이번 시엔 20%지만 통원 시에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서 치료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좋아진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 자, 기존에는 임신 출산 관련된 부분의 급여 치료가 보장이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가능해졌습니다.
1: 야호!
2: 야호!
1: 이거 진짜 여성분들 왜 안 되는

0: 임신출산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어요. 네네. 뭐 당뇨, 또 뭐 어떤 고혈압, 뭐 이런 어떤 약을 드시게 되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합병증이 대부분 다 급여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병원에서 이제 뭐 치료를 받거나 이런 내용은 다 실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네요. 네. 급여 항목 뭐 변경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임신 출산 관련된 급여 치료 보장이 추가됐다는 거. 그러면은 전문가님들은 어떤 분들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 우선 하향 조정된 것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없다.
0: 어쨌든 지금까지 실비가 변형된 이 추이를 보면 다 현실을 반영했다라고 결론을 좀 지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보장의 한도가 내려갔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시기보다 좀 현실적인 걸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1: 네.
0: 일단 사연자님의 경우는 2세대 실비였습니다.
1: 예.
0: 그럼 1세대건 2세대건 오래된 실비는 그만큼 보험료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5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일부가 보장이 축소되잖아요. 뭐 비급여 비중증 같은 경우에. 그러나 보험료는 그만큼 또 낮출 수 있어요.
1: 있다.
0: 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일단 현재 실비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급여 항목의 진료 이용이 비급여 진료에 비해서 많은 경우 첫 번째 급여 항목이 비급여보다 더 진료가 많은 경우
1: 네.
0: 두 번째 중증 질환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암이나 뇌나 심장 쪽의 어떤 질환들
1: 네.
0: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의 대비가 좀 필요한 분들
1: 네.
0: 이런 분들이 현재 병원 치료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5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 부담을 좀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가 본인 부담 한도 500만 원 말했잖아요.
1: 네.
0: 이게 사실 1세대에만 있었어요. 1세대 실비에는 보장 자기 부담금의 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2세대로 바뀌면서 없어졌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이번에 5세대로 하면서 500만 원이라고 해서 이제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아, 여러분 네. 요거 오늘 살펴볼 게 진짜 많았습니다. 기억하실 게 진짜 많고요. 오늘 또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기억하시오. 하나씩 알려주세요.
2: 실손보험 5세대라고 나쁜 보험 아닙니다. 혹시라도 본인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생기신다고 하면 일단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보장점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1: 네.
0: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것만 서두르지 마시고 보장점검을 통해서 기존 대비 이렇게 좀 잘 효율적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점검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한 팀장님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아쉬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뾰로로.
1: 너무 아쉽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머니 특별시 진행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상방송 체제라 TBS 아나운서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 방송을 이제 하고 있는데 다음 달은 송정희 아나운서가 옵니다. 너무 좋으시죠? 반가우시죠? 엄청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또 송정희 아나운서와 한 달 동안 또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돈 벌어서 상담받으러 갈게요.
0: 아, 좋습니다.
1: 돈이 없어가지고 상담을 못 받았어요. 네. 예, 월급 받으면 바로 상담 네. 갑니다. 여러분.
0: 문자 남겨주세요. 상담 이렇게.
1: 예, 알겠습니다. 직접 연락 안 드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아요. 여러분도 상담 필요하시면 예, 보내주시고요. TBS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곡은 2NE1의 제 마음 I love you 띄워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어요. When you feel like there's no way out, love is the only way.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강동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2, 3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고요. 이후로 암사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는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방화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는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한남대교부터는 작업이 시작된 동호대교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목감나들목 진출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로 서부간선도로 진입하는데 15분 넘게 걸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홍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홍춘호입니다. 2016년 6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전엔 음악이 시간을 알려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시그널만 들어도 몇 시쯤인지 무슨 요일인지 알 수 있었죠. TV에서 띵동댕 실로폰 소리가 들리면 일요일 낮 12시 무렵이 됐음을 알았고요. 클라리넷 한 소절엔 토요일 밤 10시쯤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휴대전화부터 보게 되지만 예전엔 음악으로 시간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익숙한 멜로디만 들어도 그때의 시간이 바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6월의 첫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달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됐네요. 다시 바쁜 일상에 돌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익숙한 음악처럼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아쉽죠. 일요일이 다 가면 이제 월요병이 오잖아요. 한때 개그 콘서트의 클로징 연주만 들어도 월요병이 시작됐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내 휴일도 다 갔구나 하면서 말이죠. 전국 노래자랑, 주말의 명화 이런 시그널도 참 좋아했지만 저는 장학 퀴즈 먹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휴일 아침을 알려주는 신호였거든요. 배꼽시계만큼이나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줬던 그때의 그 음악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 오프닝 시그널도 여러분께 알람이 되기를. 그렇게 되면 진짜 좋긴 하겠다. 그렇죠? 4723님께서 함춘의 폭성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이제 여름이네요. 예전 6월은 낮이 햇볕이 그리 뜨겁진 않았는데 요즘은 8월 무더위 같은 햇볕이 6월부터 쏟아지고 있으니 지구가 아픈 게 분명합니다. 동네 주변 숲이 남아있는데 그 숲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 참, 그리고 함춘의 폭성 첫 곡, 노차사,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어제 저녁 이 노래 생각했었는데, 텔레파시가 통했나요? 그럼요. 그럼요. 유기님께서, 사전투표도 하고 개운하게 콧노래로 6월을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좋은 날들로 유독 6월이 좋아진 첫날, 오늘 신바람 나는 것은 함디의 목소리로 시작 출발합니다. 사전투표 하셨군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느낌이? 개운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뭔가 큰일을 한것 같은 아주 뭔가 담담함이랄까? 아니지. 뭔가 큰일을 치렀다 하는 뿌듯함이 마음에 있으시죠? 아, 저는 수요일 날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6832님께서는요, 함디님, 현우 PD님 반갑습니다. 금요일 옆지기와 사전투표하고 날씨가 좋아 가까운 사천, 강주 연못에 가보았습니다. 수목에는 수련이 피었지만 이곳은 아직 연잎을 키우고 있더군요. 식당에 들러 정부 지원금으로 부추전도 먹고 팥빙수도 먹으며 가뿐한 나들이하고 왔습니다. 너무 멋지셨겠어요. 사전투표도 하셨죠. 연못에도 가셨죠. 가셔서 정부 지원금으로 부추전도 드셨죠. 팥빙수도 드셨죠. 부추전 먹고 입에 기름기가 잘잘할 때 팥빙수로 마무리하신 거죠. 약 올리시는 거죠. 아,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군요. 좋으셨겠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는 청년 춘우 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 순국 선현들이 생각나는 달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은 우리의 지금의 이런 평화롭고 그러고 보니 오늘 나오는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그리고 네덜란드를 빼고 저 지구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진즉에 멀리 멀리 보냈고요. 우리 호국 선열들이 순국 선열들이 없었다면은 이런 멋진 일들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그런 생각 전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자, 6월 한 달 동안 그분들 생각하면서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함춘호의 폭소 오늘 3부는요, 함춘호의 수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노래를 들으면은 여름날 대청마루에 누워서 시원한 바람을 쐬던 그 시간이 떠오릅니다.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최백호님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죠? 왜안 나오실까 했는데 드디어 나오시는 그런 시간들 마련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함춘의 폭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함께 오셔가지고요. 아, 그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멋진 노래 한곡 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또 음악 들으면서 와 감탄해보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함께 음악에 젖어보는 그런 따뜻한 시간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만들어 주십시오. 함춘의 복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 그리고 사진도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 그리고 TBS FM 유튜브를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얘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있는 거 아시죠?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데요. 선곡표도 보실 수 있고요. 이곳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소화기, 아이로드 분말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고마워요.
0: 소년들의 희생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이정선 행복한 아침 그리고 한영입니다. 하루하루

주진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장선 행복한 아침 그리고 한영의 목소리로 함께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그 단어 참 좋네요. 8364님께서 어제 아들 축구대회 했어요. 얼굴은 새까맣고 휴휴 내경기 뛰었는데 꼴찌를 했지만 월드컵보다 더 짜릿했습니다. 그렇죠. 피는 월드컵보다 진하죠. 아, 잘하셨습니다. 어때요? 월드컵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으시죠? 목은 안 쉬셨을까? 목도 쉬었을 것 같은데. 아, 더운 날 진짜 어제 참 덥던데. 와, 고생하셨네요. 일산 멋쟁이주님. 목요일 정기검진 때문에 병원으로 체혈하러 가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네요. 야, 그렇죠. 목요일이면은 미리 한번 가서 체혈을 하고 그리고 피 성분 검사하고 정기검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하실 거예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배는 고프죠. 자, 그 가서 12시쯤에 체혈하시고 바로 맞는 거 드시면 되겠네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약오르거든요. 2630님께서는요. 안녕하십니까. 암촌의 폭송 6월 1일 출석합니다. 6월에는 TBS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용. 저도 그래 용. 사는 게 바빠서 문자는 자주 못 보내지만 마음은 늘 폭송이 있어요. 감사해요. 나날이 발전한 암촌의 폭송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이례적으로 빠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강릉에서 올해 첫 이것이 관측됐습니다. 이것을 맞추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6월 18일에 처음 나타났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무려 19일이나 빠른 것으로 역대 세 번째로 이른 관측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가장 빨랐던 해는 2019년 5월 24일 역시 강릉에서 관측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 현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 무엇인지 맞추는 퀴즈입니다. 1번 열대야, 2번 불철주야. 그렇지. 낮밤으로 계속 더우면 불철주야 아닌가? 제 생각이에요.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 유료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오늘은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우 PD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승철 잠도 오지 않는 밤에 그리고 어우럭입니다. 밤에 피는 장미.

하는 장미. 자, 오늘 한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 1번 열대였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제 막 6월이 시작됐을 뿐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자, 2630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번호 미리 말씀드리는 분들은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1번 열대야. 그냥 재미로 맞춰봐요. 소화기 꼭 필요하신 분 받아가셨음 해요. 체령에 유용하잖아요. 하셨는데, 에이, 나도 필요한데. 어떡하지? 제가 번호 보내면 김현우 PD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아유, 이러시면 안 된다고. 7270님께서는요, 정답 열대야. 아침마다 들려주는 다정다감하고 감미로운 목소리의 함춘호님, 애청자입니다. 덕분에 오늘도 힘내서 야근하고 있어요. 늘 감사드린다고. 1609님께서는 정답 열대야. 노점에서 참외 장사하는 73세 태재 할미입니다. 너무 더워요. 수고하십시오. 라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6832님께서는요, 함디님, 저희 농가는 불철주야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새벽에서 오전까지 일하고, 저녁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10시까지, 또는 12시까지 일을 하니 불철주야가. 맞아요, 맞아요. 6832님의 답은 2번 불철주야라는 말씀이시죠? 저도 그거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장정덕 해당되는 분 발표해드려야겠죠? 저희 당첨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을 보내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정했죠? 예. 한 분이 더 문자 보내주셨네. 이분은 정답자 아닙니다. 그냥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5929님께서 정답 1번 열대야. 더위를 벗삼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올여름 벌써 걱정되네요. 그래도 하루하루 TBS 음악 들으며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자, 저희가 앞서 지금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차량용 소화기는 보내드리지 못하지만, 공연 정보 하나 보내드릴게요. 시인과 촌장이 공연을 합니다. 7월 20, 21일 방송을 겸한 공연인데요.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시인과 촌장, 7월 20 월요일은 공연만 하고요. 화요일엔 공연 그대로를 녹화를 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파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에 이제 방청 응모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응모하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시인과 촌장 그 공연 그대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방송국 시원합니다. 여기서 피서 보내시죠. 오셔서 음악 들으시고 피서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일 테니 열대야 걱정도 한몇 시간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 좋은 시간들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공연 정보 보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선정된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 열대야라고 보내주셨고요. 맞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는 열대어를 키웠는데 요즘은 열대야 키운다고. 그 환경 좀 생각합시다. 지구를 지켜갑시다. 라고 문자 주신 8557님 축하드립니다. 8557님은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자, 음악 한곡 준비했습니다. 레이지본 열대야.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조동진 행복한 사람 들으셨습니다. 보고 싶네요, 동진이 형님. 무궁화님께서 함대님 안녕하십니까? 무척 오랜만에 참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한가해요. 그래서 보라로도 보고 있어요. 보라로 잘 계십시오. 조금 있다가 지금 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요 근처에 오셨다고 하니까 최백호 형님 잠시 후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좋은 목소리, 멋진 목소리로 곡도 한 곡 청해보려고 합니다. 오십시오. 자, 문관님께서 이제 여름 시작인가 보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래오래 배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오래오래 뵙죠. 우리 오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님께서는 그렇게나 더웠던 2018년도의 기억은 가물가물. 열대야 기록을 새로 썼다는 2024년도의 기억도 잊혀졌으니 새로운 더위와 함께 이 여름도 휘리릭 지나가겠지요. 더위가 오고 가야 기다리는 가을이 성큼. 벌써 가을이 그리워지네요. 이야, 가을의 그 바람 얼마나 좋을까요? 이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윤종신, 박영민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권성현의 목소리로 난 그랬던 것 같아요.

0: KBS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인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삼북터널 앞두고 정체되는 이유는 삼북터널 안에 있었던 사고 때문이고요. 처리작업은 약 5분 전 끝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이후로는 작업하고 있는 새말 부근에서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재나들목 부근 하위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한남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 양재대로 서남나들목에서 민마루 고개 쪽으로는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는 여전히 구리방면 차가 많습니다. 방화대교부터 작업하고 있는 동호대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2: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지노 바넬리의 I Just Wanna Stop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음악이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귀를 아주 쫑긋 세우게 됩니다. 도입부에서 세련되게 심장을 두드리는 일렉트릭 피아노의 영롱한 터치,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자로 잰 듯 완벽하게 떨어지는 드럼과 베이스의 묵직한 그루브가 문을 열어줄 텐데요. 컴퓨터 음원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오직 연주자들의 완벽한 호흡과 손끝만으로 이토록 촘촘하고 매끄러운 리듬의 탄성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깊은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여기에 지노 바넬리의 특유의 매혹적이고 소울풀한 보컬이 얹어지죠. 처음엔 아주 부드럽고 덤덤하게 속삭이다가 후렴구로 갈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은 듣는 이의 감정을 단숨에 고조시킵니다. 악기들의 빈틈없는 배치와 세련된 크로스라인까지 70년대 후반 AOR 사운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대작입니다. 난 그저 멈추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위해서 라는 가사. 새로운 달,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벌써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획과 해야 할 일들을 계산하느라 바쁘시죠? 그럴 때 이 노래 제목처럼 복잡한 생각의 스위치를 아주 잠시만 스탑 해보시면 어떨까요?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확실히 빼는 이 곡의 유연한 그루브처럼 우리의 6월도 한결 여유롭고 유연하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노 바렐리, I just wanna stop.

0: 저와 함께 음악과 인생에 대해 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초대해서 한판 수다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함춘호의 수다. 낭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하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음악이 나오는 우리 형님, 최백호 형님 모셨습니다.
1: 네.
0: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진짜 저희 프로그램에 진짜 정말 모시고 싶었거든요. 아, 예. 너무 오래 걸리셨어요, 나오시는
1: 동안. 전화를 안 주시니까 안 나오는 게, 전화 주셨으면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왔잖아요.
0: 그러게요.
1: 네.
0: 저기 지금 형님들 보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1: 아, 예.
0: 인사 한번 드리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최백호입니다. 오프닝 때 보니까 그 송창식 선배의 목소리도
0: 네.
1: 들리고
0: 네. 예,
1: 뭐, 함춘호의 폭성 타이틀을 너무 잘 지었다고 하는데 속에 없는 말씀을 하시네.
0: 그러게 맞아요.
1: 그 형도 많이 늘어보셨어. 반갑습니다.
0: 네. 정말 반갑습니다.
1: 네.
0: 진짜 지금 여러분들 그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요. 우리 최백호 선배님 실시간으로 만나뵐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고요.
1: 예, 예.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주름이 많으시고 늙어가지고.
0: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상은?
1: 예, 그냥 편안하게.
0: 예. 뭐 젊으셨을 때도 물론 너무 멋지셨지만 지금의 시간도 형님은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1: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멋지다.
0: 오.
1: 멋지게 늙는다. 늙는다.
0: 늙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잘 익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잘 익고 물어 익어가시는데
1: 무슨 노래에 익어가간다는 표현이잖아요.
0: 네.
1: 가사가 있거든.
0: 네.
1: 좀 싫은 게
0: 아, 그래요?
1: 뭐 찜통 속에 들어가 익혀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이거 아무나요.
0: 예, 맞습니다. 저희 우리 최백호 선배님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함께 하셨던 목격담, 추억 있으신 분들은요,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년이 되셨어요?
1: 네, 50년 됐죠. 76년에 첫 앨범이 나왔으니까.
0: 76년에 첫 앨범.
1: 네.
0: 그러면 노래를 시작한 건 그 이전이시겠어요?
1: 아, 그 이전이죠.
0: 그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1: 무명으로 한 3년 정도.
0: 예. 부산에서?
1: 부산에서 한 2년, 1년 반 정도. 또 서울에서 한 1년 반. 새 음반 준비하면서.
0: 네.
1: 명동하고 이런 데서 이제 밤에 그때는
0: 라이브
1: 클럽이 많았죠.
0: 네.
1: 그래서 그 일본어를 쓰면 안 되지만.
0: 쓰세요.
1: 가케모치라고.
0: 가케모치.
1: 여러 군데. 예.
0: 순환 출연.
1: 무명이니까.
0: 네네.
1: 여기, 저기 해도 괜찮아요.
0: 네네네.
1: 그것도 명동에서 한 두세 군데 했던 것 같아요.
0: 부산에 계시다가.
1: 네네.
0: 가수가 되기서 올라오신 거죠.
1: 그렇죠. 앨범을 하나 가지고 싶었어.
0: 예. 부산에서도 활동하실 때는, 부산은 어땠나요? 그때 느낌은?
1: 부산이 굉장히 대중음악적으로는, 왕성한 곳이었어요. 지금도 좀 그렇겠지만
0: 네.
1: 부산 그 경상남도 출신의
0: 네.
1: 유명 가수가 많으세요.
0: 그래요?
1: 네. 옛날 선배 현인 선생님, 고복수 선생님.
0: 지정학적으로 거기가
1: 남인수 선생님. 다 그 경상남도 지역인데
0: 거기...
1: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0: 네.
1: 그 지역이 일본 방송이
0: 맞습니다.
1: 많이 들렸어요.
0: 저도 얘기 들었어요.
1: 네.
0: 그 지역이 일본 방송 그 전파가 잘 잡힌다면서요?
1: 네. 네.
0: 그래서 그 곡 쓰시는 분들도 작곡가 선생님들도 그 안테나를

0: 그쪽으로 향하고 나서
1: 네.
0: 그쪽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접한 후에 그것도
1: 그안 좋은 결과.
0: 아.
1: 그래서 또 거기서 아마 그 항구 도시가
0: 네.
1: 또 부산이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대중음악이 굉장히 이렇게 막 발달했지 않나, 전해지 않나.
0: 네. 그러면 뭐 선배님께서 나 음반 하나 갖고 싶어 해서 올라오셨다고 하셨는데
1: 네.
0: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음반을 낼수 있는 건
1: 아, 아니죠.
0: 아니잖아요.
1: 하수영 씨 아시죠? 젖은 손에 처음.
0: 아내에게 바친
1: 예,
0: 노래.
1: 그
0: 이야.
1: 형님하고 저하고 같은 업소에서 노래를 했어요.
0: 오.
1: 팅클럽이라고
0: 부산.
1: 부산에 태화백화점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0: 와.
1: 태화백화점에서 그 라이브 클럽을 차렸어요.
0: 이야.
1: 정말 멋졌어요, 그 클럽이.
0: 70,
1: 74년? 73년, 4년.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전에 다른 데서 조그만 데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얘기가 긴데 해도
0: 네,
1: 되네요.
0: 아, 하셔요, 하셔요.
1: 그제 친구의 매형이 조그만 그 생맥 종호가 라이브 클럽, 기타
0: 네.
1: 클럽을 하셨어요.
0: 네.
1: 그 전까지는 그 친구하고 이제 동네
0: 아,
1: 우물가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사이였으니까 그 친구가 너 노래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때 사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힘들었던 때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시작한 거죠. 제가 기억으로는 3만 원 받았어요, 월급을.
0: 그때 3만
1: 그 당시
0: 원이면은
1: 3만
0: 좀
1: 원이면
0: 그래도 제법
1: 괜찮았어요.
0: 괜찮았죠.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80년도에 79년도 80년도에 한달 30번을 그 기록을 하잖아요. 출연하잖아요. 봉투를 주시길래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봤더니 2만 원이 있었거든요.
1: 그래요?
0: 형님은 73년도에 3만 원이면은 엄청 고액인데요, 고액?
1: 아니, 전속 가수였어요. 시간만 나면 올라가서
0: 진짜.
1: 부르는.
0: 그렇게 해서 이제 출연하셨군요.
1: 그러다 하수영 씨를 만났고, 하수영 씨가 먼저 서울로 가서, 하수영 씨는 그룹을 하셨어요, 원래.
0: 목소리가 정말 멋지시죠.
1: 라틴 그룹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0: 잘 어울렸겠네요.
1: 제가 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0: 네네.
1: 활동을 하시다가. 그래서 서울로 가셔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많이 히트를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야, 너 서울 한번 와라. 그래서 서울 와서 이제, 그때는 레코드사, 요즘은 기획사지만,
0: 네.
1: 거기에 이제 테스트를 받고 오디션을 본 거죠.
0: 어느 레코드사인지 기억은 나세요? 서라블 레코드사.
1: 대성음반이라는데.
0: 네. 그 당시엔 아주 히트곡을 많이 만들고
1: 많이
0: 네.
1: 만들었어요. 정태준, 박은옥,
0: 맞습니다.
1: 산울림.
0: 맞습니다.
1: 다 거기 있었죠.
0: 이야.
1: 네.
0: 그래서 오디션을 보셨군요.
1: 네.
0: 딱 붙은 거예요.
1: 예, 뭐, 어떻게 다행히, 예, 붙어서.
0: 당연히 아니야. 다행히가 아니고 당연히 붙은 거 아니에요?
1: 아니, 힘들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최종혁 씨라고, 피아니스트, 작곡가.
0: 정말.
1: 그분도 그때, 그 당시에 무명.
0: 무명 작곡가.
1: 무명이었어요. 그래서 명동에서 그분도 피아노 연주하고,
0: 클럽에서.
1: 예, 하루에 한 5천 원 받았어요. 그분은 많이 받았어요.
0: 많이 받으셨네요.
1: 예.
0: 이야.
1: 그리고 5천 원 가지고, 한 3,000원은 집세하고 쌀 사고, 1,500원은 우리 같이 만나서 술 마시던.
0: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음반을 최경혁 선생님하고 같이 음반을
1: 네네.
0: 만드신 거죠?
1: 제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근데 그걸 술 마시다가, 이거 노래 만들 수 있겠냐고 드렸더니, 한 일주일 후에 만들어 왔어요.
0: 내 마음 갈 곳에.
1: 예. 그 제가 일하는 업소에,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난 저는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게. 최종혁 씨가 약간, 모발이 부족한 것이죠. 비를 쫄딱 맞고,
0: 네.
1: 막 머리가 떨어진 상태로,
0: 네.
1: 그게 이제 제 일하는 클럽에 손님이 별로 없어 피아노가 있었는데, 올라가더니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세요. 노래 잘하세요. 굉장히 저음으로,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와, 이거,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왔지? 그랬을 때.
0: 최백호 작사.
1: 야채백고작사 최종혁 작가.

0: 그때 그 명곡이 만들어진 거군요.
1: 극히로 F마이너를 한번 쳐봐주세요.
0: 눈치가 정말 좋으셔.

0: 이렇게 된 거죠.
1: 저는 그때 어릴 때인데 가사가 네. 가사가 정말 이게 눈이 확 오던데요. 그 가사 글을 쓰게 된 배경 혹시 좀
0: 제 20살 나던 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가을에 10월 중순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의 죽음이 굉장히 뭐 지금도 네. 그 한 얼마간의 시간을 견뎌내기 힘들었어요. 제가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조건이었어요. 네. 독자였고 부선망 아버님 네. 부선망 독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군대를 안 그렇죠. 갔는데 그런데 네.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1월 달에 그 입영 통지가 와서 그걸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군대를 입대했죠. 그 정도로 힘들었던 네.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뭐랄까
1: 사모곡 같은
0: 죄의식 애 먹이고 공부 안 하고 예, 그랬던 효도를 못했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써놨는데 그게 묘하게 어떻게 제가 가수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20살 때는 그런데 그게 묘하게 그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요 네. 우연히 이렇게 이어져서 예, 가수가 됐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마 이 외동아들 이게
1: 어머님이 주신
0: 예 걱정이니까 이거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쓰게 해주신 게 아닌가
1: 네. 저는 이 곡을 예. 그냥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보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0: 저는 여자친구들이 다 여름에 떠났어요. 가을에는.
1: 아, 형님, 참. 최근에 지금 방송하시다 잠깐 쉬고 계시죠?
0: 네, 아, 예. 이제.
1: 예, 예. 한 두어 달 되시죠?
0: 네, 두 달 됐네요.
1: 얼마나 입이 간지러우실까?
0: 아, 전혀. 근데 재미난 건 제가 어디 가면 원래 말을 좀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말을 많이 해.
1: 아,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한 2시간 정도씩 2시간 정도 계속 정도. 말씀을 하시다가 예. 그 시간이 없어지니 얼마나
0: 편하고
1: 입안에
0: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1: 입안에 단어가 많이 고여 있겠습니까?
0: 아니, 이미 적응이 됐어요.
1: 그러셨어요? 예,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형님이 방송을 안 하시면서 남긴 그런 폐해들. 아, 이 후배들 입장에서 형님을 네. 생각하는 것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머리카락에 하얀 호랑이처럼 하얀 눈이 내리니 겨울숲의 소중한 백호가 되셨네요. 하셨고. 오, 진짜. 유기님께서는 청년 때부터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하실 수 있는지요. 낭만이라는 방부제와 함께 하셨을까요? 이 아침에 만호도 아니고 천호도 아닌 백호 형님을 만난다니요. 글로리합니다. 하셨고요. 6월 첫날 월드컵과 함께 2026 6월은 찬란합니다. 지금도 축구하시는지?
0: 축구 그만둔 지 한 5년 됐어요.
1: 5년 되셨어요. 예.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0: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이상하게
1: 이번 월드컵 예. 그러게요. 네. 좀 관심이 조금 네. 덜하죠. 네. 네. 4723님께서 최백호님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저 어렸을 때 엄마 따라 미장원에 가서 미장원에 있는 여성 잡지에 실린 최백호님 인터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린 마음에도 이 아저씨는 눈빛이 슬퍼 보이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4723님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면 지금도 눈이 슬퍼 보이는지 한번 좀 말씀을 주시죠.
0: 슬픈 표정을 좀.
1: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가셨다 하셨잖아요. 저희가 77년도에 발표한 곡 입영전야 를 한번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네.
1: 77년 발표된 입영전야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야, 이 음악은 이병전야로
1: 네.
0: 나가고 있고 형님하고 저하고는 자식 이야기하고 있고 야, 이병전야를 하시던 이때가 몇살 때신 거예요?
1: 요즘은 알아면 26.
0: 26.
1: 네.
0: 네. 이때는 군대를 다녀오신
1: 물론이죠.
0: 그렇죠.
1: 예, 26. 제가 21살에 입대를 했으니까.
0: 이병전야가 군대를 가는 많은 친구들에게
1: 네.
0: 불려지던 그런
1: 네.
0: 곡이었잖아요.
1: 조금 불려졌어요.
0: 그렇죠.
1: 그러다가 이제 이병 열차 안에서 노래 나오면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광석의
0: 이등병의 편지.
1: 이등병의 편지인가요?
0: 잘못, 이게 맞아, 맞습니다.
1: 네.
0: 이등병의 편지. 잘못했네, 이 친구들이.
1: 아니죠. 이제 그래도 다행히 줄을 섰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말년병장의 서러움이라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볼까.
0: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1: 네.
0: 아이디어 뱅크세요. 저는 형님하고
1: 예.
0: 이 라이브 공연할 때 공연장에서
1: 네.
0: 이병전야 하시는 그 연주하시는 걸 들었잖아요.
1: 네.

0: 그 에너지가. 그 주위에서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최백호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목소리가 힘이 생기고 연주가 더 깊어진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 누가 그래요?
0: 아, 헛소리인가요?
1: 처음 들은.
0: 아, 아닙니다. 정말 그러십니다.
1: 아,
0: 아, 정말 연주가 좋거든요.
1: 마음, 제가 이제 70몇 년을 살아보니까,
0: 네, 벌써.
1: 이 세상 모든 일이
0: 네.
1: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이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마음 때문에 울고,
0: 아, 네.
1: 이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는 걸, 그래서 마음에 관한 노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마음, 낭만에 대하여란 노래도 어쩌면 그런 얘기거든. 지나간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에 대한 마음. 이 전쟁도 사람의 마음에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0: 네.
1: 욕심을 버리고 뭐,
0: 아,
1: 그래서
0: 역시.
1: 마음을 이렇게 정돈하고 정리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야, 마음을 정리하는 프로그램, 함춘의 폭송입니다. 4723님께서, 히히히, 지금은 외로워 보이진 않으세요. 웃으시는 모습이 다정해 보인다고 해주셨고요.
1: 전 다정해요.
0: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1: 전 다정. 제가 확실히 제가 제 아내한테도
0: 네.
1: 나처럼 다정한 남편이 있을까?
0: 형수님 뭐라 하셔요?
1: 근데 인정해.
0: 인정하셔요?
1: 예.
0: 그래요?
1: 다정한 거 인정해.
0: 전화번호 이따 하나만 주십시오. 1302님께서 저 소녀 시절 중학생 때부터 최백호님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우스워린 눈빛, 목소리, 그리고 미남이시죠? 지금은 지금대로 또 너무 멋지시고요. 그렇습니다. 0781님께서는 낭만 가객 백호 오라버님을 뵀습니다. 가슴이 찡. S방송 애청자였고, 공개방송에서도 뵀지요. 건강하십시오.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3026님께서 오늘은 오후에 일을 나가 아주 여유롭게 집안일을 하면서 기타리스트 함춘호, 가왕 최백호 두 분의 팬미팅에 저도 함께 합니다. 하셨고요. 백호 오빠의 엄마와 헤어질 때를 회상하며 지은 곡, 저도 진심 좋아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방송을 무려 S본부에서
1: 18년.
0: 정말 길게 하셨어요.
1: 그것도 어감도 안 좋게 왜 그때 잘랐어? 한 1년만 더 해줘.
0: 에이, 잘린 거 아니죠. 형님이 관두신 거잖아요.
1: 잘렸어요.
0: 아, 그래요?
1: 저는, 아, 잘리는구나. 근데,
0: 네.
1: 언젠가, 올것 같아 잘리겠지 했는데 딱 잘라들어.
0: 아니, 그 느낌이 오시나요?
1: 네, 느낌 왔어요.
0: 저는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PD가, 아, 무슨 얘기만 하면, 아, 이게 왠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18년 동안 계속 그 느낌이 언젠가 한 번씩 이렇게 왔던 적이 있으신가
1: 아,
0: 봐요.
1: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18년이나 할줄 몰랐어요.
0: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 한 1년 하고 잘리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한해더 가네요. 한해더 가네요. 그게 한 10년 가까이 갔어요.
0: 네.
1: 10년이 넘으니까 조금, 에이, 이제 잘려도 돼. 10년 했으니까. 체면도 쓰고. 하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0: 예. 제가 형님 방송에 우리 성창시 형님하고 둘이서 한두번 정도 라이브
1: 맞아요.
0: 공개 방송 때
1: 맞아요. 예,
0: 출연했었거든요.
1: 오셨죠.
0: 그때 오신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호응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1: 청취자분들이.
0: 그렇죠. 그 청취자분들이 아주 진득한 우리 토종장 같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던데요. 정말.
1: 지금도 몇 분은 계속 연락하고
0: 그렇죠.
1: 제 공연하면 오시고 그런 분들.
0: 그때 이제 방송하실 때는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 뵈면은 형님의 이야기들을 주로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철수 형님 방송에 나가서 예 방송을 나갔는데 뜬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백호 형님 광선되셨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건강이 약간 안 좋으시대. 그래서 뭐 그래요?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나저나야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방송하는 사람이 희은이 누나가 최고야. 백호 만나서
1: 맞아요.
0: 그 형님이 제일 위에 계시다가
1: 나이 제일 많았죠.
0: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은
1: 저는 나이를 사실 별로 의식 안 하고 삽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내가 콘서트를 하면서 네. 전국 투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흔에 콘서트를 하겠다.
0: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아니, 그래서 그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네. 제가 해보니까 아 그때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아흔에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0: 그리고 음악을 하면서 주위에 좋은 음악하는 동료를 만난다는 건 정말 행복이잖아요.
1: 정말이죠.
0: 형님은 요즘 행복의 끝판을 가고 계신 것
1: 정말이에요.
0: 같아요.
1: 정말이에요.
0: 네. 어쩜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네. 젊은 뮤지션들과
1: 글쎄요.
0: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그 친구들을 더 빛나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1: 아유, 그건 아닌데 정말 정말 운이 좋다라고 그 표현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0: 너무 좋아요.
1: 참 다행이에요. 지금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후배가 있어요.
0: 그럼요.
1: 한 두 번 있는데
0: 네.
1: 하자고 하는데 제가 사실 너무 많이 했으니까 조금만 있다 하자라고.
0: 그런 것도 제 지혜로세요. 저는 형님하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네. 울컥하고 눈물 흘렸던 적이 정말 많거든요.
1: 아, 그런데
0: 그중에 저희가 뮤지션 프로그램을 한번 그 K본부에서 했을 때
1: 네네.
0: 그때 유희열 씨 프로그램에 나와서 형님이 이적에 다행이다 다행이다를 하시는데
1: 그럼 노래 참 좋아해
0: 진짜 네. 저 형님이 계셔서 진짜 다행이다 싶은 만큼 딱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1: 아, 그 노래 자체 좋아해요.
0: 좋죠.
1: 예.
0: 우리 희적 씨의 음색으로 듣는 것도 좋았는데 형님이 해석하는 그 다행이다라는 예. 그 곡이 정말 좋았습니다.
1: 이적은 너무 젊으니까 다행이다. 제가 느끼는 다행하고
0: 다르죠.
1: 깊이가 다르죠.
0: 그때도 벌써 한 20년 전 정도 되는데
1: 우린 다 늙어서 이제 얼마나 이렇게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 절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라디오 오면 기타를 들고 오는데 보통 천하에 함춘호가 있었어. 기타를 안 가지고 왔네. 아, 참. 제가 참 제 자랑인데 저는 제 주제를 잘 알아요. 그냥 기타 안 들고 오죠.
0: 형님은 늘 악기를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1: 예,
0: 그 악기로 낭만에 대해 한번 해주시죠.
1: 예, 저는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해요. 사실은 거의 독학이었고 함춘호 씨 같은 귀한 존재가 와 같이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고 친분이 있다는 건 참 뭐 그것도 다행이죠. 예.
0: 동시대 형님의 음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1: 아이고.

0: 이 사람 때문에. 아. 예, 영광입니다. 천하의 함춘호의.
1: 아이고, 예. 야, 앱과 톡사님께서, 오, 이 곡을 라이브로 듣다니. 하, 정말 멋지세요.
0: 아유, 함춘호 씨의 기타가 또.
1: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는 그냥, 5283님께서, 와, 너무너무 좋아요. 3016님께서, 그냥 을치어린 소리와 숨소리. 아. 예술입니다. 아, 예. 개구리1님께서는, 노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노래가 좋고, 그 다음에 연주한 분이 너무 좋죠. 유기님께서 어찌 월요병이 생기겠어요? 일이 주옥 같은 위대한 소별력과 어디서도 들을 수도 없는 라이브를 이 아침 듣는 함춘의 폭송 라이브 영원히 가슴 속에 찬란한 민당에 남기를
0: 바라죠.
1: 9749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오래전 최백호님의 프로에 동시대를 살면서 최백호님의 낭만시대를 모르면 수치라고 글을 보냈던 서울서 개인 택시 하시는데, 아, 형님 프로에 택시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0: 택시 예. 운행하시는 분하고 버스, 버스 운행하시는 분.
1: 진짜.
0: 장거리, 이제 트럭. 아. 화물 하시는
1: 분. 그 진짜 살아가는 그 진솔한 삶의 예.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0: 그 얘기들 정말 제가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어른이 됐어요. 아. 정말로.
1: 그 표현 너무 좋습니다.
0: 깨우친 것도 많고, 아,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항상 참, 그, 젊었던 시절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네. 그게, 어디가 막, 내가 말이야, 나도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보내오시는 글들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부끄러웠어요. 그,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죠. 아. 마음. 아, 마음이 그래요. 제일 중요하다.
1: 9740님, 제가 이제는 저녁에 일을 안 해서 듣지는 못하지만 네. 이렇게 목소리를 듣게 돼서 반갑다. 문자 주셨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라는 네. 문자 주셨어요. 네, 저녁에 일을 안 해서 못 들으시죠? 백호 형님 요즘 저녁에 쉬십니다.
0: 아니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내일 나와야 되겠다.
1: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본인의 그 재능으로 가수도 하시고 그리고 네. 많은 히트곡도 내시고 글도 쓰시고 그림도 뭐예요? 그리시고
0: 뭐 예.
1: 그렇죠.
0: 어중간해요.
1: 어중간해요.
0: 그림도 그렇고 글도 뭐 이제 그냥 쓰는 거죠. 그냥 가수 생활하면서 좀 특별한 세계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 제가 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제 친구가 이제 저하고 똑같이 50년을 같은 일을 한 친구였어. 그 50년이라는 세월 이야기하면서 야 그래도 너는 말이야 편안한 세계에 살았지만 나는 이 세상이 이 표현은 그때 표현은 무슨 던던다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세계가 보통 세계 아니잖아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아, 그 동물적인 감각 예.
1: 아,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준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뭐 낭만에 대하여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네. 가사 또한 노래를 떠나서 글이 주는 의미가 정말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네.
1: 전 심지어 그때 선배님 말씀하실 때 도라지 위스키 여기가 네. 실제로 도라지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향만 넣었다고.
0: 아 예.
1: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0: 위스키 국산 위스키.
1: 국산 위스키. 네. 그 가사로 인해서 그 시대를 모르던. 청년들은 또 그 시대를 또 알게 되잖아요.
0: 맞아요. 예.
1: 그런 최백호의 목소리, 예술적 감각의 그 독특한 색깔을 후배들이 감지하고 드디어 슬슬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0: 와.
1: 그래서 에코브릿지라는 친구와 함께 네. 부산의 가면이라는 네. 곡을 만들게 되죠.
0: 예.
1: 이 곡이 많은 분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0: 맞아요.
1: 막 아주 그 느낌이 아주 절절해요. 부산을 노래하신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제가 불러와둔 노래들과는 다른 형태예요.
1: 완전 달랐어요.
0: 네, 완전 다른 형태인데 그 에코브릿지가 제 목소리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1: 아.
0: 어느 음역대에 가장 좋게 표현하면 매력적으로 들리냐.
1: 소리를?
0: 예.
1: 형님, 요즘 보통 소리를 높여서 부르시잖아요.
0: 예, 옆, 아니, 이제 지금 다시 낮았어요.
1: 에코 브릿지는 못 올라가게 했던데?
0: 네네.
1: 쫙 내려서.
0: 맞췄어요.
1: 네.
0: 그래서 거기 찾아내서 그 음정에 맞는 노래를. 에코 브릿지하고는 그 이후에 두 곡을 더 했어요.
1: 좋아요.
0: 네, 바다 끝이란 노래도 했고. 네. 얼마 전에 드라마 OST.
1: 네.
0: 모범 택시란 드라마.
1: 모범 택시.
0: 네, 그 OST.
1: 나오는 곡마다 드라마도 좋지만 드라마의 아주 절묘하고 재미있는 부분에 형님의 목소리가 쫙 나오잖아요.
0: 아유.
1: 그러면 완전히
0: 아, 그래요?
1: 너무 맛있는 소스를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0: 얼마 전에 또 한 곡이었어요.
1: 아유, 저 들어볼 거예요, 그거.
0: 아, 예.
1: 그것도 좀 들어볼 거고요. 들을 게 너무 많아서 얘기를 적게 해야 되나. 노래를 듣지 말아야 되나. 피디님 정해주시고요.
0: 노래는 평소에 많이 들어주시고.
1: 재미있으시죠? 어떠세요? 예전에 워낙 음악 생활 50주년 네, 되어 가시니까 네. 처음에 음반을 만들고 하던 그때의 이야기와
0: 아,
1: 지금 후배들과의 작업
0: 완전히 달라요.
1: 어떤가요?
0: 저는 나이가 70대가 70대에 들어오면서
1: 네.
0: 너무 좋아요.
1: 그래 보이십니다.
0: 너무 행복해요.
1: 그래 보이십니다.
0: 예.
1: 부럽습니다.
0: 아, 아니 함춘호 씨도 충분히 그럴 아, 거예요 아마.
1: 정말 부럽습니다.
0: 그래서 이 공연을 하는 게
1: 네.
0: 제 직업이잖아요.
1: 네네.
0: 젊었을 땐 직업이란 직업의식 이런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행복이에요. 야, 그 시간, 그 행복한 시간으로 들어간다 하는 게.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지금 공연을 하는데.
1: 체력이.
0: 체력이 괜찮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사실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1: 네, 네.
0: 그거 다 극복하고 네. 네. 지금 뭐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1: 그럼 선배님
0: 네.
1: 그 후배들과의 재밌었던 순간들을
0: 네.
1: 이 곡으로 우선 대신하도록 하죠.
0: 네. 네.
1: 폭삭 소가수다라는 OST
0: 뭐.
1: 하셨죠? 희망의 나라가.
0: 네.
1: 후배들하고 하신 거죠?
0: 예, 그 음악 하신 분들은 후배들이고
1: 아, 네.
0: 그 아이유란
1: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거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예.
1: 최외코입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감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희망의 나라로.

0: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예요. 흑색소스다. 아, 희망의 나라로. 야, 좋아서 들었더니 형님이 약간 별로 안 좋아하시네.
1: 아니, 저는 드라마를 못 봤어요. 그 시간에 이제 방송 라디오 했으니까. 그
0: 형님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네. 아, 공연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우리 최백호 형님. 네. 공연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데뷔 50주년 콘서트.
1: 뭐 전국 투어.
0: 예, 제가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요. 6월 6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의정부 문화재단 대극장에서. 이야, 대극장 아니면 안 하시네. 그리고 그 다음 주 6월 14일 일요일입니다. 경기아트센터, 여기도 대극장입니다.
1: 네, 수원.
0: 수원. 네.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그리고 인천에서 7월 5일날 3, 2, 3, 4 일요일이고요.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그리고 안산에서 7월 11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
1: 아, 그거 저는 그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0: 그 형님이 흘리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아. 딱 공연에 이러고. 공연할 때 어떤 재미, 예전에는 이렇게 좀 팝밴드랑 했잖아요.
1: 네, 네.
0: 팝, 뭐, 락밴드 이런 친구들하고 했는데 요즘은 밴드 구성.
1: 재즈팀.
0: 어떤 매력이 있나요? 재즈밴드랑 하면.
1: 아, 훨씬 감각적이에요. 팝. 네. 하시는 분들은 뭐 연주자세나.
0: 네네네네.
1: 근데 제자는 분들은
0: 살살살살 이렇게 형님 목소리 잘 맞춰주지.
1: 즉흥적인 면이
0: 있죠. 즉흥적인 면이 있죠.
1: 제가 자꾸 틀리고 이러니까.
0: 따라와주는구나.
1: 제 맛이지만. 그러면

0: 나는 고래. 네,
1: 나는 고래. 어. 나는 매일, 어, 그 꿈을 꾸지. 동해바다. 송창식이 잡으러 와도. 힘찬 물결 헤쳐가며 도망가지. 뭐 이런 가사인데, 창식이 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줄지도 모르겠다.
0: 아니에요.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공연 이렇게 재밌게 잘하고 계시니까. 그럼 뭐 요즘 뭐 드라마 OST라든지 개인적으로 발표한 음원들이 요즘 세대의 이야기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색깔을. 뮤지션들도 요즘 세대의 아주 재능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아마 관객들도 그런 층들이 많이 오죠.
1: 좀 예, 여성으로 젊은 분들이 꽤 계세요.
0: 많이 오죠. 네. 형님의 목소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 아, 하여튼 뭐 그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 젊은 분들이 네. 꽤 눈에 띄는데.
0: 건강하셔야 되고요.
1: 예.
0: 곧 방송 다시 한번 하셔야죠.
1: 아니요.
0: 철수 형이 너무 억울해하니까.
1: 아, 94 콘서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 네. 남았습니다. 14년 일. 어,
0: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1: 즐거웠어요.
0: 즐거우셨어요?
1: 예.
0: 고맙습니다.
1: 네.
0: 또 한번 저희가 청드리면 또 한번 나와주실 건가요?
1: 아, 물론요. 아까 그 춘호 씨하고 같이 부른 낭만에 대하여는 네. 제가 다른 데서 부른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아. 불렀어요. 많이 편하게. 아까 호흡 소리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호흡 소리를 이렇게 제가 느끼면서 너무 제 나름대로 아. 열심히 불렀어요.
0: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끝곡으로 최백호하고 에코브리지가 함께한 부산에 가면.
1: 부산에 가면.
0: 부산에 한번 가보죠. 부산에 한번 가보고요.
1: 가고
0: 건강하시고 다음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최백호 선배님과 함께 시간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셨나요? 요 영상 요청하시면 저희가 또 한번 클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타 친 함춘호였고요. 최백호 선배님과 2시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0: K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0: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만 두 건의 사고입니다. 기흥 부근에서는 버스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와 2차로 두 개 차로가 통제 중이고요. 이후로는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 2차로에 있던 사고 차량들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이고요. 제2영동고속도로인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초월터널 안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 앞두고 속도가 뚝 떨어져 있는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여의 하류부터 정체고요. 반대 김포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양방면 모두 한남대교와 동작대교 구간에서 막힙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6도, 습도는 35%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 전역을 누비며 마지막 총력전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정 후보가 남은 선거운동 기간 1분 1초까지 활용해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 후보가 오늘 12개 자치구, 내일 13개 자치구를 방문해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부동산 관련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국세청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신고센터 출범 이후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81%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접수됐다는 내용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8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6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25.24포인트 오른 8601.39를 기록했습니다. 지수 상승세의 시총도 사상 처음 7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9분 기준 코스피 시총은 7035조 10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 수출이 8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통향을 보면 5월 수출액은 877억 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3.2%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3월 872억 달러를 넘어선 금액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69.4% 급증한 371억 6천만

0: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액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 매물과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올릴 때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광고 게시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고농축 우라늄 확보, 이란의 핵 보유 금지가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3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무 완수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게 하고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하려 한 것은 47년 만에 처음이라며 금기시되던 주제지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 최종 승인에 앞서 이란에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도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5도, 습도는 35%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나선홍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

0: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한강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작업 여파로 정체고요. 이전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1차로와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각각 작업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용비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3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포승분기점부터 2km 구간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전차로에서는 도로에 떨어진 화물 치우는 작업하고 있어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벌써라는 말에는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아직이라는 말 속에는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벌써의 자리에 아직을 넣어보면 전혀 다른 마음이 되죠. 같은 6월인데도 벌써 6월이야? 라고 말하면 마음이 괜히 조급해지고, 아직 6월이야? 하면 조금은 여유가 생깁니다. 오래 세웠던 계획들, 조금 밀린 마음들 다시 꺼내봐도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직 6월이잖아요.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머니특별씨와 함께할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5월 김혜지 아나운서에 이어서 6월은 제 차례가 됐네요. 네, 6월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 생방 스튜디오가 너무 오랜만이라 제가 역대 가장 길게 쉬어본 게 출산휴가 때 3개월 그거였는데 아 근데 본의 아니게 예, 이 나이에 예, 더 길게 한번 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뭔가 이렇게 조물조물 달라지긴 했어요. 여기 밑에 휴대폰이란다. 이봐 말하는 것도 그렇죠. 그 이어폰 꽂는 것도 사라지고 예, 조금씩 뭐 살짝의 변화들이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금세 또 적응이 되겠죠? 여러분께서 응원을 해주신다면은요. 아무튼 저는 잘 쉬다가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나누고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말머리에 상담이라고 적어주시면은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뭐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아침 9시에도 역시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입니다. 천효진 PD가 준비하고 있네요. 금산댁의 경제 이슈로 건너가 보시죠.

0: 복잡한 경제 정세 핫 이슈만 콕 집어 아니 이거 유로 해야 돼요? 짚어드릴게 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금산댁의 금쪽 같은 경제 뉴스 경제 이슈. 금산댁과 함께합니다. 우리 천유진 PD 열일하고 있었네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잘 지내셨죠?
1: 금산댁 PD 왔어요.
0: 왔어요. 예. 오늘은 어떤 네. 얘기 준비하셨죠?
1: 아, 네, 오늘은요. 그 요즘 뉴스를 보면은 주식 투자를 잘해서 뭐 수익이 정말 대박이 났다 이런 기사들 정말 많이 보실 텐데요.
0: 남 얘기로.
1: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네. 14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0: 봤어요. 네. 8천.
1: 네. 네. 수익률이 8,000%가 났다는 남자 아이돌이 자랑한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참 배가 솔직히 아프더라고요.
0: 소유 씨는 집을 네. 샀다면서요.
1: 아, 네. 자,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역대급 불장과 사상 최대의 그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 지금, 예. 네. 밖에서는 이제 경제 지표는 일단 축제 분위기인데, 막상 서민들의 가계부를 열어보면 지금 한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오늘은 2026년 6월 이 두 얼굴의 경제 상황을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정말 두 얼굴이죠. 양극화. 네. 일단 오늘 그 경제 기사 보니까 앞으로 뭐 코스피 1만 시대까지 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코스피 1만 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불장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활활 타오르듯이 계속 오르는 대형 상승장을 말을 하는데요. 오늘도 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600선을 뚫었거든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조만간 1만 지수가 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에 불이 붙은 이유가 바로 반도체. 그 반도체 때문인데요. 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쉽게 풀어드리면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한 인기 상품이 1, 2년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슈퍼사이클은 인기가 최소한 4년에서 5년은 가는 그 역대급 호황기를 말을 하는 건데요. 네. 앞으로 한 4, 5년 동안에는 이 반도체가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아, 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게 지금 그 상황에 정중앙에 저희가 있는 거죠.
0: 야, 네. 당분간 그러니까 반도체는 든든하다.
1: 네, 맞습니다.
0: 그 중심에는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 거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또 최근에 전 세계 AI 컴퓨터에 꼭 필요한 HBM4E라는 초고속 반도체 수요가 폭발을 했는데, 이름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AI 전용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위로 이렇게 계속 높게 쌓는데요.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최신형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처에 샘플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예. 덕분에 지난달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0: 아, 반도체가 네. 뭐 잘 팔려가지고 나라에 돈이 많이 도는 건 참 네. 좋은 소식인데.
1: 네.
0: 근데 앞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네. 사상 최대의 그늘도 또 한 면에 있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자, 나라 전체적으로는 지금 부자가 되고 있는데 정작 이제 서민들은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통계청 발표로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적은 하위 20% 가구는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평균 마이너스 43만 8천 원의

0: 적자를 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1: 적자
0: 적자래요.
1: 폭이래요.
0: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상황을 살펴보면, 알바 자리나 이제 소득은 제자리인데, 먹을 거 사고, 병원 가고, 뭐 대출 이자 내고, 뭐 이런 필수 지출은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계속 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빚이 생기는 상황인 거고요.
1: 네.
0: 반면에 소득 상위 20% 부자들은 지난 1분기에 여윳 돈이 평균 344만 원이 생겼다. 이것도 사실 4년 만에 최고로 많은 흑자다라는 기사가
1: 그러니까 있는
0: 났어요.
1: 쪽하고 없는 쪽하고 차액을 계산해보면
0: 네.
1: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나는 거네요.
0: 그렇죠.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예요. 빈부 격차가 심해졌는데요. 그래서 이 대기업의 수출 대박 상황이 그 골목길이나 이 서민들의 지갑에는 사실상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중동 전쟁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이 저소득층이 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줄어든 반면에 고소득층은 성과급도 많이 받고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어떤 투자 이익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계층 간의 어떤 살림살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못 살게
0: 네.
1: 됐다. 그런
0: 네.
1: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0: 맞습니다.
1: 풍요 속의 빈곤이다, K자형 양극화다 뭐 이런
0: 네.
1: 표현을 자주 보게 되는데.
0: 네.
1: 근데 이걸 좀 메워 보겠다고.
0: 네.
1: 아, 요즘 주식 시장에 빚내 가지고 뛰어든 분들이 또
0: 맞아요.
1: 나만 잃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
0: 네.
1: 있잖아요.
0: 이게 비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를 요즘 포모 심리라고 한대요.
1: 포모.
0: 네, 자기만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를 포모 심리라고 한다는데요. 근데 사실 요즘 은행 대출 이자가 거의 6%대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증권사에서 또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이 비투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1: 위험한데. 예.
0: 그래서 실제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무려 36조 원을 넘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 신용거래 융자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서 빌려간 아직 갚지 않은 빚의 총합이래요. 그러니까 이 빚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빚낸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 비투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주식시장이 겉으로는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불장이지만 또 언제 꺾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비투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손해가 크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진짜 막 너무
0: 네. 네.
1: 이쯤이면 꺾이지 않겠어? 꺾이지
0: 네.
1: 않겠어?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요.
1: 오늘 팔아야지, 오늘 팔아야지. 또 계속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면서
0: 네.
1: 잔고도 그만큼 또 갖고 계시는
0: 네,
1: 거고. 근데 이렇게
0: 맞습니다.
1: 대박 노리고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거는
0: 네.
1: 좀 모두가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는데 또
0: 네.
1: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근데 또 돈에 이렇게 엄청 예민해진 이때에
0: 네.
1: 대기업에서는 성과급을 두고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0: 네. 이것도 오늘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성과급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사를 봤었는데 삼성에서도 어쨌든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월급을 6.2% 올려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1: 네.
0: 네.
1: 진짜 돈이, 아, 예.
0: 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파격적인 복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집이 없는 직원들한테 연 1.5%의 아주 낮은 이자로 5억 원까지 직달
1: 대출해준대요?
0: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1: 오,
0: 삼성에서.
1: 1.5%?
0: 네.
1: 예,
0: 지금
1: 좋겠다.
0: 6%의 그 금리가 은행에서는 지금 일반적인데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동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번 달부터 이제 임금 협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 삼성은 집 사라고 5억을 빌려주는데 왜 우리는 1억만 빌려주냐. 우리도 똑같이 맞춰달라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급 배틀에 이어서 기업끼리 이제 복지 배틀이 붙은 셈이고요. 실적이 좋을 때 확실하게 뭔가를 잡겠다라는 네.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긴 합니다.
1: 네. 삼성에서 쏘아올린 이 네. 성과급 잔치가 참 네. 강구경 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네. 보게 되는데 네. 거시경제 숫자는 화려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빈부격차에 또 과열된 네. B2에 기업 내 네. 복지 갈등까지 참 숙제가 많네요. 네.
0: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는 반도체로 벌어들인 이 엄청난 돈을 대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축제로 쓰게 하지 말고 좀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정부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변동성이 심하고 빚으로 가득 찬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좀 경고의 말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이런 성과에 대해서 직원들끼리만 이렇게 좀 나누는 것보다는 어쨌든 같이 하는 협력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협력 기업들과 함께 나누는 상생 성장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네. 정말 화려한 숫자에 착시에 속지 말고 이게 수출 호황의 열매가 좀 사회 구석구석에 나눠질 수 있도록 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금쪽 같은 경제 이슈 잘 들었고요.
0: 네.
1: 이 경제 이슈에 적합한 우리 금산댁의 선곡 궁금하네요.
0: 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김현식의 골목길 네. 골라봤습니다.
1: 아, 골목 상권도 네. 살려야 된다. 네. 뭐 그런 의미예요.
0: 돈이 좀 골목에도 들어왔으면 해서 대기업의 번 돈이 네. 우리 집에도 들어오고 골목에도 네. 들어가고 예. 네, 그랬으면 해서 김현식 가수 버전의 골목길 네, 선곡했습니다.
1: 예, 전해드리고요.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가볼게요. 금산댁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 방송 함께하실 전문가 두 분 모셔볼게요. 중전마마 아니고요. 머니마마들이 오셨습니다. 똑 부러지는 솔루션으로 가정경제의 천하를 평정한다. 머니천하 납시오. 자, 재무 전문가 홍하나 팀장님, 권미아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2: 안녕하세요. 권미아입니다. 네,
0: 아, 머니 마마님들 딱딱에 네. 어울리는 예, 네,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확인해 보시고요. 예. 네, 오늘 6월의 첫날 상

0: 3학기가 이제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된 건데 네. 뭐 잘 보내셨습니까? 2020년 3학기 마지막 달을 만난.
1: 저는 그때 이제 올해 그 목표가 뭐냐 그때 방송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그 질문 주셨을 때 올해 목표는 건강과 다이어트다 했는데 다이어트는 이뤘어요. 다이어트는 이뤘는데 건강을 잃었네요.
0: 아, 다이어트를 너무 심취해서.
1: 네, 다이어트에 너무 심취하니까 건강과 다이어트를 같이 할 수는 없구나 깨닫고 다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살을 찌우는 중입니다.
0: 너무 너무 무슨, 예. 달리션 바람에 예. 어떻게 권미아 팀장님은?
2: 저도 새해 초에 목표는 다이어트였는데 네. 사실 저는 그것도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네. 올 12월이 가기 전에는 꼭 이뤄서.
0: 그렇네요.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이니까 이쯤에 다시 한번 세워보고 아, 하반기에 다시 7월부터 시작해보는 그런 것도 뭐 지혜라면 지혜일 수 있겠네요. 세 달이 와도 저희는 변함없이 출동합니다. 오늘 출동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광역시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거예요?
1: 네, 오늘의 주제는요. 부모님 간병 걱정과 나의 노후를 함께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네, 부모님이 깜빡깜빡 하시거나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자녀 입장에서는 치매나 간병,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고령 부모님께서도 준비 가능한 치매 간병 보장과 40대 자녀가 미리 준비하면 좋은 노후 의료비와 연금 그리고 간병보험과 장기 요양 보장의 차이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부모님 간병 걱정과 나의 노후 준비를 함께 대비하는 방법 팁을 받아가시죠.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등산도 다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교실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아주 건강한 분입니다. 워낙 씩씩하셔서 늘 아, 우리 엄마는 아직 청춘이지 하고 생각하며 지냈는데요. 몇 달 전 퇴근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했다가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3: 아이고 하나야, 전화 잘했다. 내가 지금 집 앞인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 못 들어가고 있거든. 네 지금 물어보려고 전화를 딱 들었는데 마지막에 전화가 딱 왔네.
4: 엄마 우리 집 오셨어요. 엄마 미리 얘기하시지.
3: 아니 너네 집이 아니라 우리 집 비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4: 엄마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47년 동안 엄마 비밀번호 내 생일 아이가? 0412. 아니 똑똑하기로 소문한 우리 건여사 왜 그러지?
3: 아, 엄마 다 듣는갑다. 그래 고맙다 딸내미. 얼른 집부터 들어가야겠다. 근데 뭐 0412라 했지.
0: 정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그 뒤로는 비슷한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계속 불안합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치매가 우리 엄마에게도 찾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아프시거나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79세 어머니도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40대인 저도 지금부터 함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사연 만나보셨어요. 47세 여성분이신데요. 최근 어머니께서 좀 깜빡깜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혹시 치매나 간병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커졌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정말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실 때 예, 자녀 입장에서는 막 마음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러면 얼른 치매나 간병보험 같은 거 준비하겠구나 챙기게 되고요.
2: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100세 시대라는 말을 그냥 누구나 인정할 만한 숫자가 됐거든요.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기대 수명이 남성은 80.8세, 여성은 86.6세인데요. 아.
1: 네, 고령화 수치 갈수록 늘어날 거고요. 뭐 고령화 지수 역시 2020년에 129%에서 2030년에 330%로 10년 새에 2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뭐 초고령화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한데요.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우리 오래 살아야겠죠.
0: 그렇죠. 무병장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주변을 보면은 유병장수로 네. 그냥 나이만 연령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2: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병원비가 많이 들 것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 50대는 평균 22만 원 정도, 60대는 371만 원, 70대는 562만 원, 80대는 729만 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1: 연간. 네. 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발표 따르면은요, 65세 이상 노인은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노인 1인당 만성질환이 평균 2.2개. 네. 네, 복합질환자의 비율이 역시 87%가 넘는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어머니들 보면 약이 열알이 막 넘어가요. 맨날 그 정도로
1: 약으로 배부르죠.
0: 약으로 배부르다고 하시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하루라도 빨리 노후에 쓸 의료비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2: 딱히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는 당장 순수하게 의료비 목적으로 현금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험으로 이제 걱정되는 항목에 대해서 제가 보장을 미리 준비하는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추천드리는 거는 한 가지 방법보다는 적절한 의료비 통장과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뭐 소액으로 걱정되는 질병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또 보험으로 준비를 병행을 하시면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0: 그러니까 나는 현금만, 나는 네. 뭐 보험만 이게 아니라 적정하게 균형을 네.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1: 그렇죠.
0: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과 어머니는 어떤 대비를 하면 될까요? 오늘 저 치매랑 간병보험 물어보셨거든요.
2: 맞아요. 우선 사연자님의 어머니부터 말씀드리면 그 어머님은 보험 나이로 올해 78세가 되셨어요. 지금 현재 가장 걱정되는 건 아마 치매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치매보험이나 장기요양 사용 시에 제가 보장되는 치매나 간병보험은 대부분의 가입 나이가 75세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사연자님 어머니에게는 설령 가입 나이가 가능하다 하시더라도 보험료가 엄청 높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치매나 간병보험은 75세까지만 대부분 가입이 되는군요. 네.
2: 근데 제가 대안으로 이건 안 되시니까 네. 대안적으로 설명드리면 상대적으로 그것보단 저렴한 요즘 나오는 표적 치매 치료비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험을 준비하시면 저희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로 뭐 원하신다 하시면 간병인 보험까지 가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간병인 보험은 75세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2: 간병도 치매도 75세까지는 아니고 네. 일부 보험이 75세 이상도 인수가 되긴 해요. 근데 보험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0: 예. 그럼 표적 치매 치료비는 치매 보험하고는 다른 건가요?
1: 네, 최근에는요. 표적 치매 치료비는 많은 회사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담보인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치매보험은 치매를 진단받고 등급이나 경증에 따라서 진단금을 수령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 치매 치료비 담보는 치매를 직접적인 치료를 할 때에만 직접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네.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0: 그러니까 진단받고 치료할 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 그렇죠.
2: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표적 치매 치료비 보험은 최근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알츠하이머 치약으로 해서 레켄비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치매 진단 이후에 그 표적 치료를 받을 때 투약하는 약들이 사실 고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약인데요. 사실 이 담보는 저희 대부분이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20년 갱신으로 2만 원대 전후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간병인 보험까지 원하신다면 동일하게 20년 갱신으로 대략 한 7만 원대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간병인 보험은 사실 뭐 치매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질병이나 재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장받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0: 근데 이게 표적 치매 치료비 담보니까 일단 뭔가 이렇게 주계약이 하나 있고 거기다가 얻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2: 특약으로 들어가긴 해요. 예. 근데 주계약이라고 해서 뭐 예전처럼 무조건 사망보험금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이게 요게 주로 해서 요것만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저렴하게 나온 보험인 거죠.
0: 우리 어머님 연세가 많으셔서 보험금이 가입이 돼도 보험료가 너무 높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월 한 7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어떻게 좀 감당 가능한 수준이실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0: 그러면 따님인 우리 사연자님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1: 네, 우리 사연자님 어머니는 79세시고요. 네. 사연자님은 47세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장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사연자님 노후 준비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님은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4: 현금성 자산을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
0: 투트랙.
4: 네.
2: 또 저희가 사연자님이 그 가족력도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많이 가입하더라도 아프지 않거나 해당 질병에 맞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는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 보험으로 먼저 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0: 예, 연금 보험으로 노후 생활비를 일단 마련해 둬라.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4: 네, 맞습니다. 사연자님은요, 노후에 대한 의료비

0: 이나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큰데 매년 은행 적금으로만 현금성 자산 준비하셨거든요. 여태까지는. 근데 물론 적금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은행의 특성상 비과세가 있고 즉 이자도 호세를 매년 내야 되겠죠.
1: 사실 그래서 뭐 현재까지 단계로 이제 모아주신 자금은 그대로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금액으로 남겨두시고 나머지 이제 비과세 연금 상품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그 앞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대략 10년 정도 충분히 납입이 가능하셨고요. 67세부터 연금으로 받아가신다라면 저희가 67세부터 100세까지 총 수령액이 무려 원금 대비 360%가 넘었습니다.
2: 오, 총 납입하는 원금 대비 360%.
0: 네.
2: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체감상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0: 네.
2: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0: 예.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연금 금액은요. 매월 확정 보증되는 연금 상품이고요. 물론 요즘 주식 시장 아까 좋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수익률에 따라서 더 높은 연금액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연자님은 오랜 기간 끝까지 안정적으로 받아가는 것도 우리 안정성도
2: 그렇죠.
0: 놓칠 수 없는
2: 항목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정리 한번 해봐드리면 그 사연자님은 현재 보험 나이 47세시고요. 10년간 매월 30만 원을 납입하면 67세부터 평생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매월 32만 원 정도가 됩니다.
2: 죽을 때까지 32만 원.
1: 그렇죠.
2: 근데 30만 원을 넣고 받아가는 게 32만 원이면 좀 작다.
0: 그렇죠.
2: 예, 그렇게 약간, 그런가? 네. 10년 넣고 너무 바라나?
0: 예, 좀 바라시려면 네. 사실, 이른 나이에 준비를 하시면,
2: 그쵸.
0: 이 금액을 확 늘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47세라는 나이라도 보니까, 근데 하지만 딱! 납입은 10년 하시고 네. 30만 원씩 하시잖아요. 그러면 총 납입 금액 3,600 됩니다. 근데 하지만 받아가시는 금액은 우리가 100세 시대에 하는데 100세든 110세든 평생 32만 원 지급되잖아요.
2: 네.
0: 그리고 100세까지만 해도 원금 대비 360%예요. 근데 105세까지 받는다면 410%. 초고령 사회에서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는 거죠.
2: 사실 우리가 뭐 7, 80, 90 이렇게 됐을 때는 소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30만 원 엄청 크겠죠.
0: 그렇죠.
2: 클 것 같아. 예. 연금보험은 이제 오래 살수록 이득이다 이런 생각들 좀 가져가시고 그럼 이제 만약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 날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1: 너무 날카로운 질문 주셨어요. 손해보는 것도 싫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연금 상품은 연금 수령을 하다가 사망 시에 원금은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님의 가입한 확정보증연금 상품은 사망 시에 약 7천만 원 이상 보증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극단적으로 계산을 네. 한번 해볼 건데요. 납입 종료 후에 연금을 1년 받다가 사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0: 자, 그러면 매월 32만 원 수령하니까 1년간 총 384만 원 수령하고 사망하셨어요.
2: 네. 네,
0: 원금 3,600만 원이 아니라 보증된 금액이 7천만 원에서 받아간 384만 원 제하고 나서 약 6,600만 원이 상속인에게 지급이 되겠죠. 못 받은 금액.
2: 예.
0: 네, 그러면 당연히 평생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고 오래 사는 게 유리하긴 한데 혹시나 조기 사망한다고 해도 납입했던 원금에 두 배 이상은 보증이
2: 그러네요.
0: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약간 이 상품 이름이 뭐라고요?
0: 다시 상담 문자 주시겠어요?
2: 그러니까 오래 살면은 원금 대비해서 한 서너 배까지는 보장받을 수, 아, 저기, 받을 수 있고 혹시나 이제 조기 사망을 한다고 해도 원금 대비 두 배는 딱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 플랜이라는 거네요. 예, 이런 상품도 있고요. 자, 그럼 사연자님 케이스로 돌아와서 치매나 간병보험 준비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1: 네, 저희 사연자님은 현금성 자산도 준비를 하셨지만 그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면 간병 관련 보험도 준비를 좀 원하셨어요.
2: 네.
1: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치매뿐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 시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도와드렸거든요.
2: 네, 이 장기요양 등급 받고 나서 뭐 노인유치원이나 집에서 요양보호사 케어를 받는 그런 비용을 보장하는 거죠?
0: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급여나 시설 사용에 대해서 매월 지급되는 보험과 동일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2: 받아야 돼요.
0: 네, 제가 급여나 시설 사용 무관하게 생활비를 준다 이런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생활비를 주는 만큼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2: 얼마나 비쌀까요?
1: 예를 들어서 총 20년 납 종신 보장으로 경증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에 그 매월 20만 원 중증일 때는 더 추가로 또 30만 원 추가로 지급이 돼요. 그 매월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는 약 월 5만 5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2: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예. 그럼 또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경증 중증 나뉜다고 하셨죠.

0: 잖아요. 차이가 어떤 거죠?
1: 네, 우선 등급 판정은요, 만 65세 이상자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 판단되면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받아요.
0: 네.
1: 그러면 중증 장기 요양은 장기 요양 1, 2등급이고요.
0: 네.
1: 경증 장기 요양은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까지 다 포함이 돼요.
2: 저는 사실 소액으로 준비하기는 괜찮은 이제 간병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연자님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60대 중반 이후에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계속 산다면 그 매월 32만 원 여기에 혹시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면 추가로 최대 50만 원을 더 받아서 최대 82만 원과 또 여기에 추가로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노후에 사실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이렇게 우리 사연자님의 치매 간병보험 준비 좀 도와드렸습니다. 뭐 부모님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자녀들 마음은 철렁하죠. 근데 걱정만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가능한 준비가 뭔지 좀 차근차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70대 부모님은 가입 가능한 보장과 보험료를 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나이 때문에 40대는 치매 간병보험뿐만 아니라 연금과 현금성 자산까지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좀 총체적인 보험 점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인데요. 상담이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78번님이 똑 부러지는 홍하나 팀장님 오늘도 열일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1: 감사합니다.
0: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소비자민원실 이어갈 텐데요. 오늘 따님과 어머님의 그 보험. 노후 대비 이런 것들 함께 전해드려서 아마 이 곡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잔나비 투게더 듣고 소비자 민원실로 가볼게요.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민원 만나보겠습니다. 2992번님. 안녕하세요. 최근 아내가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현재는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셔서 아내가 암보험 준비를 꼼꼼히 해뒀거든요. 그런데 암 진단금이 1억 원인 줄 알았는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니까 유방암은 특정암으로 분류돼서 일반암 진단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요. 암보험 가입 시에 일반암과 특정암 보장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전문가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고, 아내분이 유방암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니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근데 또 다행히 조기 발견을 하셔서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고요. 근데 이제 믿었던 보험금인데 암보험 나 1억 준비했어 라고 했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서 약간 지금 멘붕 상태신 것 같아요.
1: 맞아. 저희가 우리, 직접 예. 만나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저희도 사실 의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미리 제가 받아서 보험증권 받은 거를 분석해서 찾아뵀었어요. 네. 근데 우선 사실 암 진단 자금이 1억이 맞았어요. 그런데 증권을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해 보니까 그 암 진단비가 일반암, 소액암, 특정암, 고액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도 뭐 특정암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금액이 3천만 원만 나왔다고 하셨는데 특정암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2: 네, 증권상 보면은요, 특정암은 대장암, 생식기암, 유방암으로 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내분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금이 1억 준비되어 있었고, 여기서 특정암은 가입된 일반암 진단비의 30%만 보장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0: 증권상에 명확하게 네. 써 있었군요.
2: 네, 깨알같이 아주 네, 작은 아주 글씨라고 작게. 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일반암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하셨는데, 특정암에 포함된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3천만 원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0: 예. 뭐 본 주위에 보면 유방암으로 뭐 진단금 1억 원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보험 상품마다 이런 게 좀 다른가 봐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부분이 이 두 분 부부가 이제 가입하셨던 보험의 특성이 이렇게 나눠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품이었던 거죠. 통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암보장은 저희가 일반암과 유사암으로만 나눠져 있는 가입하는 조건이 최근에는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경우가 아니었고요. 특히나 뭐 이분은 이제 유방 암은 일반암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한 진단을 모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정암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30%만 받으셨던 거죠.
0: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유사암은 암과 유사한 질병이지 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0: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유사함은 유사만 하고 아니라서, 아니라서 봤냐 못 봤냐 이제 그거 네. 물어보신 거죠. 아니 앞에서 왜 그 암 진단비가 네 개 나눠질 때 거기 없었었나? 아니면 두 개 나눠질 때 있었나? 일반 암하고 왜 뭐 있으니까 난 잠깐만요. 그래도 뭐 특정 범위라고 얼마 30% 나온 거 보면 유사함도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받을 수 있다. 있으니까 X.
1: 네, 고민을 많이 한 만큼 맞추셨어요. 네. 네, 있다, 없다, 막 헷갈렸는데, 유사암도 암보험에서 보장하는 암의 한 종류 맞습니다. 네. 네, 다만 일반암보다 치료 예후가 비교적 좋거나 진행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에서는 일반암과 따로 보장을 구분을 해서 금액 자체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사암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은 보험사에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유사암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부 회사에서 일부 상품에 따라서는 대장 점막내암까지 유사암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갑상선암도 유사암이다. 그러면은 끝에 그냥 널이 복잡하니까 암자로 끝나는 건 그냥 다 암이다. 네. 생각했을 때 암으로 끝나는데 암 아닌 거 있습니까?
1: 암으로 끝나는데 암 아닌 거.
0: 아닌 거. 예외로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없어요. 네. 암으로 끝나지 않는데 암인 거는 있네요. 지금
0: 있는데. 네. 그러면 좀 교집합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대부분 암으로 끝나는 거 어쨌든 암이다. 적게 봐도 받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보험 확인할 때 암 진단금이 얼마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암이 일반 암이고 어떤 암이 뭐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혹은 아까 케이스처럼 뭐 네 개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지 이런 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201번님이 아까 너무 작은 글씨로 그런 게 써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깨알같이 써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알아보나요? 왜 보험증권 내용은 그렇게 작게 써놓는 거냐고 여쭤보셨어요.
1: 작게 써놓지만 사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할 때 그 상품마다 굉장히 그 구분이 다르게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네. 우리 차 고를 때도 되게 알아보고 옵션 같은 거 구분하시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차값만큼 드는 게 보험 상품이에요. 네. 굉장히 조금 꼼꼼하게 전문가적인 상담을 거쳐서 가입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그런데 내는 그 총액을 생각한다면 네. 차값만큼 들어가네요. 그렇죠. 진짜 보험료가. 네. 7409번님이 유방암을 특정암으로 해놓은 건 왠지 뭐 함정 파놓은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두 분은 전문가시니까 암보험을 뭐 어떤 걸로 들어놓으셨는지 궁금하다고.
1: 우리 아까 겸미아 팀장님 설명하셨을 때 네 가지 분류 말고 보통은 저희가 제안드리는 거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분류만 된 걸로 제안을 드린다 말씀드렸었고 예.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뭐 손쉽게 따져볼 팁 드리면 아까 대장 점막내암이 일반암에 포함되는 회사가 있고 아닌 게 있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은 어느 보험사나 지금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 유사암이에요.
0: 소외감하고 유사암은 똑같은
1: 같은 개념이죠. 예. 유사암인데 거기에 포함 안 된 대장점막암이 일반암으로 포함된 회사를 또 보장 범위 넓게 고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0: 또 갑자기 궁금해졌네. 네. 왜 이런 거 뭐 암은 최초 1회 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로 열고. 그러면 만약에 유사암에 한번 걸렸어. 일반암이 다음번에 걸렸어. 그럼 받을 수 있어요?
1: 각각 보장받죠. 각각 보장받는 유사암은 건가요? 보통 암마다 각각 한 번씩 최초 한 번 각각.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2: 그렇기도 하고 네. 요즘은 또 통합암이라고 해서 일반암도 있고 추가로 통합암은 또 이제 부위별로 나눠서 또 나오기도 해요.
1: 자세한 상담은 문자 주십시오.
0: 진입장벽을 자꾸 높이는 거죠. 네.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분들은 회사별로 또 괜찮은 상품 알고 계시다 보니까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지금 방송 출연하고 계시는 분들과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로 상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민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3899번님, 맞죠? 3899번님. 저희 어머니가 당뇨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관리 중이십니다. 가족력이 있다 보니 50대인 저도 당뇨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암 진단비나 뇌 심혈관 진단비는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

0: 준비를 했는데 당뇨는 어떤 보험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뇨 가족력이 있는 50대가 준비하면 좋은 보장과 보험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고 당뇨 보장에 관한 질문도 주셨네요. 요즘 뭐 20, 30대도 당뇨 많이 걸린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1: 네, 맞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그 당뇨는 뭐 중년의 나이에 많은 뭐 합병증과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보험으로 사실 보장받기는 어려운 질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3년 기준으로 국내 당뇨 환자는 333만 명으로 최근 5년간 23.8%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뇨병 고위험군에 있는 인원이 1,300만 명이나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는 만큼 그 위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아졌고요. 최근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에 당뇨 관련 보장을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0: 그전 국민이 한 30%는 당뇨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네요. 당뇨도 치료비가 많이 들죠.
2: 뭐,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요. 당뇨 자체만으로는 치료비가 많이 들진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합병증이잖아요. 근데 당뇨 자체는 혈액 내 포도당이 정상 수치보다 높아서 소변으로 나오는 질병으로 당뇨 자체 증상보다는 예를 들어서 합병증, 족부 괴사라든지 신장질환, 망막병증, 그로 인해서 실명이나 뇌의 심장 질환으로 합병증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걱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망률이 계속 오르면서 당뇨병이 암과 폐렴, 뇌의 심장 질환에 이어서 국내 사망원이 5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환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질병에 걸리기 전에 사실 이거는 운동으로 예방하는 습관이 가장
0: 습관,
2: 네, 식습관과 운동 제일 중요한데 혹여라도 당뇨 진단 받더라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보험까지 뭐 준비를 해두면 하겠죠.
0: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진단 전에 나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죠? 예. 당뇨는 진단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다. 그렇다면 보험을 준비할 때도 당뇨 뭐 진단비만 볼게 아니라 합병증까지 보장되는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당뇨에 대한 그 보장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보험회사에서 그 당뇨병 자체를 보장하는 특약이나 보장금액이 있다고 해도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아요, 사실. 그나마 이제 중증 당뇨 진단 시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비 역시도 당뇨병 자체로 진단받으면 보장이 되는 게 아닌 합병증으로 인한 일부 질병만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0: 그럼 당뇨병만으로 보장이 되는 보험은 없어요?
2: 그나마 뭐 실손보험은
0: 아,
2: 의료비에
0: 실손.
2: 쓴 것만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당뇨 환자들은 당뇨로 약을 탄다던가 뭐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보장될 수 있는 게 이게 실손보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심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 자체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경우까지 어떤 내 신체 일부가 망가졌다 할 때에는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추가를 해서 보장을 확대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0: 정말 이렇게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데, 예.
2: 네.
0: 질병 후유 장애 특약, 이거는 또 뭔가요?
2: 자, 이거 이 용어 그대로 내 몸에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남았어요. 그럼 이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후유 장애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걸 우리가 몇 프로냐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몇 퍼센트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신체의 몇 프로가 각각 부위마다 다 나눠져서 하나하나 몇 프로라고 이미 약관상의 퍼센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 치아까지 모두 있어야 할 자리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후유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유장애는 최소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장애특약의 보장이 가장 넓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3%부터 보장하는 후유장애에 가입하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군요.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라는 것도 있다. 당뇨는 이제 암 진단비처럼 진단만으로 큰 보장을 받기는 어렵고 실손 보험으로 치료비는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태가 심해져서 뭐 발가락이 절단이 되거나 신장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말씀드린 질병 후유 장애 특약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시면 50번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6393번님 상담 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요거 짧게 8939번님이 60대입니다. 암보험을 들지 않아 불안한데 지금이라도 암보험 넣을까요? 60대, 60대.
2: 넣으십시오.
0: 넣으십시오.
2: 암에 걸릴

0: 그 어머니 준비가 달랐잖아요.
1: 네.
0: 자녀 준비에서 말씀드린 우리 연금은 빠를수록 좋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 바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
1: 네.
2: 그리고 마지막에 급하게 상담 주셨던 그분도 그 보험 나이 60세인데 암보험 필요한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2: 보험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1: 아, 또 그래요?
2: 그래서 늦추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네. 상담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그런 보험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홍하나 권미애 팀장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9270번님이 쏭디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6758번님, 와, 송정혜 아나운서님, 첫 인사말에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쭉 교신 말씀 보니까 저는 매도 타이밍은 모릅니다. 예, 1530번님은 반갑다고 다시 목소리 드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7409번님,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예,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끝곡으로 남기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상은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

0: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양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로 현재 견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가양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일산방면으로는 동우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까지 차량이 많아서 정체가 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면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 있습니다. 역시 처리작업 중이라 주변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같은 방면으로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내 5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하는 차량으로 이일대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영동 2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에 추돌사고 있었습니다. 이 일대로 혼잡한 진행이고 뒤로 옥산분기점 부근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 대전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내가 주인 허리케인 라디오
1: 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구 최강일구입니다. 6월 1일입니다. 공식적인 여름의 첫날. 역시나 덥습니다. 올여름도 폭염이 예고돼 있으니 어떻게 또 이 여름을 견뎌내나 슬며시 겁이 나는 게 사실인데요. 이혜인 소녀는 여름일기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여름이 되기로 했다. 여름이 된다는 건 더 뜨겁게 일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해 아래 피어나는 삶의 기쁨 속에 여름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6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가 바로 그런 거겠죠. 문제가 있다면 문제 속으로 걸어가는 것. 땀방울 마저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한 발 빼지 않고 여름처럼 뜨겁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큰 사고가 있었네요. 슬픕니다. 6월 1일 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라요 뉴스 연중 위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이선희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선희 씨 노래 듣고 왔습니다. 벌써 6월이 됐네요. 네,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 드디어 지방선거일이기도 하고요. 이번 토요일 날은 또 현충일 연휴가 되고요. 예. 그런데 오늘 지금 딱 3시간 전에 대전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는 한국화약그룹 계열 회사죠. 항공 또 방산 우주산업 업체인데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추진체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사고 원인 등을 당국에서 이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가 많네요. 5명 사망, 2명 중경상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명 사상입니다. 자, 오늘 하나 에어로 폭발 사고로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유세를 아예 전면 금지하거나 또 차분한 선거 운동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 라디오 진행하면서 꼭 이 시간에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서문 고가도로 철거하다가 그 막 발생했던 그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고 했는데, 예. 자, 당국에 조사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뭐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지수가요. 8,800을 찍었네요. 200만 더 가면은 이제 9,000. 야. 삼성전자 시가총액도요. 오늘 장중에 2,000조 원을 돌파를 했답니다. 2,000조. 2,000조는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잡히는데, 근데 한 회사가 시총이 2,000조를 넘어선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처음입니다. 지금 주식이 얼마예요? 34만 9천 원이래? 이야, 대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문매를 막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부터 2주 동안요. 조건 없이 카드 잔액 환불 조치에 나선다고 그러네요. 오늘부터 14일까지인데 잔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그래요.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기존에는 최종 충전 금액의 60%를 사용해야지 잔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불매운동으로 번지면서 환불 요구가

빗발치니까 한시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없앴다고 그러네요. 또 다수의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소식이 뭐냐. 김민석 국무총리가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6.3 지방선거 직후에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그러네요. 더불어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개각과 청와대 조직 개편식에도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6월 8일 날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다음 주 월요일날 일주일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뉴스로 하나 오늘 눈에 띄는 게이 장례식장에 대한 얘기인데 장례식장이 줄고 있다.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하고 상조회사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 무빈소, 간소한 장례 확산, 또 1인 가구의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인해서 전통 장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이라는데 여기 보면은 그이 기사에 보면은 이 댓글이 이런 게 있어요. 예. 앞으로 돌잔치나 장례, 결혼 이거 다 가족들끼리 하자. 예. 우리나라도 허례허식 버리고 경조사는 가족끼리만 가자. 그다음에 또 최근 아는 사람이 소규모 가족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서 부고장이 왔는데 계좌번호가 있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직접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계좌로 이제 조의금 보내는 그런 문화가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젠슨 황입니다.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의 우리나라 방한이 지금 임박돼 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요. 젠슨 황은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 엔비디아 연례 AI 컨퍼런스 GTC 타이베이 요 주요 일정을 마치고요. 4일 날 입국 한대요. 4일. 목요일 날 입국 가는 거네요. 작년에 와가지고 저 삼성동에서 깐부 회동 뭐 하지 않습니까? 정의선 회장, 뭐 이재용 회장 3명이 모여가지고 깐부 치킨 회동하고 그랬었는데, 자, 그랬습니다. 엔비디아에는 젠슨 왕이 있고 허리케인 라디오에는 돈가스 왕이 있죠. 황정호 PD. 아무튼 제2의 깐부 회동 관심이 가고요. 회동 장소로 삼성동 말고 이번에는 뭐 홍대 앞에 또는 성수동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 그래요.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LG하고 네이버 주가가 지금 엄청 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여기까지 뭐 눈에 띄는 대로 말씀드렸고 이어서 나눈 선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가스 PD가 아니고요. 젠슨 황이 아니고 돈가스 황이 출제하는 난센스 퀴즈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노래 한곡 듣고 시작합니다. 박우철이 부릅니다. 비껴간 맹세.

네, 돈까스 퀴즈합니다. 나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퀴즈 정답 적으시고, 두 번째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퀴즈 드립니다. 오늘 젠센황 아니고요, 돈가스왕 황정호 PD가 출제하는 난센스 퀴즈 시작합니다. 돈가스황도 요즘 라인 맞춰서 젠센황이니까 돈자 빼고 가스왕. 네. 가스왕이 출제하는 난센스 퀴즈. 오늘은 이렇게 올려놨네요. 밤에 동네방네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다른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는 걸 네 글자로 하면은 뭐예요? 가로 끝나는 거? 뭐뭐뭐가. 고성방가죠? 예. 고성방가인데, 문제는 퀴즈는 요게 아니고, 이 고성방가를 그 집에 8살짜리 어린 애가, 사내 애가 이 퀴즈를 듣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로 끝나는 건데, 자, 보기를 두 개 올려놨네요. 1번, 아빠인가? 2번, 엄마인가? 예. 자. 밤에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시끄럽게 하는 거를 고성방가라고 하는 건데, 8살짜리 눈에는 이 가로 끝나는 게 1번 아빠인가? 아니면 2번 엄마인가? 둘 중에 답이 있죠. 모르시겠으면 1번 적으시면 되는 거 아시죠? 자, 먼저 정답 적으시고요. 자, 25가지네요. 나눔 선물 쫙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적으세요.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과 미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봄 도다리 3곳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중학생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수강권, 경기도 하남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의 매기 매운탕 또는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3인분, 충남 당진 파닥점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 점심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독일산 최상급 찻잎으로 만든 프리미엄 블렌딩 티,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의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마음에 드시는 나눔 선물 적으시고 세 번째는 뭐를 적으시느냐? 누구와 함께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도 안세스 퀴즈를 드렸는데 어려운가 봐요. 어려우세요? 평소보다 문자 양이 확 줄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밤에 왜 그 어떤 아저씨들 동네방네에서 예? 소리 지르고 술 취해가지고 소리 박박 지르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고성방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에 8살짜리 사내애가 끝에 가짜가 들어가는 네 글자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고성방가라고 안 그러고 얘가 1번 아빠인가? 아니면 우리 엄마인가?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정답 모르시면 그냥 1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나눔 선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배따라기가 부릅니다. 아빠와 크레파스.

네. 아빠와 크레파스. 예.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일단 뭐 퀴즈 정답이죠. 예. 밤에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잠을 못 자게 하는 걸 고성방가인데 어린아이의 눈에는 이게 1번 정답. 아빠인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답은 1번 아빠인가가 답입니다. 자, 당첨자 전에 이 나눔 선물을 받으신 분들 후기를 몇 분이 올려놨네요. 8880님께서 일구행님 곱창집에 잘 먹고 왔어요. 너무 맛있고 오랜만에

누님한테 칭찬도 받았고요. 허리케인 곱창집 짱입니다. 사진 함께 보내셨네요. 네. 분당 정자동에 다녀오셨네요. 온 가족이 출동했네요. 오, 마눌님만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야, 자녀가 1녀 2남이네. 자녀가 셋이나 돼. 아이고, 행복한 가족이시네. 잘 갔다 오셨네. 뭐, 곱창이 지금 뭐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불판 위에서. 김치, 마늘, 뭐, 소맥. 아이들한테는 저 펩시콜라 병도 있고요. 아유. 곱창집 사장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또, 첫 번째 당첨자님이에요. 1243번님. 이 마이크 끝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 자, 1243번님 당첨입니다. 정답 1번, 아빠인가고요. 빠른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포천의 예술정원 입장권 받고 싶어요. 예, 19 라디오 화이팅 그리겠었네요. 1243번님한테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 1999에 3명 입장권 보내드립니다. 잘 다녀오세요. 5247번님 당첨. 정답 1번 아빠인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택시하는 김창곤이라는 사람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93인데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주 찾아뵙고 있는데 갈 때마다 간식 준비하는 게 고민이거든요. 한과 보내주시면 저희 엄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제 어렸을 때 명절 때 되면 시골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직접 한과를 만들어 주셨던 생각도 납니다. 감사합니다. 5247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일산 고향에서 택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산 파주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계실 것 같네요. 5247번님한테 파주시 한과 쌀가미래 오란다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안성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이 파주 일산 쪽에 요양원 한 서너 군데 현장 견학도 좀 작년에 해보고 그랬는데 여러 종류의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좀 입소할 상황은 아니라 지금 그냥 그때 견학한 것만 보고 있는데 5247번님 참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예. 8038번님 당첨입니다. 1번 아빠인가가 정답이고요. 남양주 고기 모듬 세트 되면 받고 싶어요. 집사람 생일인 이번 주에 선물로 고맙게 받고 싶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사랑하고요. 더불어서 TBS 정상화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8038번님한테 남양주의 고기 모듬 세트, 네,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가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1654님께서 이 노래를 신청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빅뱅 거짓말.

0: 네. 청취자 신청곡으로 빅뱅의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자, 8038번님 정답 1번이고요. 남양주 고기 모듬 세트 되면요. 예, 집사람 생일이 이번 주인데 선물로 고맙게 받고 싶습니다. 네. 8038번님한테 예, 남양주시 하는 마을 하는 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빅뱅 노래 신청하신 청취자 1654님께서 1654님이 아주 단골 문자 보내주시는 서준이 엄마시네. 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전에만 근무를 해서 지금 퇴근길에 늘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서준이하고 서해바다에 가서 백합 동죽 캐고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답니다.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 잘 나와서 자랑합니다. 와, 사진 보내주셨구나. 아, 노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 검은 모자에 그 검은 실루엣이 갯벌에 비춰지네요.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셨군요. 예, 사진 잘 나왔네요. 이거 확대해서 집에 한번 걸어놓으세요. 네. 이번에는 나눔 선물 후기 7660님께서 안녕하세요. 이제 역삼동 SG 당구 클럽이에요. 보내주신 선물 코큐민골드 잘 받았고요.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겠어요. 지난주에 예. SG 당구 클럽 당구장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제 당구 경기 괜찮으세요? 손님들 많이 오시나 모르겠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라면 먹자님 당첨이에요. 1번이 정답이고요. 천안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건강 도움되는 거 좀 주세요. 아내한테 주려고 합니다. 190 화이팅, TBS 정상화 화이팅 이렇게 해서 보내셨습니다. 자, 라면 먹자님이 자 커큐민 골드라고 그랬죠.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내분한테 주신다고 그러니까 잘 드리고요. 이게 저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던데 라면 먹자님을 연결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예. 예. 경비실에서 듣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경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1: 예, 예. 예. 부산의 뭐 아파트에. 네.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구나.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 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예요.
0: 24시간?
1: 예.
0: 그러면 오늘 아침 7시부터 근무하고 내일 아침 7시까지 한다 이거죠?
1: 예, 예, 예.
0: 그러면 내일 아침 7시 퇴근해서 그 다음날 7시 출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1: 예, 예, 그렇죠. 24시간 근무, 24시간 휴식.
0: 어때요? 그런 생활 패턴이?

0: 아유, 피곤하죠, 솔직히 말해서.
1: 그니까 뭐 하루 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또 집에 퇴근한다고 해도 뭐 이것저것 할 일도 있으실 것 같고.
0: 예, 뭐, 동사무소 일도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은행 일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1: 그러시니까.
0: 퇴근해서도 그렇게 크게 뭐, 잠드는 시간은, 낮에는 잠못 자고요, 거의.
1: 그렇지.
0: 밤에만 좀 자고,
1: 예.
0: 그래요.
1: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는 잠을 거의 못 자는 거고, 아파트
0: 예.
1: 근무하느라고. 또 다음날 조금 자는 거고, 힘드시겠네.
0: 예.
1: 그거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0: 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 1년, 아파트 경비 업무를 하려면 무슨 시험 거, 그런 것도 합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예. 일반 대학이나 일반 시험 보는 장소가 있어요. 교육을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받고요. 시험을 봐서 거기에 통과되면 경비 이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비 이수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근무를 할수 있는 거죠. 경비 근무를.
1: 그러면 선생님은 그 경비 이수증을 언제 획득하셨어요?
0: 저는 23년에 획득을 해가지고요. 여기 취업을 하려다가 요새는 천안에는 또그 경비 인원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1: 그러면
0: 한 1년 반 놀다가.
1: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0: 예, 그러다가 이제 1년여 전에 취업이 된 거죠.
1: 그러시구나. 예.
0: 예.
1: 지금 그 단지 안에는 경비하시는 직원들이 전부 몇분 계세요?
0: 아, 저랑 둘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제
1: 아파트가 이렇게
0: 식사시간은,
1: 큰
0: 예.
1: 대단위 아파트는 아닌가 봐요?
0: 아, 예. 9개 동에 700세대가 있습니다.
1: 네. 두 분이서 24시간 교대, 맞교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0: 예.
1: 지금 뭐요? 왜 아이디를 라면 먹자로 하셨어요?
0: 아, 예, 제가 젊었을 때부터 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라면으로 세 끼를 다 때울 때가 무지개 세여가지고,
1: 야,
0: 그게 이제 좀,
1: 라면을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0: 예.
1: 군대 다녀오셨죠?
0: 예, 다녀왔습니다. 다니게
1: 군대에서
0: 되었습니다.
1: 일요일 날 되면 저 때도 일요일 날 되면 라면 끓여주고 그랬었는데.
0: 예, 저희 때도 뭐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 라면 한 그릇씩 나왔어요.
1: 한 그릇씩.
0: 예.
1: 예, 참. 군대에서 먹는 라면 맛좀
0: 아유,
1: 얘기해 줘 보세요.
0: 꿀맛이죠.
1: 군대 라면 어땠어요?
0: 꿀맛이죠, 뭐, 그때야, 뭐. 제가
1: 군대에서
0: 82년도
1: 먹었던
0: 때구나.
1: 라면하고
0: 예.
1: 지금 집에서 끓여 먹는 거하고 어때요? 뭐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아예. 그 옛날 추억인지 몰라도요.
1: 예.
0: 군대 라면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숨어서 먹었을 때도
1: 그렇지.
0: 있었으니까요.
1: 근데 그 식당에서 라면은 보통 그큰 데다 놓고 그냥 삶는 거 아니에요?
0: 예.
1: 그죠? 그게? 퉁퉁 불어서 나오는데.
0: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1: 그니까, 예. 거기다 왜 생달걀 하나 줬거든요. 그
0: 예.
1: 퉁퉁 부은 라면에다 생달걀 이렇게 탁 해가지고 넣어서.
0: 익지도 않은 계란에다가 그냥.
1: 그것도 먹다가 그거 맛있다고 그랬는데.
0: 예.
1: 저는 말이에요. 우리 부대 안에는 장교식당이 있었는데.
0: 아.
1: 그 옆을 지나가는데, 아우, 라면 냄새가 죽이더라니까? 근데 거기에 장교식당에 초짜가 있는데 저하고 같은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0: 예.
1: 나를 부르더니, 이거 하나 좀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한입 떠먹은 적이 있는데, 아주 그 사제라면 아닙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0: 예, 그렇죠.
1: 아직도
0: 장식당.
1: 그렇게 맛있는 라면을 먹어본 지가 없어. 예. 알겠습니다. 우리
0: 예.
1: 선생님 만나가지고 라면 얘기만 했네.
0: 감사합니다.
1: 예. 경비 일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0: 아, 요양보호사 일을 좀한 1년 반 동안 했어요.
1: 아, 그러셨군요.
0: 예,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쪽에 있으셔가지고.
1: 네, 그러셨구나. 남자 요양보호사도 많이 계신가요?
0: 드물죠,
1: 그죠?
0: 아무래도.
1: 보통 요양보호사
0: 여름이면은,
1: 선생님 하면 여성들이 많던데.
0: 예, 여름이면은 여덟아홉은 여성분이시고, 그 중에
1: 네.
0: 하나, 한둘이 이제 남자분.
1: 예. 요양보호사 일이라는 게 이제 또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어르신하고 해야 되니까.
0: 예,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지저분한 일도 해야 되고
1: 네.
0: 어르신들 이동도 도와드려야 되고
1: 그렇죠.
0: 이것저것 뭐 많이 합니다.
1: 예. 요양보호사하고 경비하고 뭐그 비교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힘든 분야 같습니까?
0: 힘든 분야는 유양...

0: 보호사님들이 진짜 고생 많으세요.
1: 아, 그러시군요. 예.
0: 그 어르신들 진짜 지저분한 거 다 처리하셔야 되고.
1: 예.
0: 그거 참.
1: 알겠습니다.
0: 말씀 드릴 수는 뭐하지만 예. 좀 힘들어요.
1: 네, 알았습니다. 그 24시간 근무하시면서 라디오를 친구 삼아서 항상 옆에 두실 것 같아요.
0: 아, 예, 예. 예. 그,
1: 노래는 어떤 듣고. 노래 좋아하세요? 저기 파블로 PD가 틀어준다는데.
0: 아, 제, 저는 저 옛날 그 대학교 에서 나오던 저 가버린 친구에게 바침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1: 가버린 친구에게 바치는 노래?
0: 바침, 예. 그 그룹 사운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 어, 있어요? 그룹 이름이 뭐냐? 그룹 이름 뭐야? 그룹 이름? 피버스래, 피버스.
0: 아, 예, 예, 맞아요.
1: 피버스가 이런, 아, 저도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아, 제목만 봐서는 모르겠네. 피버스는 알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안 선생님, 예, 다음에 또 예. 전화 통화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0: 예, 예.
1: 예, 자.
0: 예, 감사합니다.
1: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0: 예, 감사합니다.
1: 그 퍼퓸인 골드는 보내드릴게요.
0: 예, 고맙습니다.
1: 예. 네. 자, 천안의 경비 일하고 계신 청취자분의 신청곡입니다. 휘버스, 가버린 친구에게 받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노래 듣다 보니까 저도 알겠네, 이 노래. 네. 네, 피버스 하면은 그대로 그렇게 이 노래가 아주 대표적인 노래인데, 가버린 친구에게 바친 천안의 청취자 신청으로 들어봤습니다. 5283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 중랑구 동원시장인데요. 1구선생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시장 안에서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답니다. 동원시장. 고맙습니다. 시장 상인 여러분. 어떤 가게에서 아마 크게 라디오를 틀어놓으신 모양이네요. 고맙습니다. 새싹 문자로 2453번님이, 자, 정답은 1번 아빠인가고요. 내 나이가 71살이요. 이런 퀴즈를 좋아합니다. 양꼬치 식사권을 받고 싶네요. 선물을 받으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허리케인 아이 러브 유 하셨어요. 71살 형님이시겠죠? 누니는 누나는 아니시겠지? 자, 통화 연결이 됐대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에? 누나네?
1: 네, 여자예요.
0: 어이구, 반갑습니다, 누님. 저는
1: 네,
0: 당연히
1: 반갑습니다.
0: 저 형님쯤 되는 줄 알았더니. 아,
1: 반갑습니다.
0: 아이, 죄송해요.
1: 네.
0: 지금 어디 뭐 댁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1: 아니에요. 저희 남편하고 잠깐 어디 갔다가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에 지금 저 허리케인을 듣고 있었어요.
0: 아, 차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1: 네네네네네.
0: 저기 남편분께서는 운전하고 계시고,
1: 네네.
0: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두 분이?
1: 네네네.
0: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1: 아, 지금 볼 일이 있어서 잠깐
0: 볼 일이
1: 다녀가.
0: 있으셔서, 네.
1: 예.
0: 근데 새싹 문자로 처음 들으신 거예요, 오늘? 이 라디오를.
1: 아니요?
0: 허리케인 라디오 오늘
1: 아니에요.
0: 처음 들으신 거 아니에요? 문자만 처음 보내신 거예요?
1: 아니면 저 자주 듣고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문자는 오늘 처음 보내신
1: 네네네.
0: 거고,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1: 예.
0: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저희 문자창, 저희만 보는 문자창에 이렇게 새싹 있죠? 예, 클로버
1: 네네네.
0: 두입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표시. 그
1: 아,
0: 새싹 문자 이제
1: 그렇군요.
0: 처음 하신 분은 그렇게 표시가 돼요. 이게 시스템이.
1: 아, 그러세요,
0: 예,
1: 그럼.
0: 이제 자주 들으셨구나. 예.
1: 네네네. 예.
0: 자, 근데 아까 우리 저 가스 PD, 예, 가스왕 PD가 출제한 아빠인가? 이런 난센스 퀴즈, 이런 퀴즈를 좋아하신다고요? 그, 저, 누님이 알고 계신 난센스 퀴즈 뭐 없어요? 재밌는 거?
1: 아이고, 이제는 잘 생각이 안
0: 잘
1: 나요.
0: 생각이 안
1: 아니,
0: 나시고. 예,
1: 네.
0: 알았어요. 하여튼, 자주 이렇게 좀, 어차피 저희가 뭐 웃자고 내드리는 퀴즈니까. 예. 댁은 다 오셨다 그러는데 어디세요?
1: 네. 아, 의정부 살고 있어요.
0: 의정부 쪽이시고, 네,
1: 네네네.
0: 알겠습니다. 양꼬치 식사권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구리시에 있는데 두 분이 다녀오실 수 있나요?
1: 너무 멀어서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0: 그래요? 의정부가 댁이시면은 조금 내려오셔야 되겠네. 어떻게, 그래도 양꼬치 보내드릴까요?
1: 글쎄요, 어떡할까?
0: 어떡할까요? 예. 자.
1: 너무 멀어서
0: 일단은, 일단은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자, 구리시 수택동에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예, 3인 식사권입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아니, 너무 멋이면은, 저기, 밖에서 PD가 홍삼을 보내드리면 어떠냐고 그러는데,
1: 아, 네네. 그래도
0: 그걸로
1: 좋아요.
0: 바꿔드릴까요? 아, 그러면요. 자,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에 홍삼 진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제가 알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잘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71살, 저는 형님인 줄 알았더니 누님 청취자였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힘든 싱어죠? 네. 최신영 씨 노래 듣겠습니다.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아싸

네, 최신영 씨 노래 독특해요. 사랑은 있을 때 주는 거야. 네.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월요일 날 3부에서 점심 먹고 디저트 쇼 하죠. 가수분들 출연한 날인데 오늘은 어떤 가수가 출연하느냐.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이제 힘든 싱어에 또 가왕도 했었던 예, 동굴 보이스죠. 미스터 트롯이기도 하고요. 류지강 씨가 나옵니다. 류지강 씨가 그 최욱의 원곡 이쁘니 꽃뿐이 이쁘니 꽃뿐이 이거를 좀 새로 녹음해가지고 그래서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제 최일구 원곡 오선 여인 예,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이 노래 이쁘니 예, 꽃뿐이 또 오선 여인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가수 류지강 씨가 출연을 합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류지강 씨팬 여러분들 많이 소문내서 많이들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끝곡은 박주희 씨 노래래요. 소문 좀 내주세요. 들으시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

여자는 진짜 최고예요. 아주 서운해. 게임은 좀 똑 부러지죠? 일찍이 철이 들어 속도 깊지요. 한번 만나면 푹 빠져들어요.

0: 선물 좀 빼주세요.
1: TBS 캠페인
2: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일죽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있었던 사고인데 1, 2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고 졸음 쉼터 쪽으로 차량 통행이

진행되다가 지금은 차량 전면 통제를 시키고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뒤로 6km 구간 차량들 거의 속도를 거의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리 남이천 나들목 쪽에서 국도로도 우회 운행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사고 처리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옥산 분기점 부근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서울 방면 수원에서 양재 구간 5차로와 갓길에서 이동해 가면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인데요. 7200번 청취자님의 신청곡이에요. 시인과 촌장 사랑일기고요. 7200번님한테요. 먹어봐 뒷고기 보내드린답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 식사권 보내드립니다.

잔잔한 노래 잘 듣고 왔고요. 3678번님 당첨되셨어요. 여름 시작된 6월 첫날이네요. 최일구님, 파블로, 돈가스 PD들 응원합니다. 6월에는 꼭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답은 1번 아빠인가고요. 선물은 수제 왕만두를 좀 받고 싶어요. 왜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냥 나 혼자 다 먹을 거예요. 3678번님한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게요. 예지 아빠님께서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멋지고 노래도 잘하는 못하는 거 없는 멋진 가수 류지강님 안녕. 팬텀싱어 시즌1 때부터 멋진 목소리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팬이 됐습니다. 예지 아빠님이 류지강 씨의 또 팬이구나. 저 밖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잠깐 아까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인사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이쁘니 꽃분이 가수입니다. 류지강 씨 출연하고요. 저도 전몇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스튜디오 안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동접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류지강 팬들이 하늘색 하트를 많이 좀 쏴주고 계시네요. 푸른 날개, 데디 파이팅 듣고 시작합니다.

0: 국민이 살아가는 명품 스타 함께 합니다. 디너 씨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 쇼. 함께 진행할 보조 MC계 활화상. 김태발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김태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제 뭐 기분도 안 좋은데 오늘 애칭이 딱 마음에 좋네. 활화산.
1: 활화산, 네. 활활 타가지고.
0: 활활 좀 타야 되는데 언제 타냐?
1: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타야 되는데. 아니 뭐 왜 남들은 다 활활 타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그럴까요? 네. 주식이.
0: 자, 오늘도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자, 김태발 씨 소개해주세요.

0: 자, 트롯계 테리우스. 크, 누군지 기억나시죠? 예, 테리우스. 마성의 동굴 보이스. 자, 이거 목소리 한 번만 조금만 내줘봐요.
1: Thank you.
0: 자, 이 목소리입니다. 오선 여인을 아직까지 애타게 기다리는 그 청년. 이제는 이쁜이 꽃분이로 갈아타고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트롯 돌 가수. 어서와요. 유지광 씨입니다.
2: 아이고, 어서와요.
1: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허리케인 속에서도 동굴 속에서 살아남는 남자 동굴맨 유지광입니다. 땡큐. 네,
2: 그래요. 지금 저 1집으로 네. 어, 80분이 넘었어.
1: 어우, 예, 많이 오셨네요.
2: 아까 예순에서 시작했는데 네네. 유지광 씨 나온다니까
1: 예.
2: 그 유지광 씨 그 팬들의 네. 약속이 그 하늘색 하트입니까?
1: 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저의 그.
2: 아니, 그, 하늘색 하트를 그려주고 계시거든?
1: 팬클럽 색깔은 그, 민트색입니다, 민트색.
0: 아, 민트색이네. 네.
2: 아, 저게 하늘색이 아니고 민트인가?
1: 네, 저도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 아, 뒤에 있잖아요, 그거 봐.
1: 아니, 이걸로 보면 더 편하니까.
2: 예. 그걸로 봐.
1: 이, 돌려야 되니까.
2: 그러니까, 어. 예. 그걸로. 저게 민트색이에요? 하늘색이 아니고?
1: 하늘색인가?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2: 하여튼 저 팬 예. 여러분들한테 허리케인 라디오 네. 출연한다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까?
1: 어, 예. 이사님 하셨나요? 예, 하셨다. 예, 하셨다고 합니다. 예, 예.
2: 진짜 오랜만이다.
1: 예, 정말 오랜만에 어. 뵙네요.
2: 그 이제 요새 류지강 씨가 네. 안 보이길래 네. 파블로 PD한테 예. 아, 류지강이 요새 뭐 하는데 한 번도 왜 안 나타나냐? 그랬더니 이쁜이 꽃분이를 새로 녹음했다는 거야.
1: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어. 이 예. 최욱 씨가 원곡이거든. 매블쇼.
1: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또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딱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2: 제가
1: 예.
2: 여기서 저 파블로 PD가 최욱 씨의 이쁜이 꽃분이도 들고 그랬는데 네. 훨씬 나 원곡자보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최욱 씨는 매부쇼 하느라 못 듣겠지 이거.
1: 아 예.
2: 그렇게 빨리 하는 얘긴데.
1: 예, 예, 빨리 지나갔습니다.
2: 그 얘기를 떠나서라도 이 동굴 보이스가 부르는 예. 게 이쁜이 꽃분이가 훨씬 아유, 매력이 있더라니까.
1: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우리 유지환 씨 오시니까. 네. 문화사랑님께서 와 프린스 지광님 오셨네요.
2: 지광 그러니까 무슨 네. 스님 법명 같다.

0: 그러니까
1: 예, 예전에 예. 지광법사님이 있었잖아요.
2: 있었어요?
1: 예, 있었었어요. 예, 예전에.
2: 어느 시대에 계신 분이에요?
1: 조선 시대인가 그럴 걸요. 예.
2: 맞아요?
1: 그럴 거예요, 대충.
2: 그분이
1: 예.
2: 뭐 쓴 책 그런 것도 있나?
1: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기독교라서 불교까지는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는데.
2: 알았어, 알았어.
0: 자, 예, 아무튼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유지광님, 요 지광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광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저 머리숱 없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광 나는 거.
1: 아, 그래요?
0: 예, 지광님.
1: 그 백만 탈모자 분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신다.
0: 그러니까 광 나는 예. 거. 자, 홍세화님께서 3659님께서 예. 애청자, 어? 애청자 투표 제안을 합니다. 네.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자, 어떤 거냐면요. 1번, 유지강의 5호선 여인. 2번, 예. 최일구의 5호선 여인. 어떤 게 낫는지 투표를 제안하셨는데.
2: 에이, 아~ 비교가 안 되지. 당연히지. 유지강이가 잘하는 거지.
0: 어?
1: 아니, 당연히 제가 이제 게스트로 왔으니까 네. 저를 시키시겠죠.
2: 제가 이 노래가 그 작사, 작곡자가 누군지 알아요? 5호선 여인?
1: 작사는 우리 추 형님.
2: 그리고 작사는 예. 이건우 씨고
1: 예.
2: 작곡이 이제 예. 추가열 씨라고.
1: 네네 네. 우리 추 형.
2: 제가 이 노래 녹음을 한 4년 전인가?
0: 네. 4년 전에요.
2: 네. 네. 그 저 추가열 씨 아는 그 녹음실로 오라 그래 가지고 네. 거기 가서 녹음했잖아요.
1: 의정부 쪽이야?
2: 노정부 아니에요.
1: 아, 그
2: 지금
1: 그,
2: 추가열 씨는 이제 네. 여기 저 삼성리그 쪽에 이사 왔는데
1: 그쵸.
2: 옛날에는 그 저 강남 신사동인가 어디 그쪽 지하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었지.
1: 서초.
2: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서울 교대.
1: 네 맞아요.
0: 아니 그 좋은 노래를 추가열 씨하고 이건우 씨는 왜 굳이 그때 무슨 심적 변화가 있으셨는지 일구 형님하고 하셨을까요?
2: 아니 그거는 이제 파블로 PD하고 우리가 이제 이 최일구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를 네. 이건우 씨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우 씨가 이 5호선 여행에는 노래 시를 먼저 썼어.
0: 네.
2: 그래서 이거를 추가열 씨한테 토스를 해가지고 여기다 곡을 좀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5호선 여행이 탄생이 된 거죠.
0: 그런데 그걸 그럼 계속 부르시지 왜 근데 또 우리 유지강 씨가 부르셨을까요?
2: 그건 내가 어떻게 가냐.
0: 아, 일단 두 분이 그 우리 작곡.
2: 그러니까 뭐 시원찮으니까 네. 진짜 가수 보고 해라. 이렇게 된 모양이.
0: 왜냐면 너무 아까우니까 살려야겠고. 네. 그래서 유지강 씨를 택했다.
2: 그때 이 노래가 나올 때 그 MBC 유재석 씨가 뭐지? 합정동 몇 번.
1: 맞아요. 예.
2: 그 노래 나올 때야.
1: 예, 맞아요.
2: 그래가지고 아. 5호선으로 가자.
1: 맞아, 맞아, 맞아.
2: 5호선 여인. 이렇게 아. 된 거지. 예.
0: 자, 여러분 이렇듯이요. 오랜만에 우리 출연하신 유지강 씨가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1: 네.
0: 궁금하신 게 좀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하거나 뭐 이런 저런 근황들.
1: 네.
0: 문자 좀 주시죠. 저희가 제가 뭐 힘든 거 되게 디피컬트한 질문이라도
1: 네.
0: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0: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유지강의 모든 거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자, 그 이제 유지강 씨 이제 신곡인데 이쁜이 꽃분이
1: 네.
2: 어때요? 불러보니까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이 노래.
1: 저는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네. 귀가 꽂히는 게 있잖아요.
2: 어떤 부분?
1: 이게 처음에 등장 때부터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빨리 와봐. 그래가지고 딱 들었는데 스피커 딱 세팅해 놓으셨더라고요.
2: 네.
1: 일단 이 이쁜이 꽃분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좋았어요. 저는. 뭔가 보통 이쁘다 뭐 자기 뭐 사슴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이제 애인한테.
0: 네.
1: 근데 꽃분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었네.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냥 꽃으로 표현한 뭐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0: 뭘로 표현해요?
1: 그러니까 꽃으로 표현하고 뭐 이쁘다라는 표현이래요. 그게
0: 네네.
1: 이게 일단은 제목이 너무.
2: 근데 이게
1: 마음에 들었어요.
2: 내가 궁금한 게
1: 네.
2: 거기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쁜이 따로 있고 꽃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을 이쁜이 꽃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 이 작곡자의 의도는 네. 자기를 평생 지켜준 한 여자를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네. 이쁜이 하나만 갖고는 안 돼. 거기다 꽃분이까지 붙인 거구나.
1: 그런 것 같아요.
2: 그런 것 같아?
1: 네.
2: 왜냐하면 사람은 가수가 그런 걸 알고 노래해야지.
1: 아니죠. 작가의 의도는 네. 저희가 측측할 뿐이지 완벽하게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리니까.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는 한 여자를 지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2: 그래 알았어. 뭐 생각은 자유니까.
1: 네네.
0: 구하나 오사님께서 아이고 이거 읽어드려야 되나?
1: 왜요?
0: 저기 최일구 선생님 아유 참 이거 참 정말 죄송한데 저는 그 5호선 여인이 유지광 씨 노래인 줄 알았어.
1: 아니 왜냐 먼저 부르셨으니까.
0: 네. 먼저 부른 사람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지금.
2: 여기 뭐 자주 안 틀어졌거든 바블로가. 아. 이 내가 녹음해가지고 나갈 때가 여기밖에 더 있어. 근데 안 틀더라고.
1: 아니 근데 진짜 그 제가 나그네에게 모두 드리리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 네.

0: 요즘에 MZ 세대분들이랑 제가 얘기하는 적이 있는데 그 노래가 이장희 선배님이라고를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 노래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1: MZ 세대가 이장희 씨를 할까?
0: 그러니까요.
1: 모르지.
0: 예. 네,
1: 그냥 아 유지강이 부른 노래로.
0: 네, 저는 그래서 아, 네, 그게 기분이 약간 좋으면서도 예, 또 선배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
2: 오늘 좋습니다. 오늘 혹시 네. 유지강 씨가 혹시 그 나그네에게 혹시 불러주시나요? 아니죠.
0: 아 오늘은 넘버에 넣지 않았습니다.
2: 어. 네. 아니 그럼 제가 왜냐면 예. 맞배기로 예. 저희가 애드립으로 예. 나그대에게 앞에 부분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0: 아 그럼요.
2: 괜찮아요? 잠깐 제가 쳐드릴게요.
0: 어, 피아노까지.
1: 피아노?
0: 이야.
1: 야, 이거 피아노 완전히 뻑뻑해.
0: 야, 영광이다.
1: 조율을 못해가지고.
0: 야.
1: 한번 해봐.
0: 오.
1: 어우, 잘한다.
0: 아 멋있어, 멋있어.
1: 어우, 피아니스트야.
0: 아, 저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제일 멋있어요, 진짜. 부러워. 키가 뭐죠? 저희 지금 디키인가요? 나 그대에게
2: 키가
0: D예요 D
2: 원래 F인데 D예요
0: D예요 내려서
1: 더 낮춰야 돼?
0: 나

0: 대단하다.
1: 어우. 야, 저음이 유지광 씨 정도에 조금이라도 따라갈 정도면 나도 노래하는데 자신감 있을 것 같은데 얘가 그 가운데 예. 도 있잖아요. 네. 거기 밑으로 시, 라 이렇게 내려가면 안 나와.
2: 어,
1: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 처음부터 노래를 시작할 때 네. 키를 잘 잡아야 돼.
2: 맞아요.
1: 안 그러면 막 네. 옥타브 막 전환되고.
0: 이게 원래 이제 악보상 정석으로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타 치고 피아노를 쳐서 네. 키를 아는데 F키예요. 원래는. 어, 예, 예. 근데 지금 유지광 씨가 내리라 그래가지고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내린 거야, 지금.
1: 그러면 맞아, F키인데 맞아. F는 네. 이제 파 아니야, 파.
0: 그렇죠, 파에서 그쵸? 미, 네. 미 플랫, D, D 플랫, C.
1: C까지 내려온 거예요, 도까지?
0: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섯 음이 내려간
2: 그러니까
0: 거예요.
2: 사실은 오선 여인도 그래서 다섯 개를 내린 거예요.
0: 와, 많이 내린 네.
1: 그랬구나.
2: 그, 그러니까 제가 원도에서, 네. 원에서, 1도에서 한 번, 옥타브 한 번 더 내려가거든요.
1: 오.
2: 하나 반 정도 더 내려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너무 네. 많이 내려간다. 어, 나 여기 어깨가 아팠는데 고주파 뭐 저주파 치료받는 줄 알았잖아. 어. 왼쪽에 50경이 났어요 지금 다. 어.
1: 노래 치료야?
0: 어어 여기가
1: 음압을 꽉 눕는 거야.
0: 그렇지. 아, 그대 얘기할 때. 어, 그렇지. 그대 얘기할 때 왼쪽이 떨렸어.
1: 신 맞은 거 말이야.
0: 네. 어우 완쾌됐네.
1: 또
0: 어.
1: 괜찮네.
0: 어 완쾌됐어.
2: 야.
1: 근데 이쁜이 꽃분이 이 노래가.
2: 네.
1: 버전이 두 가지라면서
2: 맞습니다.
1: 하나는 뭐 댄스고
2: 하나는 발라드.
1: 발라드.
0: 진짜요?
1: 어떻게 이 두 가지 버전을 냈어요?
2: 요거를 또 우리 저희 대표님께서
1: 어떻게 다를까? 제가 듣고 네. 있는 걸 이쁜이 꽃분이 이거 하나인데?
2: 네. 아이디어를 이제 제가 사실은 트로트 하기 전에 네. R&B 발라드 이런 걸 굉장히 좀 잘 불렀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대표님이 발라드 이제 OST나 이런 거를 불렀었으니까 어 발라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네, 발라드까지 됐습니다.
1: 그러면 저 이쁜이 꽃분인지 들어봐야 되는데 라이브로 해줄 거 아니에요?
2: 네네.
1: 오늘은 어떤 버전으로 해볼까요?
2: 오늘은 그래도 댄스 버전으로
1: 신나게
2: 네. 네. 라이브 들려드리고
1: 서서
2: 네. 네네네.
0: 아 그러면 이걸 발라드 버전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살짝 맛보기는 들어주실 수 있어요?
2: 아 그럼요.
0: 저 왜 신나는 것만 알고 있는데
2: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댄스 버전은 뭐 흔들 흔들 흔들리는 세상 속에 나의 곁을 지켜주던 나 이거잖아요.
1: 이제
2: 발라드로 가면
0: 아니야, 저 그거는 이따가 우리 청취자 이거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따가 어, 더 모아가지고 할게요. 댄스 버전으로
1: 이강 씨 네. 댄스 버전으로 신나게 네네. 뭐 율동 들어갑니까?
2: 뭐 간단히 율동이 네. 있습니다. 간단한
1: 자,
2: 율동.
1: 자, 류지강이 부릅니다. 이쁜이 꽃분이 댄스 버전입니다.
2: 아 예.
0: 어, 예.
1: 오, 예.
2: 자, 허리케인!

0: 좋아. 아이, 일단 이거 보고.
1: 이뿐이 뻑뿐이 기쁘니.
2: 자, 유지강 씨, 댄스 버전의 이쁘니, 꼬프니. 그, 율동을 하면서, 이 네. 손으로 이렇게, 뿌듯하게 하면서, 이렇게 앞을 이렇게 좀 지적하기도 하고. 네. 무대에서 노래할 때 재밌겠다.
3: 요게.
2: 객석에 제가... 계신 예. 분들한테, 이쁜이, 꽃뿐이 이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맞아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이게 꽃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네. 그래서 요거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렇게. 네. 꽃을 이렇게 네. 얼굴을 받쳤다는 그런 네. 개념으로 율동을 하는 거구나.
3: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근데 제대로 못한 게 네. 선이 접촉이 안 돼가지고 아. 계속 끊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잡고 하느라고 제대로 못했는데 원래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2: 그 박남정의 기억 미운 친구였네?
3: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2: 그러니까.
3: 네.
4: 아, 꽃분이라는 뜻이구나, 그게. 저는 네. 그 손을 이렇게 목으로 왔다 갔다 하셔서 네. 나 돈 다 떨어졌어, 이씨. 이러는 줄 알았어요.
3: 이게 선이 두 줄이나 되다 보니까 제가 아, 이게 안 돼가지고. 네. 예.
4: 그 뜻이 있구나.
3: 네네네.
2: 그거 저 선 타령 그만하시고. 예. 장기 타령 하지 마.
3: 예.
2: 네.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본 말이에요.
3: 네.
2: 그, 한 여인을, 저, 이, 사랑하는 뭐, 전부 그런 노래이긴 하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또 다르게 보면, 안에 속을 많이 썩힌 남자 고백성 같기도 하고, 이제 나이 들어갔고,
3: 예.
2: 이제 또 어디 갈 데도 없고, 쫓겨나면 안 되잖아. 갈 데도 없고, 그때 돼서 아내한테, 이쁘니, 꺼쁘니. 이쁘니 꺼쁘니 그러는 것 같아.
3: 아,
2: 네? 네. 나 좀 살려줘 뭐 이런 식으로.
3: 네, 형님 이제 네. 귀에는 이제 그렇게 들리시나 보네요.
2: 여보세요.
4: 이분이 크게 갈 데가 없어요.
3: 아, 예, 예.
2: 근데 댄스 버전을 이렇게 불렀고
3: 네.
2: 아까 이제 하기 전에
4: 네.
2: 예, 발라드
4: 네. 버전이 있다.
2: 나 발레라고 할 뻔했어. 네,
3: 발라드,
2: 발라드 버전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3: 그건 이제 벌써 이제 전주가 벌써 다르죠. 딸려서 돌아와요. 그러면은
4: 이건 어떨까 진짜.
3: 네. 들리던 세상 속에 나의 곁을 지켜주는
2: 아 그냥 저기 틀어주겠대
3: 예.
2: 노래하면
3: 예. 이렇게 갑니다.
2: 그러면
3: 이렇게.
2: 이쁜이 꽃분이의 발라드 예. 버전 유지강 씨 노래로 한번 들어볼게요.
4: 이게 또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자 들어보자고요.
4: 예. 예.

0: 이번에는 발라드 버전으로 이쁜이 꽃분이 들었어요. 확실히 다르네 또. 예. 여기까지 템포가 좀 느려진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1: 그렇죠.
0: 그죠? 예, 예. 템포가 댄스는 얼마에서 발라드는 얼마로 된 거예요?
1: BPM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이 발라드는 예. 템포가 120? 한 70
1: 아니죠.
2: 뭐 70? 8이나
0: 아,
2: 뭐.
0: 숫자가 높으면 더 빨라지는
2: 그쵸?
0: 거지.
2: 그렇죠. 예. 아까 그거는 뭐 한 110 그래. 정도 나오지 그쵸, 않을까?
0: 맞아. 발라드는 60하면 70 정도 될 거.
1: 네네네.
0: 아까 제가 댄스는 한 130?
1: 예, 제가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2: 근데 지강 씨, 네. 저희가 우리 일구 형님이랑 이렇게 템포 논의하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예, 음악하는 사람.
1: 그게 지금 무슨 야, 의미가 왜? 있나요?
0: 왜? 뭐 끼워주기 싫다 이거야?
2: 우리 따로 둘이 얘기해 템포.
1: 네네네. 알겠습니다.
0: 나도 알아 이 사람아 이제 이런 거.
2: 피아노로 메트로놈을 치시니까.
1: 아니 오늘 의상은 무슨 중국 부호 같이 오늘 입고 오셔가지고.
0: 청나라 황자가 입던 옷이야.
1: 그러니까요.
0: 권융제가.
1: 네. 네. 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0: 아 부의 상징이지. 네. 바다 건너온 거야 이거.
1: 아무나 저거 못 입습니다.

0: 아주 휘황번쩍하잖아요. 이게. 네. 청나라 황제가 입던 옷이라는 거 좀 알아두고.
1: 자, 보통은 이제 노래를 하시면 이 코러스가 아까 뭐 이 분이 이 분이 코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뭐 꽃분이 꽃분이 이러는데 보통은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되게 웃길 수 있는데 네. 와, 유지영 씨 목소리라니까 되게 심각해져. 막 진짜로 리얼했어요.
2: 감사합니다.
1: 자,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방울새님께서 네. 발라드도 애절하고 좋습니다. 유지강 이쁜이 꽃분이 빅히트기도 합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예지 아빠님께서 발라드 버전 너무 멋진데요. 그 아내에게 잘못한 거 있을 때만 부르면 가중처벌 받을 것 같아요. 지강님만 소환 가능한 노래입니다. 아유,
0: 마지막에는 이 발라드 네. 버전 듣다가 이 뮤지컬을 하나 해서 클로징 음악으로 써도 되겠다는 막 대서사극으로 쫙 이쁜이 꽃뿐이
2: 나중에 형님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0: 뮤지컬 저기.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불러봐.
2: 뭐 예를 들어서 뮤지컬 하면은 약간 좀 더 이렇게 뻗겠죠.
0: 그렇지 그렇지.
2: 이쁜이 꽃뿐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1: 일부야 그만 시켜. 7728님께서 제가 네. 지금 매블쇼에 문자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 그 예쁜이 꽃뿐이 지금 이거 나온다고 유지강 씨 매블쇼에 출연시키라고 문자를 하셨대요, 지금. 예, 예.
0: 그러면은, 예. 그 매블쇼의 문자는 그냥 팍팍팍 올라갈 거 아니야, 거기는. 네,
1: 채팅창에.
2: 거기 뭐, 그 노래를 모르신 분들이 없으니까.
1: 그렇지.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최욱 씨를 그러면 이렇게 같이 만나고 그랬습니까?
2: 아니요, 저 못 뵀어요.
1: 아, 진짜요?
2: 예. 네.
0: 워낙 그, 저거 아니에요? 작곡자나 작사가들이 네. 이 그렇죠, 가수 고르는 거라며.
1: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까.
2: 그렇죠, 그렇죠.
0: 아니, 나도 네. 오선 여인 그거 하고 나서 유지가이가 네. 부른다는 거는 나중에 알았어.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작사 작곡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쁜이 꽃분이 작사 작곡자는 따로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도.
2: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분들이 아마 이제 유지강한테 네. 주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최욱 씨는 만나본 적이 있어요?
2: 아니요, 못 뵀어요.
0: 못 봤어요?
2: 네. 뵙고 싶은데.
0: 근데 네. 파블로 PD가 들었대는데 어디서 이 최욱 씨가 예쁜이 이쁜이 꽃분이 이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밖에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가 않다는 반항한데. 지금 뭐 시사평론거 주로 많이 하니까.
2: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활발하게 또 활동.
1: 아니 확실한 근거는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파블로 PD는.
0: 에이, 여기서 들었겠지 매니저들 사이에서 들은 얘기겠지.
1: 자, 748.
0: 어디 파블로 아주 우습게 하네.
1: 748.
0: 아, 쟤도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근무하네요. 여보세요. 파블로도 알 건 많이 안다고.
1: 그래요?
0: 얼굴 빨개졌어.
1: 당황했어요 지금. 7484님 중후한 동굴 보이스 미스터 트롯에서 탑 세븐에 네.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응? 아유 아쉬워요 그냥 오늘 들으니까 더 아쉽네 진짜
0: 몇 년 됐죠 벌써?
2: 6년 됐습니다 벌써
0: 몇 년? 20?
2: 2년 아 20년
0: 20, 20년 딱 20년이었어요?
2: 네
1: 세월 빠르네
2: 맞아요
0: 20년
2: 첫 방이 1월 2일이었어요 그게
0: 20년이면 가만있자 코로나 시작했던 때 아니야?
2: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진짜 힘든 시기를
0: 20년 1월 20일부터 시작이 됐거든 코로나가 네.
2: 맞아요.
0: 그 미스터 트롯이 결승이 2020년 3월이었지.
2: 맞아요.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0: 이제 막 코로나라서 접촉 피하기 맞아요. 시작할 때 그때였구나.
2: 맞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되게 아쉬워하셨었어요.
0: 맞아.
2: 아, 이렇게 잘 되는 거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미스터 트롯.
2: 그렇죠. 예? 네.
0: 임영웅 씨 뭐 또 배출했던 데고.
2: 네, 맞습니다.
0: 그때 임영웅하고 같이 해가지고 떨어진 거지.
2: 이제
0: 얘기 좀 해봐요.
2: 1대1 데스매치를 하고 그리고
0: 이명호하고
2: 예, 그리고 나서 결승에서 다시 팀으로 만나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 팬분들이 많이 남자들의 어떤 그런 의리나 어떤 그런 것들 되게 다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예. 근데 개인전에서 하필 또 그 임영웅 씨하고 같이 했어.
2: 그때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영웅이가 승리를 했지만 이제 저의 반응도 엄청 센세이션했었고.
0: 그럼요. 네.
2: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은 트로트에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호 형이랑 네. 영웅이밖에 몰랐어요.
1: 아 영웅이가 네. 임영웅 씨가 동생이에요?
2: 한참 동생이죠.
1: 왜 이렇게 형 같지 느낌은?
2: 아무튼 그랬는데. 민호 형을 호중이가 네. 그때 김호중 씨가 네, 네. 선택을 하는 바람에
0: 네.
2: 제가 그러면 그럼 난 영웅이랑 붙을래 이렇게
0: 제지대에서
2: 네. 아는 사람도 없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강자랑 붙어야 제가 지더라도 뭔가 있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한 거죠.
0: 근데 만약에 그때 이겼다 그러면 네. 탑 세븐에는 충분히 들었겠네요. 그러면
2: 그건 모르죠.

0: 또 모르는 거고.
1: 그래요.
0: 예.
1: 이명웅 씨하고는 예. 가끔 뭐 전화 통화 좀 해요?
0: 아니 아니요.
1: 안 돼요?
0: 뭐 다들.
1: 아 이제 파블로가 물어보래. 혹시 연락되면 저 허리케인 라디오 출연 섭외 좀 해보라고.
0: 아 저도 뭐 연락 안 되고.
1: 연락 안 된대. 그런 거 예. 물어보게 하지 마라. 예.
0: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제일 싫어요.
1: 그러니까. 그것도 나보고 시켰고 그거 예. 물어보라고.
0: 아마 다들 뭐 다 열심히 살고.
1: 그래요.
0: 네. 예. 예. 예. 그러고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다른 가수분들 보니까 이제 올해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선거하잖아요. 네. 그 선거가 있는 때는 또 이렇게 가수들 행사가 많이 준다며.
2: 그렇죠.
0: 저희가 진짜 모르겠어요. 뭐 저희 장르만 얘기를 하면 나라의 분위기에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을 겪는다거나.
1: 그렇지.
0: 그럼 취소가 굉장히 많이 되고.
1: 야, 이 계획된 것도.
0: 그렇죠. 왜냐면은 나라 분위기가 안 좋은데
1: 그러니까.
0: 저희가 뭐 거기서 웃고 떠들고.
1: 그리고 또 선거가 있는 그런 때는 또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게.
0: 더 없죠.
1: 예, 저촉 예. 선거법 저촉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예. 이제 선거 끝나면 저 가수분들 좀 확 좀 피해야 되는데.
0: 아유, 그러니까요.
1: 예. 어디 섭외 좀 연락 와요 이제 슬슬?
0: 뭐. 네,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게도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네.
2: 지금 선거법 저촉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금 청취율이 3%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예. 오선 여인 한번 해줄래요?
0: 알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예. 추가열 작곡 이건우 작사의 오선 여인입니다. 아닐 거야, 아니겠지.
2: 1911가 전에 부르신 기획이 있어서 따라 볼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0: 같이 부르셔도 됩니다. 목소리가 들리나요? 예.

0: 음계 어디까지 내려간 거라고? 지하 몇 층까지 간 거라고?
1: 아닐 네? 거야. 이 음이거든요. 네. 아닐 거야. 그러니까, 지났어. 지났어. 말 좀 해봐요.
0: 가운데 도 있잖아요. 도에서 네. 어디까지 더 내려가서?
2: 아래 한 옥타브 하고 한 반 정도 더 내려갈 거야. 아마.
0: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제가 음폭이 한 3옥타브 정도.
0: 3옥타브.
2: 제가 하이는, 하이노트는 2옥타브 라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0: 2옥타브 라.
2: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듣기 편안한 음이 아니고 2옥타브 미파 정도가 제일 좋은 거고 저는.
1: 예. 미파.
2: 그러니까 이제 음폭이 한 3옥타브 정도 넘습니다.
0: 아 좋네요. 저기 프레디 머큐리가 3옥타브가 안 되는 거 아니야?
2: 근데 그분은 더 위로고.
0: 더 위에요?
2: 그러니까
0: 거기는?
2: 이제 이게 음폭을 하는 게 원래 중요한 거거든요.
0: 음폭.
2: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0: 3옥타브.
2: 예, 이 폭이.
0: 그러면 그 네. 퀸의 프레디 머큐리 그 아저씨는 4옥타브 폭이야 그러면?
2: 아니죠.
0: 그분도 3옥타브.
2: 그분도 아래로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알아야죠.
0: 아, 프레드 머큐리 선생은 아무래도 유지강 씨만큼 아래로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이 폭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0: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는 고층 아파트 살았던 것 같고 그 유지강 씨는 그 맨션 있잖아. 저층 맨션. 어? 지하 2층 있는 거기 사는 거지.
1: 그러니까 유지강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 점을 무조건 낸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서도 하고 살아있어야 되지.
2: 네.
1: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처음을 내
0: 지금 날 가르치는 거야?
1: 저리 가.
0: 나 가르치는 거야 지금?
1: 아니 그렇다. 이제 그분 이 우리 가수님 말씀이 그렇다. 네. 설명 보완 설명을
0: 그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들을 것 같지.
1: 네?
0: 아, 예. 못 알아들었어.
1: 아니 원하시면은 제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밑으로 내려드리고.
0: 아니야 됐어. 네. 시간 없어요.
1: 자 2489님께서 나는 네. 좋았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오선 네. 여인 밀고 나가십시오.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986 하나님께서 꿀보이스 네. 유지강 가수 남자 중에 남자로다.
0: 오케이 오케이.
1: 9676님께서 허리케인 라디오 점심 먹고 드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유지강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화사랑님께서 네. 현장에서
2: 네.
1: 그 행사상 말씀하시는 네네. 것 같아요. 유지강 가수님 인기 최고입니다. 꺼진 불씨도 살립니다. 늘 눈호강 귀호강 팬들은 행복해요라고 주셨는데.
0: 네. 팬들 행복하죠. 꺼진 그쵸. 불씨를 살린다는 건 뭔 얘기야?
2: 이게
0: 처진 분위기를 네. 지켜올린다는
2: 이게 행사장 분위기가 네. 정말 다 달라요. 근데 약간 좀 엄숙한 자리도 있고.
0: 그렇지.
2: 뭐 갑자기 많이 와야 되는 자리인데 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막 극소수만 맞아, 오시고 이러면은
0: 빈 자리가 많고
2: 분위기가 그렇지, 그렇지. 갑자기 휑해져요.
0: 그렇지.
2: 그때 저는 어떻게든 살립니다.
0: 어떻게 살려? 예를 들어.
2: 진짜 아예
1: 사람이 없어.
2: 아예 없어. 그냥 내려가요. 내려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든 열광하게 만들고 저는 가요.
1: 막 세 명 네 명 계신데
2: 세 명 네 명은 없었고
1: 난 많았어.
2: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관계자들분들께서
1: 네.
2: 피드백을 네. 아 너무 감사하다고
0: 썰렁한 분위기 살려줘서
2: 네,
0: 좋다.
2: 뭐 예를 들어서 홍보를 못해서 못 온 정도 되게 많고요. 뭐 그러니까 겹쳐서 거기에 몰리고 못 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했었죠.
0: 그래요.
2: 네. 네.
0: 그 행사장 얘기하는 김에.
2: 네.
0: 그 난감했던 거 뭐 네. 어떤
1: 있지,
0: 거
1: 무조건 있죠. 그럼 뭔지 모르겠어요.
2: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홍보도 안 되고 막 겹쳐서 막 너무 안 오시는 경우가 제일
0: 그렇지.
2: 네 그런 게 제일
0: 무대에 딱 올라가면 네. 일단 청중이 많아야 돼.
2: 그렇죠. 네,
0: 그렇죠.
2: 근데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태풍이 이제 오기 전날인가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0: 예.
2: 와 바람이 부는데
1: 너무 불어.
2: 막 날라가 야외
0: 네.
2: 날라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0: 아.
2: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런 날씨에 내가 나도 안 나가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네.
2: 근데 없었어요. 진짜 많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류지강이 왔네 해서 이제 가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0: 네.
2: 제가 진짜 다 나가가지고
0: 네.
2: 다 오르시라고 막 해가지고 처음에는 열 몇 명밖에 없었는데 저 갈 때쯤 한 4,50명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아예 그냥 무대 없고 그냥 바닥에 내려가서
0: 바람 쌩쌩 불고 그러니까
2: 그냥 어깨동무 하고 팬분들이랑 그렇게 해서 행사 해드려가지고
0: 네.
2: 그 다음에 관계자분들께서 엄청 많이 불러주셨어요.
0: 네.
1: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0: 보통 행사 가면 유지강 씨는 노래 몇 곡 정도예요?
2: 저는 뭐 그러니까 거기서 정해줘요. 뭐 20분이면 20분, 30분인데 제가 뭐 더 해드린다 그러는데
0: 네.
2: 뭐 아 시간이 안 돼서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면 제가 제가 더 해요.
3: 제가 더 합니다.
2: 예, 제가 더 합니다. 예.
1: 근데 보면은 제가 가끔 뭐 유튜브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네. 뭐 가수분들이 노래하시다가 네. 무대에서 이렇게 막 악수를 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0: 손을 내밀어 주시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어떤 분은 확 끌어 당겨가지고 위험한 경우도 있던데.
1: 아니 끌어내린다고 제가 내려가지는 않아요. 아,
0: 등치가 있어서.
1: 근데 반지를 빼세요.
0: 여보세요. 그거는 절도 아닙니까?
1: 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쩔 수 없이 만져져서 빼는 게 아니라 아예 반지를 빼겠다라는 그 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2: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1: 그래갖고 제가 마이크 된 손으로 반지를 옮겼잖아요.
0: 어머.
1: 진짜로.
0: 여성 팬이에요, 남성 팬이에요?
1: 아 그건 기억이 안 나요.
0: 아, 여자 같아.
1: 아니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반지를 빼시는 거예요.
2: 아 아주 고의적이네 그거.
1: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0: 네. 지하철에 그런 거 많은데.
2: 그러니까 네. 가수는 이제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그냥. 삭 빼가지고
1: 그러고 한 번 더 있어요.
2: 도망가야겠다. 네. 그런 경우가 있었나 네. 보지.
1: 그거 말고 한 번 더 네. 있어요. 네. 갑자기 이제 내려갔는데 네. 약간 운동회 같은 그런 행사였어요. 막 기업 이런 되게 많이 오시고 네. 체육대회 같은 거. 근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신 거예요.
0: 어머.
1: 어 뭐야? 했더니 남자분이야.
0: 어머.
1: 나는 여자인 줄 알고 갑자기 딱 봤는데 남자분이야. 그러니까 또 남자가 만지면 또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2: 여자도 그렇고 그렇지.
1: 그냥 어쨌든 이상하잖아요. 그러더니 네. 막 어우 너무 당황해가지고 했더니 아 이 형님 안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갔죠.
2: 네. 네.
1: 그런 적도 있고.
0: 어때요? 일구 형 기억 안 나요?
2: 뭐요?
0: 만진 거.
2: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지. 네. 어디 유지강 씨 네. 팬은 여성 팬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남성 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 여성 팬이
1: 뭐
0: 많겠지.
1: 사실은 여성 팬이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누님들이 많으시고 근데. 이제 이제 형님들은 표현을 잘 안 하세요.
2: 그렇지.
1: 이게 공연장 가도 뭐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막
2: 이제 그 네, 아저씨들은 그러겠지. 짜식 노래 좀 하라.
1: 네, 뭐 이런 이 정도지 막 이러지는 않으시죠. 아무래도 네. 무게가 있으시니까. 네. 네.
2: 현영 청취자께서 문자 네. 좀 읽어보세요.
0: 네. 인성 겸비한 독보적 명품 저음 유지강님 최고입니다. 유지강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네. 무대 장악력이 최고입니다.
2: 아유. 이 청취자분도 네. 저 유지강 씨 그 무대 현장을 한번 지켜보신 분 같네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러셨구나.
2: 자 이제 슬슬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 아, 뭐 시작도 안 했는데.
2: 여보세요. 지금 51분이에요.
1: 아 네. 그래요?
2: 지금 한 40분 지났어요.
0: 야, 저 53분 되면 반지 좀 빼주고 가세요.
1: 네. 아, 안 끼고 왔습니다.
2: 이쁜이 꽃분이 신곡 네. 반응이 조금 일고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1: 이제 뭐 이렇게 녹화되는 프로그램에다 녹화를 했고 네. 이제 음원 이제 나오기만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2: 예.
1: 그래도 나오기 전에 우리 또 허리케인 식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2: 그래요. 네. 네. 네. 올해 계획은 이제 벌써 6월인데 이제 네. 선거 끝나고 그러면 가수들 이제 행사 무대도 많이 네. 생길 것 같고 올해 뭐 계획은요?
1: 정말 쓰러지더라도 열심히 해야죠.
2: 그래요. 네. 올해는 네. 신곡 이쁜이 꽃분이로 끝나는 거 그러면? 네?
1: 일단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2: 예. 네. 예. 그래요. 네. 자,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해야지.
1: 네. 네. 우리 또 허리케인 라디오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 네.
1: 또 기억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2: 네.
1: 또 이쁜이 꽃분이로 열심히 활동하고 잘 돼서 한번 또 네. 나오겠습니다.
2: 그 이쁜이 꽃분이 노래만 하지 말고 이쁜이 꽃분이 만나서 웨딩 마치를 올려야 될 때 아닙니까 이제?
1: 저기 오고 있습니다 지금.
2: 이쁜이 자기 와?
1: 자기 이제 안개 속에 안 보이는데.
0: 잘 안 보여요?
1: 좀 있으면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형상이 보여요.
2: 얼핏 보일
0: 형상이 어떻습니까?
1: 일단 뭐 괜찮은 것 같아요.
0: 괜찮은 것 같아요.
1: 근데 아직 안 보여요.
2: 유지강 씨의 예. 배우자가 되려면은 키가 예. 좀 헌칠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저는 키는 안 봐요.
2: 안 봐. 유지강 씨가 고도가 몇이에요?
1: 제가 85입니다.
2: 85m?
1: 고도. 야, 고도 좋다.
2: 아, 85m.
1: 예. 예. 저는 키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지금 저 월드컵 전사들이 지금 저 예. 미국 유타주 거기가 있잖아. 어저께 왜 평가전 하는 거 중계방송 하는 거 봤어요? 그 높은 고도에서 하잖아, 거기.
0: 네네.
2: 아,
0: 네.
2: 안 봤구나.
1: 네, 안 봤어요.
2: 5대0으로 이겼잖아.
1: 예. 예.
2: 이번에 그 월드컵 이거 시간 끝날 때 그 네. 이지혁 선수가 요새 조명을 받더라고.
1: 이지혁 선수.
2: 요번에 기대주가 됩니다.
1: 네.
2: 어저께 트리니다드 토바고하고 했잖아요, 평가전.
1: 네.
2: 트리니다드 토바고 어디 있어요?
1: 죄송한데 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2: 아니, 고도 얘기하다가.
1: 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2: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1: 네. 네. 아무튼 뭐 건강하시고요. 예. 곧 돌아오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예. 아이고 유지강 씨 바쁜데 이렇게 나와서 고맙고.
1: 감사합니다.
2: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는 유지강의 신나는 노래 똑같은 사람 이 예.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지강 씨 수고했고요.
1: 네.
2: 김태발 씨도 고생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내일 뵙겠습니다. 자 누가 최고다?
0: 우리가 최고다.
1: Thank you.
2: Okay.

0: KBS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내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 중이라 뒤로 반포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이후로도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는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어려운데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월계 1교 동측 부근 3차로에서는 녹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불편하고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는 차량이 많아서 정체가 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일축 부근 있었던 화물차가는 추돌사고 처리는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음성 휴게소를 지나 일축까지는 속도가 떨어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추돌사고

0: 안녕하세요. TBS 4시의 발견 격주 월요일마다 인사드립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저는 공연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 뮤지컬과 연극을 해당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서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로 영국에 진출해서 현재 런던에서도 많은 관심 속에 공연 중인 뮤지컬 The Last Man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최승현 뮤지컬 평론가 조주연 기자가 인터뷰에 함께 참여하고요. 뮤지컬 The Last Man의 작가인 김지식 작가 그리고 김찬종 배우를 초대했습니다. 그 두 분의 소개부터 직접 들어보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The Last Man 작가 김지식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The Last Man에서 생존자 역할을 맡은 김찬종이라고 합니다.
3: 아, 네, 진짜 좀 사담을 먼저 좀 나눠보면 찬종 네. 배우님이 오늘 오시자마자 네네. 저 기억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예전 TBS TV에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시절에 우리가 머더러
2: 맞아요.
3: 만났었어요. 예.
2: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한 6, 7년은
3: 된 것 같고 우리 찬종 배우님이 너무 인상적이었으나 저는 이제는 꾹 참고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이러고 있었는데 먼저 알아봐 주셔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3: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뮤지컬 The Last Man 이 두 주역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 저희 크루들이 모두 이걸 보면서 이렇게 또 대화의 꽃을 피워본 게 좀 오랜만이라. 오늘 이 촬영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먼저 우리 조주연 기자께서는 우리 김찬종 배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최승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김지식 작가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들께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네. 우리 김지식 작가님 여기에 지금 계신 네.
3: 지식.
4: 네. 네, 지식 작가님. 네. 1986년 대구 출생이죠.
1: 네, 맞습니다.
4: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사투리를 우리가 조금 많이 듣게 될 것 같은데.
3: 아, 네, 예. 잘, 이런 거 아니에요?
1: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아유, 아니요.
1: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네, 영남대 영어영문과를 네. 다니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아,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들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공연뉴스를 또 반하시게 되셨는지 무작정 공연계에 뛰어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 각종 조명, 음향, 무대 크루, 아, 공연 진짜? 스태프들을 다 거치시고 조연출도 하셨고 제작감독, 극장 무대감독까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뮤지컬 한 편이 돌아가는 전체를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이렇게 하시다가 작가의 꿈을 품게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딤프 국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를 다니셨고 그리고 동국대학교 뮤지컬 창의인재 동반 사업을 통해서 뮤지컬 작가로 수련되는 네, 그런 일이 또 있었죠.
3: 아, 근데 궁금한 게 왜 무작정 뛰어드셨어요?
1: 그때 영어 영문학과 내에 언어로 연극을 하는 동아리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처음에 배우를 했었죠.
3: 네네네.
1: 일단 너무 이런 신세계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약간 사랑에 빠졌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같이 있고 싶으니까 무작정 뭐 무대 스텝부터 시작을 했던 거 같아요.
4: 무작정.
3: 역시 네. 학교 다닐 때 다양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4: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네.
4: 근데 이제 우리 신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제가 크게 두 개 핵심으로 한번 작가님을 설명하면 좋겠다.
3: 네.
4: 그게 뭐냐면

0: 첫 번째 히트작 메이커.
1: 야,
2: 그렇죠.
1: 제작자들이 네. 사랑하는
0: 그런 네, 네. 그런 히트작 메이커다. 두 번째는 네. 다수의 창작 지원 제도에 선정되는 어허. 작가. 야. 네, 오랫동안 정말 여러 창작 지원 제도에 선정이 되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작품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일단 히트작 중심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더 크리처가 있었죠.
3: 더 크리처.
0: 더 크리처. 그 프랑켄슈타인.
1: 네. 네. 스피노프와 같은.
0: 네, 네. 그렇죠. 이제 스피노프 같은. 전제품을 아. 당연히 받고 그리고 또 민델레필이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이걸로 또 우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K뮤지컬 국제마켓에서 피칭을 또 하시기도 했었죠.
3: 네. 도쿄에서 쇼케이스까지.
0: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그 자리에 또 있었고요.
1: 네.
0: 예, 그리고 네.
1: 작가님.
0: 네. 그리고 또 2024년에는 등등곡.
3: 아,
0: 네. 네, 등등곡을 등등곡. 또 예, 써주셨고 지금도 공연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더 테일 에이프릴 풀스 이 작품을 또 예, 작사 또 담당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더 라스맨 예, 또 초연이 됐는데 또 이 작품도 서울예술단에서 만들었던 지원제도에 선정된 작품의 웹뮤지컬.
1: 이야.
0: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 잠시 웹뮤지컬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쇼폼으로. 왜냐면 극장에 못 가니까 이거를 외부로 볼 수 있는 뮤지컬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런 지원제도가 이제 서울예술단에서 이제 만든 거죠.
1: 네.
0: 거기에서 2020년에 이제 되셨죠. 그러면서 창작을 이제 창작 뮤지컬 초연으로 2021년에 나온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더 라스맨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라 루미에르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1: 네.
0: 이게 또 2018 CJ 스테이지 우수작으로 선정된 그런 작품이죠. 대본 공모의
1: 윙스.
0: 윙스. 윙스. 클라이브의 메리 셸리. 선정이 됐었고요. 뭐 너무나 많습니다. 작품이.
1: 네.
0: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맞춰볼까요?
1: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3: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샅샅들이 뒷조사를 해오셨는데. 어깨가 여기까지. 네. 자, 이제 김찬종 배우님 순서입니다. 얼마나 즐겨주 실지
4: 아,
1: 네, 조지영 기자 부탁드려볼게요.
4: 아. 아까 공뜸이 2년 말씀하셨는데
3: 네.
4: 제가 그 시청자였거든요.
1: 아, 역시.
4: 아, 네, 그러면서 머더러도 보고 또 한 번 이곳에 오신 적 있으세요. 2022년
3: 맞아요.
4: 미아 파밀리아 EFM 출연하실 때.
3: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번 왔었어요. 네. 제가. 네, 네.
4: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소식을 듣고
1: 네.
4: 스튜디오에 와서 아,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직원인데요. 이러면서 사인을 한 장 받았던 기억이
3: 있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4: 김창종 배우님은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셨고요.
3: 네.
4: 2017년 뮤지컬 타이거 헌터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곧 10년 차가 되시네요.
1: 네, 벌써.
3: 벌써 이제 벌써. 이번 연도 네. 9년 차.
1: 네.
3: 데뷔 9년 차.
4: 네. 네. 제가 2017년 데뷔 초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명품 조연을 꿈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겸손한 멘트셨던 것 같아요.
3: 아니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4: 지금은 다양한 작품에서 명품 조연에 더해서
1: 명품 주연자
4: 자리까지 다 꿰차고 계시잖아요.
1: 네.
3: 네.
4: 그래서 뭐 미아 파밀리아, 뭐 사이참이, 베니싱, 여신이 보고 계셔, 이프덴, 타락천사 등 연뮤덕이라면 모를 수 없는 모든 작품에
1: 다 봤네.
4: 네, 저도 다 봤어요.
3: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이번에 또 더 라스트맨에서 주연 중에 주연. 1극까지 아. 완벽하게 해내고 계시죠. 그리고 또 연극 뮤지컬 등 이런 공연에 더해서 콘서트 참여 이력이 또 많으세요. 토크 아. 콘서트라든지.
1: 역시.
4: 그러니까 연기, 뭐 노래, 춤도 잘 추고 토크도 잘한다.
1: 어허.
4: 못하는 것이 없는 배우다.
3: 제가 수학을 잘 못합니다.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수에 조금 약해가지고.
4: 칼로리 좀... 계산 많이 하시던데요.
3: 써야 돼요, 이제.
4: 그래서 모든 것을 잘하는 배우 이렇게
3: 얘기로
4: 정리해보겠습니다.
1: 네.
3: 그 필모 말씀해 주실 때 여기 목표가 그
1: 얼굴 빨개지기
3: 얼굴 빨개지기인데
1: 네.
3: 빨개지네요.
1: 아,
3: 네.
1: 아, 예. 아, 더 빨개질 수 있어요.
0: 저는 사실 안테모사 때
3: 아.
0: 17년 예, 네, 이 우리 할머니들 나오는 작품이잖아요.
3: 맞아요.
0: 안테모사가
3: 맞아요.
0: 거기서 제논
3: 맞아요.
0: 제논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모자 앞으로 이렇게 탁 쓰시고 너무너무 귀여운데 너무 착하고 약간 한편에선 살짝 모순적이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제논 자체가.
3: 네,
0: 근데 그 인물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반짝거리는 배우가 누구지? 무대에서.
1: 두둥.
0: 두둥.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제가 뵙게 됐습니다.
1: 그분이 바로 김찬종.
0: 맞아요.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더 라스맨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3: 네.
1: 저희가 이번 차를 구성하면서 고심이 좀 깊었어요.
3: 왜죠?
1: 작가님과 배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칫 보지 않으신 분들. 아.

0: 사람에게 폐가 되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조주연 기자가 아슬아슬 줄타기를 잘하거든요. 아. 그래서 믿고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2: 이게 네. 또 스포 없이 줄거리를 정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0: AI도 잘 해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2: 어느 날 출처를 알 수 없는 좀비 바이러스가 출몰하면서 세상이 좀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좀비 사태를 예견한 단 한 사람만이 이 사태 유일한 생존자가 되는데요. 이 생존자는 지하 방공호에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에는 외부로 연결된 통로지만 현재는 좀비를 막기 위해 굳게 닫힌 철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존자에게 있는 건 1년치의 식량과 물, 그리고 인형, 영상을 남길 수 있는 하지만 배터리가 닳고 있는 핸드폰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량은 떨어져가고 수도도 전기도 끊기고 상황은 열악해지고요. 생존자는 과연 좀비와의 생존 대결에서 승리해 방공호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요?
3: 야, 진짜
2: 너무 궁금하죠.
1: 아, 저는 제가 못 봤다면 이거 보러 갑니다.
4: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2: 궁금하죠.
3: 나갈 수 있을까?
1: 근데 이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2: 그렇죠. 아, 그거는 무대에 가서 볼 수 있는.
3: 아, 좀비들 거기서... 누굴까? 어떤 형태일까?
1: 아, 여기까지.
0: 그렇죠. 아, 근데 네. 지금 설명을 계속 해주셨지만 앞서 최수영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조주영 기자도 그렇고 웹 뮤지컬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니까 뮤직 비디오랑은 또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어떤
3: 서사가 있으니까요.
0: 네, 어떤 형식이에요?
3: 한 20분 정도, 길면 한 20분 정도의 길이로 웹상에서 짧게 볼 수 있는 뮤지컬인데 시리즈로 또 볼 수도 있고요. 이건 기획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최적화된 예, 그런 이제 뮤지컬인 거죠. 내 손 안의 뮤지컬 뭐 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이 좀 나왔고요. 지금 유튜브에는 한 1분 뮤지컬이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짧게.
1: 네. 쇼츠.
3: 아주 쇼츠 형식으로. 근데 1분 안에 이야기가 다 담겨져요.
0: 네.
3: 너무 신기한 게.
0: 네. 그러한 웹 뮤지컬로 코로나 시기에 탄생을 해서 이렇게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공연 예술 딱 전환된 건 이 작품이 지금
3: 처음이죠.
0: 처음 최초라는 걸 최초. 달았는데 작가님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5: 감사합니다.
0: 쓰실 때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5: 최초에 쯤에 2019년도쯤에 네.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0: 네.
5: 청년 구독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예. 그 기사 속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 그분이 그 당시에 저와 나이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잖아요. 구독사라는 게. 그래서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야기를 고독사와 고독에 대한 주제로 소재로 이야기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있던 와중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드라마 보조 작가를 하고 있었는데 좀비 드라마 보조 작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창 이제 좀비 드라마를 많이 볼 때였는데 이렇게 두 개가 소재와 주제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아 이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쓰게 되었고 최초의 형태는 사실 뮤지컬이 아니고 연극이었어요. 단편극의 연극이었는데 50분짜리 연극인데 그 당시에 2019년도 연말쯤에 양로에서 벌어진 소극장 페스티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최후의 남자란 연극으로 50분짜리 연극을 이제 제가 제작하고 쓰고 연출해가지고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웹뮤지컬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0: 우리 그러면 여기서 잠깐 궁금하잖아요. 넘버를 먼저 좀 듣고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찬종 배우께서 처음 소개해 주실 Go into the bunker.
1: Go into the bunker.
0: 네. 라는 곡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 Going to the Bunker라는 곡은요.
0: 생존자 역할의 우리 김찬종 배우의 목소리입니다.
1: 생존자 역할의 뮤지컬 배우 김찬종입니다. 이 Going to the Bunker라는 곡은요. 이 세상에 좀비 세상이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생존자라는 인물이 첫 번째 다짐 그리고 여기서 꼭 살아남겠다는 첫 번째 다짐 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자신만의 전부인 방공호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넘버입니다.

0: 자, 그러면 뮤지컬 더 라스맨의 매력을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아까 김지식 작가께서 주제의식을 갖고 생각하셨던 그 청년 고독사 그 기사를 보고 이렇게 작품이 팔로우업이 되고 발전한 상황인데 극중 주인공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1: 경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전공자도 아니고 연극도 전공 안 했고 극작도 전공 안 하고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인맥이라는 게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없는 상태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작가가 되고 싶으니까 공모전을 무조건 내는 거죠. 1년에 드라마 연극 뮤지컬에서 한 거짓말 아니고 한 30편 정도 낸 것 같아요. 한 30편을 내면은 한 30개가 떨어지는 거죠.
0: 네네네.
1: 떨어지면은 이제 펑펑 울고 다음날 또 쓰고 기억나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토요일 날 와서 공연을 두 편을 보고 찜질방에서 이제 자고 일요일 날 두 편을 보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너무나 원하던 공모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찜질방 안에서 이제 소식을 들어가지고 찜질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찜질방에서 막 이렇게 울다가 잠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 이제 빨래 보러 가서 또 힘 없고 집에 가고
2: 지치지 않을 거야
3: 포기하지 않을 거야
1: 바람에 하면 이제 울면서 아 그래 난 진짜 뮤지컬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시외버스 타면 집에 가고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작가 지망생 시절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서 그런 시절이었고 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본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중립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대본인데 초기 개발 버전은 좀 제 삶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4: 근데 제가 좀비물을 보면서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생각해봤던 것 중에 하나는 좀비라는 존재가 이제 언데드 상태인 거잖아요. 죽긴 죽었지만 죽지 않은, 예, 죽지 않은, 죽지 못한 이 상태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은유적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찜질방에 가서 울고 다시 또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다시 갔다가 하지만 우리는 그 상태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이 상태를 오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되게 좀비라는 설정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했고 그 우리 찬존자께서 연기하시는
5: 찬존자
0: 또 덕들의 용어가 나온대요
4: 네,
0: 여러분.
4: 네, 죄송합니다. 네,
0: 찬종 배우가 연기하는 생존자를 줄여서 찬존자라고 합니다. 네.
4: 찬존자 캐릭터는 취준생이잖아요.
5: 네, 맞습니다.
4: 근데 취준생 자체가 언데드 상태 아닌가요? 그야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려고 해서 살아 움직이려고 하는데 취직은 안 되니까 죽어있는 것 같고 이게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비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

0: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네네. 작가님의 경험이 되게 많이 담아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김찬종 배우도 네. 이런 비슷한 시기를 겪으셨어요?
2: 그럼요. 이게 뭔가 좀비 세상이 온 것처럼 이 세상을 뭔가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에서 숨고 싶었던 그 순간은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죠. 아하. 그게 그렇게 멀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존자와 같은 알겠습니다. 시기가.
3: 관객들도 하필이면 세상에 많은 재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립될 수 있는 많은 재해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중에서 좀비 사태이고 이 방공호에 들어오는 그 계기가 좀비 때문이 된 걸까라는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4: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재해이지 않나. 너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좀비 미디어를 보기 때문에 그냥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되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저 그러면 또 여기서 What is zombie라는 또 뭔가가 있어가지고 네.
2: 안 들어볼 수가 없죠.
1: 네, 김찬종 배우가 좀 소개해 주세요.
2: What is a zombie? 네. 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넘버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오늘 더 라스트맨의 김지식 작가 그리고 김찬종 배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찬종 배우는 이번 3연에 처음으로 더 라스트맨 네. 함께 합류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동안 하셨던 작품들도 다 훌륭하지만 네네. 이건 또 1인극이라는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으셨을 텐데
1: 그죠.
0: 어떤 매력이 이 작품을 선택하게 하셨는지.
1: 제일 큰 매력은 연습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연습 과정 속에서 인물, 그러니까 이 생존자라는 인물을 구축해 나가고 이 인물을 만들어낼 때 출발 지점이 저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김찬종이 생존자라면 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생존자를 빌드업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만들어내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결과물이 오기까지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지금도 계속 항상 다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공연을 할 때는 물론 다 지금도 그래야겠지만 아 정말 잘해내고 싶다.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컸는데 지금은 진짜 저기서 한번 잘 존재해보자 라는 생각을 항상 다짐을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가 봐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긴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잘 존재해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존재하다.
0: 우리 지식 작가님 너무 든든하시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3: 정말 감사합니다.
0: 글이 누군가에 의해서 생존, 그러니까 이 글에

0: 내가 잘 존재하겠어. 나의 모든 생명을 걸고 존재해볼게라고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생애에 엄청난 큰
1: 네.
0: 복이실 것 같아요.
1: 배우분들이 찬종 배우님 마찬가지고 이 작품을 사랑해 주실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저의 고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수 있는 작품인데 그 순간에는 이제 나는 진짜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0: 그렇죠.
1: 진짜 관객분들이 작품 사랑해 주신 거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진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사실 모노드라마가 연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 저도
2: 주고받기가 없잖아요.
3: 맞아요.
2: 주고받기가 있어요. 배우가 이렇게 플로우를 타는데 혼자서 이거를 다 내가 이걸 반응할 수 있는 충동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사실은 빛, 그러니까 조명, 음향. 그 다음에 존버? 이런 요소들이
0: 애착인형.
2: 배우님에게 이렇게 그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3: 네네.
2: 주는 어떤 대상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연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3: 이게 상대 배역이 없잖아요. 근데 상대 배역이 있어요.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비도 상대 배역이고 그리고 그 영상 기록을 담는 장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기록을 담을 때그 카메라를 바라보는데 그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 카메라도 저한테는 상대 배역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귀여운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귀여운 친구도 저의 상대 배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말고도 저한테는 저의 기준에선 저 찬존자한테는 상대 배역이 꽤 많아요. 저는 일단 연기하는데 상대 배역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더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2: 근데 지금 배우님 얘기해서 저는 되게 재밌는 것을 좀 생각했는데,
3: 네.
2: 이 작품 되게 포스트휴먼적이에요. 인형이 있죠? 그다음에 식물이 있죠? 그리고 어떤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것이 배우님에게 이게 어떤 계속 자극을 주니까 그 자극으로 인해서 연기를 할수 있는 반응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3: 맞아요.
2: 개념적으로 되게 포스트휴먼적인 그런 공연인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저 지금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3: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극장에서 열심히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조명 감독님, 조명 감독님, 그 연출님.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주고 무대 감독님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또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극이 오는 게 아닐까.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사전에 X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3: 네네네.
0: 역대급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주영 기자가 좀 정리를 해서 몇 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걔 생존자와 본인이 맞닿아 있는 캐릭터를 구축하게 된 이유 그거를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3: 사실 제가 어떤 작품을 하던지 간에 이 어떤 인물을 연기할 때 흔히들 말하는 이 어떤 사람의 본체라고 하죠. 그 본체를 살짝은 내려놓고 그 인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인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게 뭐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편인데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저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게 아마 제가 공연 이제 이 작품을 제안을 받고 연출님이랑 되게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미팅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많은 직업군들이 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로부터 출발을 해서 내가 과연 그 내가 김찬종이 하는 취준생이라면 그리고 그에 대한 생존자라면 으로 시작을 한다면 더 관객분들로 하여금 뭔가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나아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 제가 했던 무언가들에 대한 녹아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4: 확실히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캐릭터를 만들어 오셔서
3: 약간 취준생은 다 해보셨고
0: 그렇죠.
3: 또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가령 제가 생각하는 건 취준생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목표가 되게 막연한 사람한테도 저의 이야기가 조금 들리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0: 그게서 김찬종 배우는 생존자이면서

0: 그래서 그 취업 준비생으로 나오지만 또 다른 이 굉장히 또더 라스벤이 재밌는 게 각각의 배역에 따라서 또 그들이 처한 상황이 또다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생존자라는 건
1: 그렇죠.
0: 같지만 이거는 우리 김지식 작가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하신 건 거죠?
2: 네, 처음부터 뭔가 처음부터 연극 버전, 웹뮤지컬 버전 모두 다 이름이 없었어요. 특정된
0: 그냥 생존자.
2: 그냥 생존자 모두의 이야기다. 특정된 인물이 아니다. 특정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 열어두고, 이제 개발할 때, 뮤지컬로 개발할 때, 이제 좀더 배우분들의 좀 맞게끔 캐릭터화를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취준생이 있고 또 어떤 캐릭터들이 있죠?
1: 지금 현재요?
0: 네네네.
1: 배우도 있고요.
0: 배우 지망생.
1: 네. 그리고 사진 작가.
0: 사진 작가.
1: 그리고
2: 선생님.
0: 선생님도 계약, 있고.
1: 네, 기간제 교사. 이렇게.
3: 그럼 이런 서사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조율하는 작업도 있나요?
1: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출님이랑 이제 테이블 작업을 한 명씩 기간을 두고 연출님께서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것도 괜찮. 이거는 좀 별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캐릭터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겹치지 않게. 네,
0: 전 또 이게 또 약간 제작사 마음으로
1: 네네.
0: 영리하게 쓰셨네요. 몇 번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네오, 네. 예, 김달중 연출님이시죠.
1: 맞아요.
4: 네. 우리 네오가 사랑하는 우리 김달중 연출님.
0: 사랑을 네. 받으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지금 팬들을 몇 번을 돌게 하시는 겁니까?
4: 진짜요?
0: 이게 김지식 작가님의 그리고 이제 공연 예술계에 뭔가를 창작해내시는 분들의 굉장히 놀라운 면인데 무대에서 김찬종 배우가 취준생 역할을 하지만 관객석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만약에 내가 저런 방공호 안에 살아야 하는 마지막 생존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이야기로 끌어오게 만드는 지점이 맞습니다. 더 라스트맨에서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계산하신 겁니까?
2: 계산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의도했다 정도인 것 같아요.
0: 똑똑하시네요.
2: 아, 네.
0: 멋있으시네요. 근데 조금 저도 이제 좀 결을 달리해서 좀 궁금한 게 이 작품 보면서 처음 시작은 뭐 우리 얘기했지만 좀비 흔히 말하는 좀비물이라는 생각을 했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아 하는 탄식을 하게 해요. 과연 좀비가 무엇일까?
1: 네.
0: 이 작품에서 말하는 좀비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기성세대로서 나도 우리 찬종 배우가 연기하는 어떤 취준생 입장에서는 또 다른 좀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성찰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정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예술의 순기능
4: 네.
0: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시점이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4: 사실
0: 것 같아요.
4: 연극은 모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적인 예술이에요. 본질이. 왜냐하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하기 때문이죠. 연극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정치적인데 저는 이 작품에서 딱 보여지는 어떤 한국 사회 이면 이게 뭐 기성사회와 기성세대와 아니면은 뭐 신세대들의 갈등일 수도 있겠고요. 그 신세대들이 어떤 사회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어떤 사회 시스템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뭐 MZ일 수도 있고요. 뭐 저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이 얼마나 이렇게 망상 속에 그러니까 좀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혼자 떨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작품이 얼마나 우리의 사회 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지 그런 생각을 저는 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 말미에 가면 이 스크린에서 막 그런 우리 사회가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뉴스들이 이 작품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작품이 단순히 그냥 뭐 좀비 사회에서 무서워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 어떤 지점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0: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작품이 어떤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과 더불어서 작품을 보면서 이제 또 관객 입장에서는 내가 조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스스로 또 비추게 만드는
1: 그렇죠.
0: 그런 지점들이 아, 또 라스맨을 더 사랑받게 하는 또 요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우리 찬종 배우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작품 처음에 이제는 하자 마음 먹었을 때
1: 이렇게 막막했죠.

0: 진짜요?
1: 아, 왜냐면.
0: 오, 대배우신데.
1: 아, 아니요. 소배우.
0: 중배우.
1: 네. 처음에는 막막했죠. 근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저는 너무 행복했고,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근데 그 즐겁다는 게 막 즐기면서 즐거운 건 아니고요. 그냥 또 많이 성찰도 하게 됐어요. 저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고, 왜냐면 제가 잊고 있었던 무언가들,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좀 반성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0: 즐거웠지만 이게 즐겁지만은 않았던 즐거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고통도 두려움도 네. 수반한 그런 즐거움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듣고 싶은 넘버가 또 하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Fear라는
1: Fear라는 노래죠. 아, 과연 이 Fear는 어떤 넘버일까요? 이 생존자가 또 한 번의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 또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생존자의 모습을 담은 넘버입니다.
2: 준보야,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나 너무 힘들어. 그냥 좀비한테 확 물려버리면 어떨까? 편안해질까? 그냥 좀비가 돼버리면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고통도 못 느끼겠지? 차라리 그게 좋겠다.

아, 아니야. 난 인류 최후의 생존자잖아. 절대 쓰러질 수 없어. 절대 쓰러지지 않아!

0: 나는
1: 네, 저희가 또 라스맨에 주목을 하게 됐던 이유가 이 런던에서 네. 지금 저희 촬영 시점에서는 곧 이제 네. 공연을 올리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2: 네. 네. 5월 8일 프리뷰를 시작해서 6월 13일까지 공연되는 그런 지금 스케줄이고요.
1: 네.
2: 지금 그래서 그 연출님, 뭐 대표님 다 가 계세요. 네, 네, 네. 런던에. 어.

0: 그리고 그 저희 그 벙커 트릴로지 뭐 이런 작품들로 아주 유명한 제스로 컴튼 이분이 이제 현지화 작업을 하셨으니까 각색 작업을 좀 하셨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 공연에 최적화시키는 예, 그런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한국에도 잠깐 오셨었어요. 신림동에도 가보시고요, 실제로.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서 우리 그 작가님, 배우님 좀 알고 계시는 상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1: 맞아. 일단 런던 프로덕션 전에 저희가 뉴욕에서 2년 정도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진행을 하면서 약간 글로벌 시장성을 좀 확인을 한것 같아요. 확인을 하고 저희 작품의 정서가 조금 브로드웨이보다는 런던의 정서가 좀 맞지 않나, 좀 연극적인 분위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프로덕션에서 하셔가지고 때마침 또 지금 영국에선 청년들의 소외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화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영국 진출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다행히도 이런 작품들의 메시지와 이런 컨셉들을 그 사우스워크 플레이하우스라는 그 극장에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번 사실 그 공연의 재밌는 점은 멀티캐스팅이거든요.
2: 영국에서도요?
0: 네, 영국에서도요.
2: 보통 우리만 그러고 영국이나
0: 안
2: 브로드웨이는 안 그러지 않아요?
0: 오케스트로 그냥
2: 단일캐스트죠.
0: 예. 근데 이번 공연은 남성 배우 한 명, 여성 배우 한 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라요, 컨셉 똑같이.
2: 자취준생과 뭐
0: 이런. 그렇죠. 예, 다르죠.
2: 아, 우리 김지식 작가 영리하신 것도 그렇지만 운도 좋으신 것 같아요.
3: 럭키가.
2: 럭키가.
3: 럭키가.
1: 실력보다 너무 잘 되는
2: 것 같아요. 아이고, 아쉽다. 하세요.
4: 연습할 때도 그 실제로 이제 출연하게 될 여자 배우분께서 배우님이 오셔가지고.
2: 아, 영국에서요?
4: 네, 영국에서 오셔서 작가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작가님은 저 혼자 연습할 때, 연습을 저 혼자씩 했거든요. 한 명씩. 그래서 저 연습할 때 오셔가지고 옆에서 듣는데 제가 그때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그래도 좀 잘하고 싶은데, 그래도 영국에서 오셨는데, 좀 잘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감기에 너무 심하게 걸려서, 근데 그래도 잘 보셨다고 하니까, it's good, 이야기. 너무 좋았긴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배우분도 오셔가지고, 저희 첫 공 때, 이렇게 같이 화이팅 콜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너무 러블리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러블리한.
2: 이렇게 우리나라 뮤지컬이 이제 해외 진출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작품을 현지화한 제스로 컴튼이라는 분은 한국의 공연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작이 들어오는데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게 곧 공연되거든요. 아이엠컬처에서 제작을 하죠. 그리고 뭐 사실 2012년부터 한국 작품들이 동아시아권에는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2012년부터 원 아시아 마켓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얘기가 됐었고 그게 이제 실행된 거는 저는 근래라고 보는데 그때는 개념적으로 동아시아권이 같이 가야 된다.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더 많은 국가 이제 중화권하고 동남아시아까지 지금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팬레터도 대만, 일본에서 공연됐었고 찬종 배우님 출연하셨던 여심히 보고 계세요. 이것도 일본, 중국에서 공연됐었고
2: 우리 여보쇼.
0: 여보쇼. 그리고 영국 리딩 공연도 했었죠. 영국에서 공연하려고 여보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홍련 우리가 다뤘던 홍련도 중국에서 공연했었고요. 너무너무 공연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오면은 사실은 동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영미권까지 한국 공연들이 나가기 시작했죠. 뭐 가장 유명한 게 어쩌면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토니 어워즈 받았던. 그리고 마리퀴리도 2024년에 나갔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더 라스맨이 영국 공연을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2: 엄청나게 박수.
0: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공연이 이제 수용될지.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슬슬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두 분 가시기 전에 아직 작품을 볼까 말까 주저하는 분들께 강렬한 초대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지식 작가님부터 할까요?
1: 네.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뮤지컬을 찾으신다면 더 라스트맨 찾아주십시오.
2: 공감과 위로. 네. 우리 찬종 배우님은요?
4: 네, 오늘 이렇게 쟤 누구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 저기서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김찬종이라고 하고요. 제가 어디에 계시든 객석에 와 주신다면 제가 그 무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제가 작은 위로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더 라스트맨 한번 보러 오셔서 큰 위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기다림과 희망이야라고 글을 보고 내가 입으로 할지언정 이게 실천이 안 될 때 많잖아요.
4: 그렇죠. 그럼요.
2: 체감하지 못할 때가 네.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좌절하는 거고 내 마음속에 방공호 안에 들어가서 외부와 단절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자꾸 악순환이 되고 그러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문 한 번만 열고 나오면 이렇게 좋은 작품들 통해서 또 위로 받으실 수 있고 위안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현실도 네. 분명히 존재하니까 혹시나 이게 너네들만의 얘기야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문을 닫고 들어가실 누군가가 계시다면 나와서 봐주세요. 그렇죠?
4: 지금 하시는 말씀이 되게 생존자가 그 책상에서
2: 맞아.
4: 너만
2: 어떻게
4: 그 책상에서 무전기에 대고 하나둘 하나둘 계속 돌아오지 않는 그 무전을 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같아서 저는 좀 되게
2: 넌 왜 울어?
4: 네 그런 것 같아서 진짜 네. 너무 감사하네요. 좀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네.
2: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공연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솔직히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공연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0: 그럼요.
2: 사실은 계기도 안 만들어지고 그쵸. 근데 그런 계기를 더 넘버스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공연장까지가 너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신다면 더 넘버스 보면서 저런 이야기를 담아내는 극이 있구나. 그리고 그 극을 만들어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존하면서 거기에서 존재하면서 열연하시는 배우들이 있구나. 배우들 역시 그런 과정, 지난한 과정을 많이 겹쳤으니까. 근데 우리 막 이렇게 또 방송하고 막 조명 받고 이러면 되게 또 화려해 보이시잖아요. 아니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작품 통해서 또 많이들 좀 이렇게 경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작품을 그런 분들이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없지는 않아. 그러나 지난 대화를 좀 대화의 희열을 느끼고 싶은 그런 오래된 친구나 연인들이 가서 난 이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땠어? 막 이런 좀 깊이 있는 대화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꼭 같이 가십시오. 같이 가셔서 멀찌감치 떨어져 앉더라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너무 소중하잖아요.
0: 그렇죠.
2: 더 넘버스를 보셔도 맞아요. 상관없지만 그런 분들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최승현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0: 네네. 저는 그냥 딱 이렇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일 문을 열고 나오면서 집 문을 열고 나오면서 세상을 전쟁터로 인식하는 그 모두에게 이 작품은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2: 저요?
0: 작품입니다.
2: 그게
0: 바로 저거든요.
4: 지금 되게 죄송한데 진짜 울컥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을 연출님이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0: 와. 나도 지금.
4: 저 지금 살짝 눈물 날 뻔했어요.
0: 나도.
2: 조금 더 촉촉해, 지금.
4: 어머. 아니, 이게.
0: 어떡해.
4: 진짜. 문을 열고 그 나갔을 때 매일매일 그 다짐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도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해봐 라고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주신 말씀이.
0: 그게 저거든요. 매일매일.
2: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삶이 전쟁터고 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너무너무 잘 써내신 그리고 그걸 또 너무너무 온몸으로 잘 그야말로 존재하면서 표현하고 계시는 작품이니까 더 라스트맨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저는 연주 선배와 같이 관극을 하고 거의 버스 정류장까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함께하는 관극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이 극은 관극은 혼자 해도 혼자가 아닌 극이에요. 내가 혼자 보러 가도 혼자가 아닌 극입니다.
2: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의 뜨겁게 미치다와 함께하신 소감도 좀 부탁드려봅니다. 우리 김찬종 배우님부터.
4: 네. 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공연의 뜨겁게 미치다. 저한테는 약간 또 과거의 추억을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2: 어린 시절에 그런, 네.

0: 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또 순간이 된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1: 네.
0: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연도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신희 작가님도요.
2: 아,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다들 레전드 광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와. 레전드 관극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 김찬종 배우님께서
0: 네.
1: 마지막 넘버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넘버는 뭘까요? 마지막 넘버 저희가 나 혼자 산다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0: 네.
1: 활발하니까
0: 네네.
1: 끝곡으로 좀 골라봤어요. 이건 어떤 장면에 나오는 거죠?
0: 나 혼자 산다. 뭔가 이 커다란 세상에, 이 지구에, 어떤 작은 공간에 혼자 사는 생존자가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면서
1: 이거 의미심장하다.
0: 넘버입니다.
1: 그렇지. 네, 이 넘버 들으면서 저희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잘하는데? 거의 뭐 프로 유튜브야, 어? 프로 유튜버? 감자가 많이 남아있네? 야,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잠깐만. 에헤이. 자, 이제 시작됐어! 좀비들과의 나의 생존 게임. 덤벼봐, 좀비 새끼들아!

0: 키 181, 체중 72kg, 근육량 26, 체지방량 20.3.
1: 표준 이상.
0: 오케이, 좋아. 완벽해!

0: 그래. 이렇게 큰 시구에 혼자 살 리가 없잖아, 그지?
1: 하나둘, 하나둘. 여기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B103 방공호입니다. 생존자가 있다면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둘, 하나둘. 여기는 B103 방공호. 생존자 있으면 대답하십시오. 하나둘, 하나둘. 아직도 난 못 믿겠어. 모두 다 꿈이면 좋겠어.

이제. 아, 어떡하냐. 잠깐만. 인간의 지혜는 기다림과 희망 두 단어로 집약된다. 작가 알렉산더 쥐마. 내가 제일 잘하는 것들. 오케이, 좋아. 할 수 있어!

0: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B103 방공호입니다. 그 생존자 있습니까?
1: TBS 캠페인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6: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2: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 중이라 주변 불편하고요. 반대 김포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의 5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뒤로 동호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이 일대로 불편한데 뒤로 마포대교에서부터 속도로 문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차량은 원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 진천 부근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의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으로는 문경세제 터널안 갓길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5.8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나선홍의 닥터스.
1: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포레스트 검프는 그냥 달리고 싶다는 이유로 3년을 내리 달렸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질 때마다 두 손을 꼭 쥐고 달렸다는 한이도 있었고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곰돌이 탈을 쓰고 640km를 달린 미국 남성도 있었는데 그에게 이유를 묻자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대죠. 달리는 이유는 모두 달랐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달리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조금은 후련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뒷동산에 오를 때도 에베레스트를 향하는 마음을 장착하고 나서잖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건강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 아닐까요? 매일 오후 5시 여러분의 건강한 한 걸음을 응원하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한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요즘에 뭐 한강을 지나다가 보면은 계속 달리시는 분들 이 러너 인구가 상당히 많이 대폭 네 늘어난 걸 보고 아 나도 좀 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여러분도 지금 혹시 지금 달리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몸도 가벼워지지만 이 마음도 조금은 후련해진다는 거 그래서 달리기 이게 참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참 도움이 되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가 잘 달리는 법 알아볼까 하는데요.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오늘 닥터스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잘 달리는 법부터 다치지 않고 오래 뛰는 법까지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러닝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달리기를 비롯한 모든 운동은 시작보다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는 가볍게 몸을 풀어 체온을 높이고 근육과 관절을 운동할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운동 효과를 높이고 부상 위험은 낮춰주는 이 준비 운동. 달리기 전 가볍게 몸을 푸는 이 준비 운동을 다음 중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메이크업, 2번 취업, 3번 워밍업, 4번 신장개업. 네. 업으로 끝나는 보기를 내드렸습니다. 1번 메이크업, 2번 취업, 3번 워밍업, 4번 신장개업.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또 재미있는 오답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업으로 끝나는 거. 아, 제가 왠지 이 곡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 곡을 또 골라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트와이스입니다. 쉬어라.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요즘 공원만 가봐도 느껴집니다. 이어폰 하나 꽂고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달리는 분들, 이른바 러닝 열풍 시대죠. 그런데 뛰기 시작한 사람들만큼 많아진 고민도 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운동은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다치고 또 병원 찾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슬기로운 러닝 생활 특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잘 달리는 법부터 다치지 않고 오래 뛰는 법까지 러닝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서상훈 교수님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이영구 교수님은 뭐 저와는 오랜 구면이시고.
2: 제가 이번에 좀 들어오려고, 이번에 하려고 좀 봤더니, 1년 8개월 전에 한 번.
1: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저는 뭐 한 몇 달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 몇 달 있다가 부른다고 그러시더니 1년 8개월이 됐다.
1: 아, 네. 저희 TBS에 지금 저희가 이제 급여가 안 들어오기 시작한 게 1년 8개월 전부터거든요.
2: 딱 그날입니다.
1: 그날, 맞아. 네. 그날 방송 끝나고 불이나게, 죄송합니다. 저 지금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랬거든요.
2: 그날 저녁에 식사하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저한테 급하게 가야 된다고 얼굴이 사색돼서 가시고 나서 만난 날이 오늘입니다.
1: 네네. 그래도 1년 8개월을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옆에 우리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서상훈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아, 마치 저는 아까 그 톰 행스의 포레스트 검프.
2: 네, 네, 네.
1: 그 톰 행스의 그 이상 되는 외모를 갖고 계세요.

0: 지니고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네.
1: 저는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는 걸 알면 안 나왔을 텐데.
0: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1: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 관계없이 네.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분이 어떻게 이 러닝 관련해서 어떻게 좀 인연이 되셨는지 그것부터가 좀 궁금해요. 네. 그 서상훈 교수님.
1: 러닝 이전에 스포츠 의학 관련해서 제가 스포츠 분야 전문가고 우리 네. 이영구 교수님이 의학 분야 전문가시기 때문에 스포츠 의학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굉장히 유서 깊은 학회인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체육학과 교수님들이 함께해서 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네네. 그러한 학회인데 네.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이영구 교수님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네. 그리고 저돌적인 추진력 오. 그게 대단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제가 부탁해서 한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 두 분이서 미리 맞춰본 적은 네,
0: 미리 맞춰보신 네. 것 같은데
2: 아니,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오해하지 아닙니다. 말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요즘에 그 러닝 인구가 상당히 뭐 폭발적이잖아요.
2: 네네네.
0: 실제로 그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2: 이 러닝이라는 게요. 지금은 거의 폭발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이제 환자들로만 봐서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러닝이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러닝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어떤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요즘 젊은 층에서 지금 관심이 많은 게 건강, 재산, 그다음에 뭐 SNS 그런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러닝이거든요. 아하. 실제로 이제 외래에 오는 환자들도 러닝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네. 러닝으로 인해서 다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쪽에 이제 저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0: 네네. 자, 그리고 말이죠. 체육학 교수님이시고 정형외과 교수님이신데 이 평소에도 운동은 해야 한다 아니면 다치면 안 된다 사이에도 좀 충돌 같은 게 없을까요?
1: 아마 이영구 교수님한테 다치면 안 되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충돌 갈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완 관계.
0: 아, 보완 관계.
1: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해서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네. 그러면서 건강 체력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 아. 그런 보완 관계라고 말씀드릴
0: 맞습니까?
1: 수 있습니다.
0: 맞습니까? 이 교수님?
2: 제가 사실은 동의하고 싶지 않고 원래 말을 맞춰보고 온 건 아닌데 사실은 저는 운동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렇죠.
2: 뭐 의학적으로 봐도 네. 운동을 안 하면 메탈볼리즘이 깨지고 골다공증 같은 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에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을 하고 운동에서 생기는 어떤 병에 대해서는 뭐 수술을 할지 아니면 비수술을 할지 어쨌든 치료를 할지 등을 정해서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운동을 네.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0: 당연히 하죠.
2: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0: 그런데 이제 오늘 러닝 특집인데 그 몇 년 전에 그런 붐이 있었죠. 2030 세대에서 갑자기 골프를 배우고 테니스를 배우는 그런 그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이 달리기 이걸로 이제 열풍이 다시 이제 폭발적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흡족합니다. 이렇게 좀 젊은 네네. 2030부터
2: 그쵸.
0: 예, 이런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신체를 단련하고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 아,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두 분을 주축으로 지난 5월 30일이니까 지난 토요일이네요. 지난 주말에 러닝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였습니까, 이게? 네, 우리 네. 서상훈 교수님.
1: 이게 러닝 의학 심포지엄인데요. 네. 그 러닝 의학 과학을 만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리고 있고 또 달리기에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푹 빠져 있는데 네. 왜 달리는 것인지. 어떻게 달려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달리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네.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심포지엄이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2: 주최를 서상훈 교수님이 하셔갖고요.
0: 네.
2: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고.
0: 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 실제로 그 러닝을 하신 분들이 다 오셨어요?
1: 등록 인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0: 아, 네. 그 정도로.
2: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너트뷰를 이용해서 이제 네. 동시 참석자가 한 3,000명 정도 제가 됐다고 제가
0: 그 정도로 네.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2: 생각보다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된 것 같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심포지엄에서

0: 풀어놓으셨던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저희가 좀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슬기로운 러닝 생활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달리기 시작했는데 무릎이나 발목이 아픈 분들, 또 러닝화 선택이나 자세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마라톤 하시는 분들, 또 러닝 습관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까지 러닝과 관련된 궁금증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배우고 있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TBS FM 너튜브 채널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두 분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네, 많이 평소보다 접속자 수가 상당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TBS 홈페이지 TBS 앱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두 분 나오셨으니까 말이죠. 오해와 진실 OX 시간부터 저희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러닝에 대한 슬기로운 러닝 생활을 위해 예쓰고 계시는 연대체육교육과 서상훈 교수님,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잘 달리는 법부터 다치지 않고 오래 뛰는 법까지 네, 러닝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러닝에 대한 이 상식이 맞는지 네 과연 알아보는 시간 OX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팻말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여기 3방 카메라 보이시죠?
1: 네네네.
0: 이쪽
1: 네.
0: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총 6문항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 분씩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서상훈 교수님께 첫 번째입니다. 러닝은 워밍업과 단계적 적응이 필요치 않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운동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세모 같습니다.
0: 아, 세모. 자, 두 번째입니다. 이영구 교수님. 네. 발목이 아파도 무조건 달리기를 중단하는 건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하겠습니다.
0: 네, O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서 교수님. 매일 쉬지 않고 달려야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세모입니다.
0: 아, 우리 서 교수님은 세모가 많네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아킬레스건 통증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영구 교수님.
1: 스테로이드 주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1: O입니다.
0: 아, O입니까?
1: 네.
0: 네, O군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러닝할 때 좋은 러닝화를 신으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서상훈 교수님. 네.
2: 도움이 된다.
0: 된다. 오, 야, 헷갈리시죠? 네. 네. 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러닝 전 스트레칭만 잘하면 부상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영구 교수님.
1: X입니다.
0: X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문항을 드렸습니다. 네. 자, 답변을 들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러닝은 워밍업과 단계적 적응이 필요치 않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운동이다. 우리 서상훈 교수님이 세모를 드셨어요.
2: 네.
0: 네. 어떤 이유입니까?
2: 단계적 적응이 반드시 필요한 운동입니다. 아, 워밍업도 필요합니다.
0: 워밍업도 필요하고.
2: 네.
0: 단계적 적응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 처음부터 무리하게 오래 뛰고 강하게 뛰고 하는 게 아니라
0: 아.
2: 그런 목표치를 갖기 위해서 서서히 네. 그 목표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0: 아하.
2: 운동 네. 관련해서는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0: 네.
2: 그 단계적 적응에 해당하는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 그리고 특수성의 원리
0: 네.
2: 그리고 가역성의 원리 그리고 개인차의 원리가 있습니다.
0: 아. 좀 어렵네요.
2: 특수성의 원리는
0: 네.
2: 우리가 러닝을 하면은 심장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이런 데 적응을 많이 해서 굉장히
0: 네.
2: 유산소 능력이 올라가는
0: 아하.
2: 그런 걸 얘기하고요.
0: 네.
2: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근력이 좋아지는 그런
0: 네.
2: 거를 특수성의 원리라고 그러고요. 운동을 하면은 기능이 향상되고 운동을 멈추면은 기능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가역성의 원리, 화살표가 양쪽에 다 있는
0: 네.
2: 가역성의 원리고요. 개인차의 원리는 나랑 저랑 이제 우리 이영구 교수님이 운동을 했는데
0: 네.
2: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히 향상도가 좋은데 이영구 교수님은
0: 네.
2: 굉장히 떨어진다.
0: 아.
2: 그랬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0: 아, 그렇죠.
2: 부모님들의 책임이다.
0: 네.
2: 그게 이제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러면 저는 유전자가 떨어져서
2: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0: 예를
2: 너무
0: 예를 든 거예요.

0: 민감하게 반응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네. 골프 테니스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 운동은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고 도구가 수반이 되는 운동인데요. 네. 러닝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겠습니다.
1: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보통 뭐 한 5km 정도를 내가 뛰게 된다. 그러면 이 단계적 적응은 한 1km까지는 좀 어느 정도 속도, 적당한 속도. 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이제 속도를 올리는 거. 그런 것으로도 좀 이해해도 될까요?
0: 일단 5km 뛸 때까지가 네. 처음부터 5km를 뛰는 게 아니라요. 네. 처음에는 이제 걷다가 빨리 걷다가 조금 조깅을 하다가 뭐 1, 2km 정도 네. 가볍게 그렇게 그 운동을 해주고요. 네. 5km까지 갈 때는 한 2주 정도 잡아가지고 5km로 가고 네. 이제 5km가 도달이 되면 걷고 뛰고 또 계속해서 뛰고 이런 것들을 잘 밸런싱을 해서 네네. 해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5km 다음에 또 10km가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뭐 7.5km도 있고 10km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거리를 늘려줘야지 아하. 굉장히 부상 없이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 네네. 우리 서 교수님은 뭐 마라톤 대회나 이런 걸 좀 자주 나가십니까?
0: 저는 자주 안 나갑니다.
1: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예. 아니나 다를까 또 그렇게 대답을 예. 해 주시니까 네, 방송에 잘 어울리십니다.
0: 네. 네.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저는 걷기, 하이킹 그리고 러닝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발목이 아파도 무조건 달리기를 중단하는 건 아니다. 오, 그러셨어요. 이영구 교수님.
2: 네,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좀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아예 쉬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2: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런던은 안 아플 수는 없어요. 네. 런던은 어떻게든 아픈데 네. 이제 이거 어떤 기준을 갖고 이제 달릴지 아니면 멈출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 네.
2: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은 어떤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바스 스코어라고 있습니다. 비전 어날로그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네. 하나도 안 아플 때를 0점, 완전 아플 때를 10점으로 해서 저희 기준을 삼고 뭐 중간 정도면 5점 잡는데 네. 한 5점까지면은 그냥 달리기를 시작해도 되고요.
1: 네.
2: 6점 이상이면은 좀 쉬어야 됩니다.
1: 쉬어야 되고.
2: 그게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데 네. 사실은 어떤 포인트적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통증의 패턴입니다. 패턴. 네, 통증이 하나도 안 아프거나 그런 거는 뭐 문제도 아니고요.
1: 네.
2: 어느 정도 아프더라도 뭐 24시간이 지났는데 통증이 줄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달리기를 해도 돼요.
1: 네.
2: 대신 뭐 밤에 너무 아프다거나 통증이 점점 가역적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한 포인트가 아프거나 아니면 심하게 붓는다거나
1: 네.
2: 그런 식의 이제 소견이 나타날 때는 멈춰주거나 아니면 운동의 로딩을 줄여주는 역할이 중요하죠.
1: 네.
2: 그래서 발목이 아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쉬면 달리기 할 수가 없어요.
1: 아.
2: 그래서 어떤 본인이 어떤 정도로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 정도 아니면 로딩을 줄여야 되는 정도 아니면 그냥 달려도 되는 정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1: 네.
2: 뭐 발목이 아파도 무조건 달리기를 중단하는 건 아니다.
1: 음흠.
2: 제 생각에는 중단하면 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서 어느 정도 네. 그 포인트 지점을 본인 스스로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군요.
2: 맞습니다.
1: 네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요. 축구할 때 항상 이제 무릎에 그 테이핑을
2: 맞습니다.
1: 하는데
2: 네.
1: 이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테이핑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2: 도움 됩니다. 그 뭐 말씀 주셨지만 저도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 가고 그러면
1: 네.
2: 그 안에서 무조건 테이핑을 하거든요. 테이핑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요.
1: 네네.
2: 우리 그 런너들한테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게 이제 런너스 니라고 있는데
1: 네.
2: 그런 쪽에서도 테이핑이 도움이 되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무릎 아래다가 이제 테이프 밴드 같은 거 되는 것도 있잖아요.
1: 그 밴드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2: 유행인데요.
1: 네.
2: 유행이기는 한데.
1: 그렇군요.
2: 안 하면 뭔가 달리기를 안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1: 네.
2: 실제로 그 모든 무릎이 아플 때 되는 건 아니고요.
1: 네.
2: 도움이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제 슬개건염이라고 그래서 슬개건염일 때는 잡아주면 어쨌든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 네.
2: 적당하게 사용되면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매일 쉬지 않고 달려야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세모, 서상훈 교수님.
0: 네.
1: 네. 그럼 뭐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0: 그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거든요.
1: 매일이요?
0: 예. 건강을 네. 위해서 뛴다?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1: 네.
0: 쉽지 않은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요.
1: 네.
0: 따라서 보통 이제 우리가

0: 건강 유지를 위해서 뛴다? 그러면 저중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저강도, 중강도는 가볍게 이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운동인데
1: 네.
0: 그렇게 했을 때는 매일 뛰는 게 좋습니다.
1: 매일 뛰는 게
0: 그러면은
1: 좋고.
0: 효과가 도우스 리스판스라 그래가지고
1: 네.
0: 뛸수록 건강 효과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위해서 뛴다? 그러면 상당히 그 강도,
1: 네.
0: 그러니까 러닝에서 강도는 페이스, 속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속도를 올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근육이라든가 힘줄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한 부담이 갑니다.
1: 네.
0: 그러면서 미세 손상이 발생하거든요.
1: 아.
0: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씩 쉬면서 하는 게 좋다. 따라서 운동 강도, 목적이 무엇이냐, 또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일 운동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1: 아,
0: 있겠습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제가 세모라고 했습니다.
1: 네네. 이게 요즘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말이죠. 그, 마치 좀 빨리 걷듯이 좀 천천히 뛴다고 해야 되나? 좀 느리게 뛴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야 좀이 달리기 효과가 있다. 숨이 차지 않아야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일단 그
1: 네.
0: 에너지 소비는 운동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1: 운동량에.
0: 운동량은 운동 강도,
1: 네.
0: 달리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스 그리고 운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1: 네.
0: 것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거리에서 체중이 같다면 그 10분에 뛰나 20분에 뛰나
1: 네.
0: 그 운동량은 같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가 빨리 뛰는 경우하고 천천히 뛰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운동량이 같을 때
1: 네.
0: 빨리 뛰는 경우, 즉 고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상당히 우리 건강 베네핏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네.
0: 고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유산소 체력, 그 심혈관계 체력을 대표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높일 수가 있고
1: 네.
0: 최대 산소 섭취량 VO2max로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VO2max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유병률이나 사망률을 아주 낮출 수가
1: 낮출 수가
0: 있고요.
1: 있군요.
0: 그리고 그게 올라가면은 상당히 경기력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1: 그렇군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이 TBS가 말이죠.
0: 네.
1: 과거에 남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방송 일과를 마치고 그 남산 북측 순환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왕복 7km인데 그 한번 뛰고 오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때 스트레스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선배들 때문에.
2: 이름을 말씀 주시면
1: 그분들은 이제 다 그만두셨어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그 조금 이게 달리기가 정말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느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너스 하이라고 하나요?
0: 네.
1: 네. 그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게
0: 러너스 하이는 한 마라톤을 예를 들면 한70% 정도 그 뛰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1: 네.
0: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몸에서는 고통을 이겨주는
1: 네.
0: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1: 아, 엔돌핀.
0: 그래서 엔돌핀이 나오면 그런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러너스 하이라 그러고요.
1: 네네.
0: 클라이머스는 클라이머스 하이라는 그런 말을 붙이곤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두 분과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러너스 하이의 어떤 그런 기분이 든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킬레스건 통증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오, 그러셨죠?
2: 오죠.
1: 네네, 이영국 교수님.
2: 이게 오늘 보니까 질문이 좀
1: 네.
2: 어려워요. 아니다, 아니다, 자꾸 붙어서.
1: 이게 아니해서 아니한만 못하지 않습니까? 뭐
2: 그래서
1: 이런 질문 같아요.
2: 이게 막 이렇게 가는데
1: 네.
2: 일단은 여러분들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고요.
1: 아.
2: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1: 네.
2: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주사제가 있습니다.
1: 네.
2: 주사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인대 아니면은 힘줄 그런
1: 네.
2: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인대나 힘줄 같은 경우에 손상을 받으면 이제 비술적인 치료 중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주사제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주사제가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스테로이드는 일단 여러분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1: 아.
2: 그 이유가 뭐냐면 주사제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주사제 종류가 많아졌거든요.
1: 네.
2: 주사를 맞을 때 이제 어떤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만 맞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주사제의 가장 큰 역할은 조직의 재생입니다. 그래서 통증만 완화하면은 그거는 효과

0: 효과가 없고 조직의 재생이 되게 중요한데요.
1: 네.
0: 저희가 이제 아킬레스건 그런 것들이 이제 손상을 받으면 주사를 놓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주사제들이 많아서 주사제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1: 네.
0: 대표적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놓는 주사가 이제 PDRN이라고 있습니다.
1: 네.
0: 폴리데옥시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그래서 PDRN이라고 그러는데 연어 주사라고 DNA 주사라고 그러죠.
1: 네.
0: 이제 그거는 이제 연어나 송어에서 나온 이제 DNA를 저분자로 만들어서 나온 DNA 주사인데 근데 이런 주사는 사실은 항염증 작용이 탁월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뭐 인대든 건이든 그런 데서 손상이 나타나면 주사를 놓게 되면 염증이 줄어들고
1: 네.
0: 통증도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직도 재생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는 주사제가 하이드로니 다아제라고 그래서 급성 통증, 급성 염증이 있는 분들한테 급성 부종이 있는 분들한테 탁월한데 우리 몸에 이제 부종을 만드는 게 하이올루닉 애시드라는 쪽에 있는데 그걸 녹여주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이제 그걸 맞게 되면은 이제 부종이 1시간 정도면 싹 줄어들거든요. 우리 예전에 뭐 부항 뜰때피 뺀다고 뭐 그런
1: 네네.
0: 식으로 하는데 그건 피를 빼는 게 아니라 부종 자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조직 재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는 뭐냐면 이 통증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1: 네.
0: 이 통증 감소는 너무 탁월해요. 항염 작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맞고 나면 사람들이 이것만 맞고 싶어 합니다.
1: 아, 그 정도로 중독성이 있군요.
0: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 조직 재생을 안 하는 게 뿐만이 아니라 조직을 손상을 시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게 급성 손상이나 그런 거 있을 때 일단은 맞고 나서 굉장히 후회되는 분들이 많고
1: 네.
0: 재파열되는 분들이 많아서 스테로이드는 여러분들
1: 되셨으면 안 맞으시는 게
0: 그럼요.
1: 좋겠네요.
0: 프로페셔널 아닌 경우에는 안 맞으셔야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그 스테로이드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부가적인 질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러닝 방법. 서상우 교수님. 이 방법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그 점진적으로
1: 네.
2: 거리와 속도를 늘려라. 그리고
1: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2: 네.
1: 단계적 적응의
2: 단계적
1: 하나네요.
2: 적응입니다.
1: 네네.
2: 그리고 두 번째는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마라.
1: 아.
2: 보폭이 넓었을 때는 착지할 때 몸에 오는 그 충격이
1: 충격.
2: 높습니다.
1: 네네.
2: 따라서 보폭을 좀 가지런히 작게 해라.
1: 네.
2: 그리고 운동을 할때 러닝을 하지만 그래도 하체 근력 운동, 스쿼트라든가 레그 프레스라든가
1: 네.
2: 이런 거를 병행해서 하면은
1: 네.
2: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1: 그 아까 달리기를 매일 하면 좋다.
2: 네.
1: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달리기는 한 3일 정도 하고
2: 네.
1: 근력 이뭐 스쿼트나 이런 하체 근력 운동은 한 이틀 정도 하고
2: 네.
1: 이런 식으로 병행하면 어떻습니까?
2: 그래도 좋은데요.
1: 네.
2: 달리기는 매일 하고
1: 아, 매일
2: 저중강도 매일
1: 하고.
2: 하고
1: 네.
2: 근력 운동은 하루 걸러서
1: 하루 걸러서.
2: 48시간의 회복 시간을 두고 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1: 아,
2: 왜냐하면요. 근력
1: 그렇군요.
2: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부하를 들다 보면은
1: 네.
2: 근육의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 근육의 손상이 제대로 치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1: 네.
2: 그게 이제 대략 한 48시간 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구
1: 아,
2: 결과가
1: 그렇군요.
2: 따라서 근력 운동은 매일 하는 것보다는
1: 네.
2: 하루 걸러서 한 번씩 해줘라. 하지만 또 매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1: 네.
2: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아.
2: 이영구 교수님 근력 운동 안 하시죠? 네.
0: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1: 네.
0: PT를 시작을
1: 아,
0: 했습니다.
1: 정말요?
0: PT를 시작하니까
1: 어쩐지 피부 색깔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0: 제가 다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1: 아,
0: 힘이
1: 네네.
0: 불끈불끈 나서 항상
1: 힘이
0: 즐겁게
1: 불끈불끈.
0: 삽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트레이닝의 하이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2: 네.
1: 네. 두 분이서
2: 네.
1: 네.
2: 근데 올해 못갈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1: 올해 못갈것
2: 하여튼 올해 못
1: 같네요.
2: 가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솔루션을 뭐
1: 아,
2: 처방해드리도록
1: 좋습니다.
0: 아니, 근데
2: 그렇게
0: 저도 궁금한
2: 하겠습니다.
0: 게 하나 있는데, 서상훈
1: 네네.
0: 교수님께 매일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아마 젖산이 굉장히 쌓여서
1: 그러게요.
0: 피로가
1: 저
0: 쌓일 것
1: 그게
0: 같기는
1: 궁금했습니다.
0: 한데,
1: 네네.
0: 네.
2: 지금 이제 이영구 교수님은 1960년대 지식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 1960년대
2: 네.
1: 지식이다.
2: 그 이후로 한 60년 동안
1: 네.
2: 사람을 대상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1: 네.
2: 젖산은 우리 몸에서 피로를 일으키는 대사물질이 아니다.
1: 아, 그렇게.
2: 젖산은 아주 좋은 메타볼라이트 대사물질이다.
1: 아, 그렇게
2: 그래서
1: 결론이 났습니까?
2: 그럼요. 그래서 젖산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고
1: 네.
2: 또 글루코스 혈당을 유지하는데 글루코스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선구체라는 그런 결론이 나 있고요.
1: 네네.
2: 그리고 젖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 글루코스 폴리머 주로 네. 이제 글라이코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라이코젠은 네. 주로 근육과 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2: 그 근육에 있는 글라이코젠의 분해를 통해 가지고 생성이 되고요.
1: 네.
2: 생성된 젖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러닝을 굉장히 오래 했을 때
1: 네.
2: 미토콘드리아의 그 산화 능력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1: 네.
2: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현상을 small forces라고 하는데요.
1: 네.
2: 구조하고 기능이 함께 간다. 우리가 러닝을 했을 때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1: 네.
2: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를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다. 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만이
1: 네.
2: 그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지만이
1: 네.
2: 러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 러닝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고
1: 네네.
2: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네.
2: 거두절미하고 젖산은 우리한테 친구다.
1: 아, 그렇군요.
2: 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1: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고,
3: 네.
1: 그 젖산이, 이게 젖산이 많이 나오면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3: 네.
1: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서상훈 교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2: 몸이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은 수소이온입니다.
1: 아, 그럼 잘못 알고 있었군요.
2: 네.
1: 네.
0: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2: 수소이온을 뭐 없애는 방법 이런 걸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3: 네.
2: 아니면 젖산을 좀 많이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0: 뭐 두 개 다.
1: 네.
2: 수소 이온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면 일단 혈중으로 나오면 혈중에 중화제가 있습니다.
1: 아.
2: 그 중탄산염이라는 중화제가 있고 그
1: 네.
2: 중화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호기 즉 호흡을 하면서 밖으로 내뱉게 되는 것이거든요.
1: 네네.
2: 저 그런 과정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1: 알겠습니다. 일단요,
2: 예.
1: 저희가 이제 여섯 가지 다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일부가 이제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2: 네.
1: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고
3: 네.
1: 오늘 즐겁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부로 돌아오는데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러닝과 관련한 궁금증들 저희가 풀어드린 상담실 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연구 51번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4: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잘 달리는 법부터 다치지 않고 오래 뛰는 법까지 러닝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슬기로운 러닝 생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서상훈 교수님,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한 분이 두 분 교수님

0: 톰과 제리 같으세요. 이렇게.
1: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입니까? 아,
2: 제가 톰입니다. 아.
0: 이러니까 뭐 제가 네네. 그럼 두 분이서 톰과 제리 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톰을 하시겠다고요?
2: 그냥 원래 톰이 더 바보 아닌 바보 아닌가요?
1: 의견상은 제리 같은데 톰 하겠다니까 그냥 네네. 내버려 두시죠.
0: 알겠습니다. 톰과 제리.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친절한 상담실. 저희가 지금 15분밖에 남지를 않아 가지고 네. 이제 아까 여섯 가지 다 질문 드리지도 못했는데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러닝 전에 스트레칭. 이거 잘하면 부상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1: 대부분은 아닙니다.
0: 왜냐하면 X입니까?
1: X입니다. 그냥 부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수면도 있고, 네. 영양도 있고, 뭐 페이스도 있고, 운동 그 거리도 있고요. 네. 하지만 또 스트레칭이 없이 하면은 또 부상을 또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1: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전과 후가 좀 다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러닝 전에는 동적인 스트레칭. 예를 네. 들어가지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반복해서 한 15번 정도. 아. 그리고 간단한 런지를 한다든가 네. 무릎을 좀 회전한다든가 발목을 좀 회전한다든가 이런 네. 그 동적인 스트레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러닝 전에는 항상 가볍게 걷기보다도 조금 빠른 정도의 그 페이스로 가볍게 한 5분 정도 뛰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 그 근육의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요. 근육의 온도가 높아져야지만이 에너지 관련해서 탄수화물을 네. 우리가 태우고 지방을 태울 때 그 패스웨이를 보면 많은 프로틴, 효소들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효소들이 최적의 상태가 돼서 러닝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운동 전에 해야 되는 그런 준비 운동이고요. 네. 아까 뭐 신장 개업 뭐 이렇게 뭐 메이크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뭐 그 워밍업이고요. 그리고 그 네. 정리 운동 관련해서는 항상 러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네. 정리 운동을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의 많은 부분들이 러닝 시에 가장 주동근인 다리 근육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러닝을 하고 멈춰버리면 네. 그 혈액이 다리에 몰려 있고 따라가지고 그 혈액이 원활하게 정맥 활류를 통해서 심장으로 전달이 돼야지만이 네. 심장에서 다시 산소가 가득한 혈액을 전신으로 뿌려가지고 우리 몸을 기능하게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러닝을 멈춰버리면은 머슬에 있는 베인 펌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슬이 그 정맥을 짜면서 혈액을 중력의 반대 방향인 심장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그 현상이 좀 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계속 정리 운동을 하면서 그런 정맥을 짜는 그런 액션을 통해 가지고
0: 그래서 정리 운동이 중요하군요.
1: 정리 운동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정리 운동할 때는 스트레칭 관련해서는 정적으로 대퇴라든가 종아리라든가
0: 쭉쭉 늘려주는
1: 쭉쭉 늘려주면서 아. 15초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됐을 때 네. 부상을 상당히 예방할 수가
0: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오늘 네. 이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정리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7299번님. 러닝이나 걷기를 오래 하면 무릎이 무겁고 좀 부으면서 오금에 통증이 있는데 계속해야 될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영구 교수님.
2: 그거는 뭐 사실은 증상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요. 네네. 그 다리 쪽에 특히 이제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고 무릎에 무리가 갈 때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의심되는 건 런너스 니가 맞고요. 네. 런너스 니라는 건 뭐냐면 무릎에 구성하는 이제 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대퇴골, 네. 그다음에 경골, 그다음에 우리 무릎 앞에서 만져지는 슬개골이 있는데요. 이 슬개골이 마찰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게 이제 파텔로페모랄 페인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마찰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런너스 니라고 그러는데 환자들이 느끼는 건 무릎의 앞쪽이 불편한 네.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장경인대염 같은이라고 해서 이제 무릎의 바깥쪽에 단단한 우리가 이제 평상시 운동을 하다 보면 바깥에 어우 무슨 단단해졌어라고 만져지는 곳이 장경인대라고 그러는데 네. 그쪽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게 이제 장경인대염인데 무릎의 바깥쪽에 통증을 좀 나타나기는 해요.
0: 아, 그렇군요.
2: 근데 이제 무릎 뒤쪽에 오금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는 증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아프다

0: 절이다가 아니라 절이다.
1: 네.
0: 그건 좀 다르거든요. 절이다고 그러면 신경계 증상이고요.
1: 네.
0: 아프다고 그러면 그 자체 쪽에 생기는 통증이 원인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절이다 하면은
1: 네.
0: 신경계 검사를 하시고요. 아프다 하면은 MRI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질문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러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인데 계속 의학적인 거는 말씀해 주시면.
0: 결론적으로
1: 네.
0: 말하면
1: 네.
0: 참을 수 있을 정도면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아까 말씀하셨듯이.
0: 네, 운동은요. 무조건 패턴을 가지고서 통증의 패턴을 가지고서 운동을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아픈 정도보다는 패턴이 나쁘지 않으면은 당연히 운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서상훈 교수님이 그 중간에 이제 마치 보조 MC처럼
0: 네.
1: 정리를 딱딱 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3983번님. 안녕하세요. 멋진 두 교수님들 하트 땡땡 두 개 날려 주셨고요. 저는 남성이시군요. 저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허리 통증과 방사통으로 러닝을 잘 못하는데 빠르게 걷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허리 관련 질환이 있어도 러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셨어요.
0: 가능합니다.
1: 아.
0: 가능하고요. 어제 러닝 시포지움을 했는데
1: 네.
0: 그 허리에 굉장히 그 대가이신 제 은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1: 네.
0: 뭐 이름 말해도 되나요?
1: 아, 그럼요.
0: 네. 고대그룹병원의 서승훈 교수님이라고 마라톤을 500회 이상 하신 분이에요.
1: 아, 그래요? 그
0: 서브3
1: 하신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0: 뭐 오시면 서브3 하시는 분인데
1: 네.
0: 그분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더라고요. 척추하시는 분인데
1: 네.
0: 척추에 급성 디스크가 생겨서 터졌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발가락도 안 올라가거든요.
1: 네네.
0: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그냥 참고 달렸대요.
1: 네.
0: 그렇게 하고 나서 2주 있다 MRI를 다시 찍었더니 디스크가 다시 들어갔어요.
1: 아, 정말요?
0: 네. 본인도 신기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아프고 신경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안 뛰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턴을 보세요. 패턴을 보시고 증상이 어느 정도 버틸만하다. 신경 증상이 줄어드는 형태다. 그렇다 그러면 MRI 찍어보실 때 달리기를 멈추거나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8913번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PT 후에 하는 유산소 시간을 줄이려고 뛰기 시작했는데 3년 정도 됐고요. 30분을 쉬지 않고 뛰기까지 8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궁금한 건 키로당 5분 컷이고 시속으로 따지면 10에서 12km 정도 되는데 신기한 게 느리게 달리는 건 잘 안 됩니다. 쉬었다가 오랜만에 뛰어도 비슷한 속력을 유지 중인데 느리게 뛰는 건 더 지치고 점점 느려져서 속도를 올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문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건 어떤 메일로 답변이 좀 필요할까요? 괜찮겠습니까?
2: 글쎄요.
1: 네.
2: 좀 어려운 질문 같으니까
1: 네.
2: 우리 톰한테 넘기겠습니다.
1: 네, 네. 네.
0: 저희 병원으로 한번 와주시면 제가 따로 면담하라고 했어요, 지금.
1: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589번님.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과 야외에서 뛰는 것 효과가 같습니까? 그러셨어요. 이거 궁금했습니다.
2: 운동량이 같다면 효과가 같습니다.
1: 아, 효과가 같다.
2: 예. 그리고 네. 운동 강도, 페이스가 같다면 효과가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근데 뭐 어제 러닝 의학 심포지엄에서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참석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1: 네.
2: 밖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농도가 높을 때 야외에서 뛰는 게
1: 아, 궁금했어요.
2: 좋지 않다.
1: 네.
2: 그러면 실내에서 뛰면은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전문가 대답은 밖에는 미세먼지가 있지만 안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라든가
1: 아, 그렇죠.
2: 러닝 머신이 구동하면서 생겨나는 그러한 또 오염 물질들이 있다.
1: 네.
2: 그래서 그 정답은 안에서 러닝 머신을 뛰는 게 훨씬 밖에서 미세먼지가 있는 상황에서 뛰는 것보다는 안 좋다. 하지만
1: 아하.
2: 공기가 좋을 때
1: 네네.
2: 나를 잡아서 러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1: 아, 네. 네. 비가 좀 올 때 어떻습니까?
2: 비가 좀 올 때는 별로 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다면
1: 아, 그렇군요.
2: 맞고 뛰어도 괜찮을 네네네. 것 같습니다.
0: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제가 한 연구가 있는데요.
1: 네.
0: 미세먼지는 일단은 흡입을 하게 되면 호흡기 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전신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1: 네.
0: 몸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을 때도 굉장히 불리하고요.
1: 네.
0: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뭐 조절을 해서 마스크 같은 거를 불편하더라도 끼고 생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 마스크를 끼고 달리는 건 어떻습니까?
2: 상당히 어렵겠죠.
1: 네,
2: 왜냐하면 호흡의 그 주요 목적이 산소를 우리가 섭취하고
1: 네.
2: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0: 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1: 네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소이온, 우리 몸의 pH를 조절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1: 네.
0: 하는 게 호흡의 목적인데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면은 그러한 기체 교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1: 네.
0: 따라서 러닝에 좀 부정적으로
1: 그렇죠.
0: 작동을 하게 되겠죠.
1: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침에 뛰는 것과 낮에 뛰는 것, 밤에 뛰는 것, 이게 몸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까요? 그러셨어요.
0: 그거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톰, 그렇죠?
2: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0: 그 아침, 점심, 저녁
1: 네.
0: 언제든지 뛰는 사람이 안 뛰는 사람보다는 안 뛰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건강이라든가 체력의 효과는 좋습니다.
1: 네.
0: 하지만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선호하는 사람은 운동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침에
1: 네.
0: 저녁을 선호하는 사람은 저녁에 뛰는 거를 권장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1541번님은 같이 헬스 등록한 친구가 러닝머신에서 뛸 때 발바닥을 타박타박 부딪힌다고 해야 할까요? 발소리가 헬스장 가득 올리도록 크더라고요. 뛰는 자세가 잘못된 거겠죠. 올바른 러닝의 스텝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0: 네, 그
1: 서상훈 교수님.
0: 착지할 때 워킹하고 네. 러닝이 다른 점이 워킹은 힐로 착지를 합니다. 러닝은 미드풋, 중간으로 착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1: 네네.
0: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워킹하고 러닝이 다르다.
1: 그러니까 그리고 걷기는 이 발 뒤꿈치?
0: 발 뒤꿈치. 네. 예, 예. 발 뒤꿈치. 죄송합니다.
1: 그리고 발 뒤꿈치고요.
0: 예.
1: 그리고 러닝은 이제 발바닥 중간.
0: 네.
1: 네네.
0: 그리고 워킹보다는 러닝이 아무래도 보폭수가 굉장히 높겠죠.
1: 네.
0: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하.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났다는 거는 뭔가 카본 플레이트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아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 아, 네.
0: 운동화 같은 경우에도 쿠션과 그 반발력 요거를 잘 우리가 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쿠션에 조금 더 주안을 두고 한 60% 70% 반발력보다는요. 그리고 경기력에 정말 올인한 그런 중급자 이상은 반대로 그러니까 반발력을 좀 한 60% 정도 주고
1: 네.
0: 쿠션을 이렇게 나머지 40%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띄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 러닝머신에서 카본 플레이트를 대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대신 분들이 뭐 있을까요?
0: 그러니까 타박타박 소리가 나겠죠.
1: 네. 네. 일단은 이제 그 러닝은 이제 중간 발바닥의 중간 정도가 착지가 돼야 된다. 네. 좋은 또 정보를 주셨네요. 네네. 자, 어느덧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몇 개 하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네.
2: 오.
1: 그래서 저희도 이걸 특집 심포지엄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짧은 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281번님, 교수님 남편이 마라톤 준비하면서 탄수화물을 끊고 뛰면 지방이 더 잘 탄다고 하는데요. 운동할 때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0: 균형식을 하는 게 좋고요.
1: 네.
0: 탄수화물 한 50%, 뭐 지방 한 20%, 프로틴 한 20, 30% 이렇게
1: 네네.
0: 균형식을 하는 게 좋고요.
1: 네.
0: 탄수화물을 끊으면 그 지방도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1: 아.
0: 만들어내려면.
1: 네네.
0: 그리고 마라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그 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실제적으로 마라톤 뛰는 사람을 보면은 상당히 빨리 뜁니다.
1: 아,
0: 그 말은 탄수화물, 즉 아까 말씀드린 글라이코젠이 주 원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 네.
0: 탄수화물은 굉장히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닥터스 퀴즈 정답은요. 3번 우리 아까 서상훈 교수님이 이미 정답을 발표하셨어요. 네, 3번 워밍업이었습니다. 워밍업 잘하시고요. 유산균 받으실 분 9248번님, 7737번님, 0740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8913번님 이렇게 네 분께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러닝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네, 해 주신다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0: 네. 네.
1: 서상훈 교수님.
0: 유명한 그 러너이자 작가 칼럼니스트인 존 더 펭귄
1: 네.
0: 빙햄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그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네.
0: 기적은 내가 완주한 것이 아니다. 출발선에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1: 아.
0: 일단 망설이는 사람이 있으면 시작을 해보십시오.
1: 네.
0: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우리 서상훈 교수님.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9: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선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의 4중 추돌 사고로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 뒤로 성수대교 이전부터 밀립니다. 뒤로도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반대 일산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강다리 건너기는 한강대교와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를 못 내고요. 내부순환은 성수분기점 방면,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입구까지, 또 기름램프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차량이 많아서 군자교에서 장안교,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도심방면 차량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4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주의운행하셔야겠고요. 정체는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에 나타납니다. 반대 일산방면으로는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어렵고 하남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한강다리 건너기에는 성수대교가 남단에서 북단으로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남산 3호 터널 강남 방면으로 2, 3호 터널 합류부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남산 1호 터널 강남 방면 흐름은 대체로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도심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 부산 방면으로는 죽전휴게소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남사정류장 부근 고장차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 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까지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동호대교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강변북로는 일산방면 서강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퇴계로 서울역 방면으로 퇴계로 2가에서 회원 사거리까지는 밀리고요. 공로 도심 방면 회원 사거리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차량이 많은데 반대 방면 흐름은 좋아서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 제속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심월 일대 여전히 교통량이 많고요. 인천 방면 서운 분기점에서 서인천 구간도 제속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7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0: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

떠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

0: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TBS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를 들으셨습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규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방송시설 및 장비 점검을 위한 계획 정파를 실시합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작 시간은 오전 5시입니다. HLST

시험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12시 13분 20초입니다. 시험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12시 13분 30초입니다. 시험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12시 13분 45초입니다.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0시 20분 32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0시 20분 39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0시 21분 35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0시 21분 43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K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5: 아유 더워.
6: 너무 이렇게 더운 거야.
4: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6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에는 오전까지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지방선거일인 내일도 한낮에 32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망우로 중랑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는 방금 정리가 됐습니다. 지만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 군자교에서 윤비교 사이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는 성수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잠실대교 이전부터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은 많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3도까지 올라서 한여름 더위 보이겠고요. 태풍의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과 반포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도봉터널 나올 때까지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는 시속 20km 내외고요. 지금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인천 쪽으로 덕평 부근 1, 2차로에 밧줄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 이동할 때는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가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진입 구간 신월 부근이 정체고요. 서울 시내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도봉터널 나올 때까지 또 중랑교에서 장안교 사이가 밀립니다. 조금 더 와서 용비

시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이 사고 여파로 군자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 사고가 있었고 지금 사고 차량들 하위 차로 쪽으로 옮겨서 처리 작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뒤로 잠실철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벌써라는 말에는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아직이라는 말 속에는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벌써의 자리에 아직을 넣어보면 전혀 다른 마음이 되죠. 같은 6월인데도 벌써 6월이야? 라고 말하면 마음이 괜히 조급해지고, 아직 6월이야? 하면 조금은 여유가 생깁니다. 오래 세웠던 계획들, 조금 밀린 마음들 다시 꺼내봐도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직 6월이잖아요.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머니 특별시와 함께할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5월 김혜지 아나운서에 이어서 6월은 제 차례가 됐네요. 6월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 생방 스튜디오가 너무 오랜만이라 제가 역대 가장 길게 쉬어본 게 출산휴가 때 3개월 그거였는데, 아, 근데 본의 아니게, 예, 이 나이에, 예, 더 길게 한번 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뭔가 이렇게 조물조물 달라지긴 했어요. 여기 밑에 휴대폰이란다. 이봐, 말하는 것도 그렇죠. 그 이어폰 꽂는 것도 사라지고, 예, 조금씩 뭐 살짝의 변화들이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금세 또 적응이 되겠죠? 여러분께서 응원을 해주신다면은요. 아무튼 저는 잘 쉬다가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나누고,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말머리에 상담이라고 적어주시면은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뭐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아침 9시에도 역시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입니다. 천효진 PD가 준비하고 있네요. 금산댁의 경제 이슈로 건너가 보시죠.

0: 경제 정세 핫 이슈만 콕 집어 아니 이거 유로 해야 돼요? 짚어드릴게 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금산댁의 금쪽 같은 경제 뉴스 경제 이슈. 금산댁과 함께합니다. 우리 천유진 PD 열일하고 있었네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잘 지내셨죠?
1: 금산댁 PD 왔어요.
0: 왔어요. 예. 오늘은 어떤 네. 얘기 준비하셨죠?
1: 아, 네 오늘은요.